2026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Let's Hear It For The Boy, 데니스 윌리엄스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FM 팝스에는 정말 그 신청곡 강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몇 분이 아니죠. 한 20, 30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노스텔지아 신흥 강자입니다. 신흥 강자. Let's hear it for the boy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말은 줄이고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때는 네다섯 곡씩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일주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캡틴 앤테니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카펜터즈의 There's a Kind of Hush, 그리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이 노래는 357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There's a Kind of Hush, 이진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팔로마 블랑카, 고양시 30대 왕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윤진 씨가 지난 목요일에 선배님께서 진행하는 귀한 LP 듣기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김민기님 노래 속에 동준님과 장필순님 목소리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 노래 들으셨구나.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인데요. 김민기 씨가 음악 인생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네 장의 앨범을 한꺼번에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1, 2, 3, 4 해서 그 중에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죠.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형님하고 저하고 장필순 씨하고 같이 불렀어요. 나중에 윤도현 씨도 부르고 안치환 씨도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그 당시 뭐 제가 대단한 가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전설이신 김민기님의 그 노래 앨범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말씀. 지금은 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와, 이 노래 얼마만입니까? 바리우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트의 Never Surrender 2242번으로 군 훈련소 시절 큰 누이께서 보낸 편지에 Never Surrender 가사를 보면서 큰 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그 편지를 보며 추억합니다. 이야, 전혀 다른 분위기의 18일째 근무 중입니다 하셨어요. 분홍 아카시아 보세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NSYNC의 Pop,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onight 이 노래는 송해 손잡고 뽀송뽀송해 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Pop, NSYNC의 노래는 하나미코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 794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샌더슨의 She's a Lady, 머라이어 박님의 신청곡입니다.

신발끈님이 몇천 년 만에 아들의 팝을 신청.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아들이 숙소 데려다주는 길에 내 차로 뭐 블루투스로 멋진 팝송을 들려준다고. 야, 아드님이 이렇게 엄마가 엄마죠? 아빠, 아빠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아빠라고 써 있어요. 아빠 중고등 시절 무지하게 좋아했던 밴드의 노래를 들려주다니. 야, 그리고 제 아들이 이런 나이가 되다니 격세지감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이, 그럼요. 그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는 거에 이제 감동하는데 사실은 저도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아바리의 슈퍼 트루퍼,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그리고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 노래한 Don't go breaking my hear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522번으로 저희 애들이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아기 준비 중인데 예, 내년에는 꼭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하시면서 아바의 슈퍼 트루퍼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시름에서 벗어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I can't tell you why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더우먼.
0: 원더우먼. 이름 너무 좋으시다.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르는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 있죠.
1: 날라다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2: 텐션이 다들 높아요. 첫사랑이잖아.
5: 사랑이잖아.
0: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6: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쉽다.
1: 진짜 극장에 가자. 저 내리면서 이랬어요. 저 우리 다음에 만날게요. 하고 만납시다.
3: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2: 전문가.
0: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 씨. 그렇죠. 예. 네.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6: 첫 연애가 이제 네. 20살 때인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리고 어디 공부해, 어디서?
6: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0: 움직이는 거.
2: 예. 명언이 많아.
6: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네.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0: 진짜로?
6: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0: 이야. 진짜
6: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잠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2: 랩인데.
6: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1등 했던.
2: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6: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3: 진짜. 뭐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그대로, 드러나네.
2: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6: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번
2: 해주세요. 아, 난 싫어요.
0: 아니, 우리 교수님은. 네. 네.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1: 아, 우리 여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네.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로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0: 네네.
1: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0: 향수를.
1: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0: 아이고.
1: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0: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콧자리에서. 근데 귀엽다.
2: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3: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3: 연애한 게 죄인가요?
2: 아니, 아니,
3: 그럼요.
6: 달리는 순환선이네.
3: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4: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사람과.
3: 제가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그럼요.
4: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 그래도 서로 그쵸, 좀 그쵸, 좋아해야 그쵸. 되니까.
2: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4: 저희 아내는 아니고. 네, 아내랑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3: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예.
4: 직업병.
3: 마지막에 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 네.
6: 네. 아니, 뭐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0: 아 진짜. 아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3: 왜 우리만 얘기해요?
0: 아 저 첫사랑이요?
3: 네.
0: 아 제 첫사랑.
2: 아 이거 궁금한데.
0: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2: 아닐 수도 없어요. 있죠. 아니 첫사랑인데.
3: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0: 아 그래요? 네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어요.
3: 아 장난해.
2: 그렇게 넘어가시네.
3: 지금 남편이 28살 남자다.
0: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따지면.
0: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던. 아 그건 만나 지금 혼자만 짝사랑인 거죠. 허경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2: 맞아,
0: 분.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네.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어, 진짜요?
2: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막 그 뭐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네.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네.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거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그치, 불안해하고 네.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암만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들 간에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0: 그쵸.
1: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 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2: 아,
1: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2: 그래서,
1: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맞아. 그러고 나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만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맞아.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어,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2: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1: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줘.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2: 그런,
1: 예.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그쵸,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6: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0: 아하.
6: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 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3: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6: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8: 그럴 때는 좌우당간.
6: 네. 좌우당간. 영어관.
0: 좌우당간.
6: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이 되는구나. 네.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느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3: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2: 그러네요.
3: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우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4: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6: 맞아요.
4: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6: 맞아요.
4: 그쵸?
0: 맞아요.
4: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6: 맞아요.
4: 네, 너무 바쁘게 살아요.
6: 맞아요.
4: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3: 그래요?
4: 그렇지 않나요?
3: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4: 아, 그런가요?
3: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4: 그랬던가요?
2: 목사님 신기한데요?
4: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또 줄어들기도 하고
2: 맞아요.
4: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3: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1: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말해봐.
6: 이제까지 연애를 다섯 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2: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6: 그래서 헤어진 거야.
2: 이제 이겨봐.
4: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0: 오, 귀엽다. 미잘룡.
4: 미잘룡.
8: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2: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0: 웃기려고?
2: 네, 웃기려고.
0: 화났는데.
2: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읽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너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 왜 안 들어? 막, 막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왜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 이렇게 하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아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은 딱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히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3: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 봐. 어떻게 할 거예요?
2: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6: 이거 아니야.
2: 이거 바로 윤동근이야.
3: 이거 다르죠.
6: 한판이에요.
1: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자는 얘기하네요.
0: 그쵸.
1: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아,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오프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그치, 당신 그치.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0: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1: 이제
0: 뭘 잘못했는데 그 거기서
3: 구체적으로 얘기해.
0: 구체적으로 얘기해.
2: 네. 네.
1: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6: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0: 그러니까
6: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2: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6: 그래서 헤어진 거야.
2: 이제 이겨봐요.
6: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2: 반성문을
6: 뭐 그래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2: 피곤하겠다.
6: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피곤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0: 사과를 구할게.
6: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5번, 6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0: 진짜
6: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2: 아는데 왜 이렇게
6: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2: 그게 더 나쁜 사람이야.
6: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0: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2: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6: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2: 그래, 그것들 헤어질 거야.
0: 다 헤어지네.
6: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0: 어려워.
6: 사랑이 어려운 거야.
3: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POP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0: 환청.
3: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2: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3: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2: 평생 연분이셔. 평생 연분이야.
3: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0: 아,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4: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2: 의심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4: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네,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아.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6: 이해돼, 이해돼.
4: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0: 오, 만나고 있는데.
4: 나중에 이제 한 1, 2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1: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요. 그죠?
3: 언제까지 기다려요?
1: 그러게요.
3: 40년 기다려서는
1: 아시겠죠. 알겠지만.
2: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죠.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사람이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에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2: 아 근데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6: 네, 부부니까.
2: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0: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3: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2: 그렇지.
3: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나는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0: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지.
2: 모르는데 남 듣는 노래.
1: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한다면 재미없지 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0: 그치.
1: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오,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0: 맞아.
1: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왔어? 막 이런 데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6: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0: 우와.
6: 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1: 아, 집착입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6: 네. 그렇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 큰일 납니다 이제.
6: 혼자는 돼.
4: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0: 오, 귀엽다. 미잘용.
4: 미잘용.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건데 네.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지하게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6: 좋다 좋다.
4: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6: 미잘용.
4: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2: 해야겠다.
4: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런 좋다, 이거, 되게.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2: 아,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게 가면 바로 풀려요.
4: 그렇죠.
2: 똑같아요, 근데. 아,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3: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2: 아, 네. 말미잘. 미잘
3: 영.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0: 쌤
2: 아니, 좋은 것 같아요.
6: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3: 갈 것 같아요.
0: 미잘 영.
2: 미잘 영 너무 귀엽다.
3: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아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의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0: 네.
3: 70% 같습니다.
6: 아, 70%? 네.
3: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이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
2: 결론이 네. 이렇게. 네.
3: 네. 그렇죠. 아, 어머니 사랑합니다.
2: 소통은 네. 유산이다. 네. 소통은 유산.
0: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 라고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6: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0: 그쵸.
6: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1: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0: 맞아요.
1: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2: 거친 생각과
1: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6: 가수예요 가수.
1: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2: 끝에 이게 나오네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1: 빙고
2: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3: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네. 우리가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유은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사장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0: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아,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2: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3: 저 180도로 할 거예요.
2: 네. 180도요?
3: 저는 뒤집어졌어요.
0: 민두.
1: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5: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나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는데

0: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2: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2: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2: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5: 때로는 바나바처럼,
6: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7: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처절금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8: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절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9: 전 다 드렸어요.
1: 아, 진짜로?
10: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아, 이런 뉘앙스.
1: 여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9: 네,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 아, 지금 목이 내리셨어.
4: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연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5: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어요.

나에게는 쉰이 넘은 형이 하나 있다. 그가 사촌인지 육촌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는 모른다. 태백 어디쯤에서 봉아 어디쯤에서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돈을 붙이라고 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줄 아는 돈을 나는 3만원도 붙이고 5만원도 붙인다. 돌아와서도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형에게 또 아주 먼 곳에서 돈이 떨어졌다며 자신을 데려와 달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가 관계인지 도피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는 잘 모른다. 단지 그가 더 멀리 먼 곳으로 갔으면 하고 바랄 뿐. 그래서 5만 원을 붙이라면 붙이고 10만 원을 붙이라면 붙이고 그의 갈라진 말소리에 대답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어느 먼 바닷가에서 행렬병자가 되어 있다고 누군가 연락해 왔을 땐 그의 낡은 지갑 속에 내 전화번호 적힌 오래된 종이가 있더라는 것. 종이 뒤에는 내게서 받은 돈과 날짜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더라는 것. 어수룩하게 그를 데리러 가는 나는 도착하지도 않아 그에게 종아리거나 두툼한 옷이거나 그도 아니면 겹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관절할 뿐 어디 더 먼 곳에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했으면 하고 자꾸 바라고 또 바랄 뿐.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프닝 메시지는 겹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병률 시인의 시였는데요.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잘 됐으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계속해줘도 가족이 아님에도, 그리고 피부치가 아님에도, 아주 깊은 연고가 없음에도, 그냥 잘 됐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교회. 저는 독신한 신앙인이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 한 10여 년 전에 만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무척 따뜻한 음성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워낙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고 아주 아주 작은 교회였고 또 미국 교회를 빌려서 낮 시간에 일요일 잠깐 예배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헌금을 제가 매달 그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 자동이체라 그러죠. 그게 되고 있는데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그 돈을 보면서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 참 잘 됐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자, 겹이라는 시 이병률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먼 바닷가에서 행여병자가 되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 지갑을 보았더니 그동안 몇만 원씩 빌려갔던 그 종이 돈 빌려간 액수와 날짜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더라는 것. 이 사람은 이 고마움을 언젠가 꼭 갚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종이에 새겼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서 언젠간 우리에게 올 겁니다.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 명작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저서 내가 보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 대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뭐 내가 보낸 물질이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에너지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지난주 얼라이팅게일의 저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 이 비밀이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전 테스트를 통해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일간의 테스트. 제대로만 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 그가 알려준 물리학의 자연 법칙들은 우주의 천체 운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모든 작용에는 똑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쉽게 말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30일 테스트의 결과는 여러분이 쏟은 노력에 비례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판매를 잘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되며 삶을 통제하려면 생각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둘째, 마음의 속박을 모두 끊고 마음이 본래 설계된 그대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는 본인이 설정한 것일 뿐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심함과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셋째, 최대한 용기를 내서 자신의 문제를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어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의 대가들은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1. 생각이 곧 실체이며 삶을 통제하려면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2. 한계는 스스로 설정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3. 최대한 용기를 내서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해법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곧바로 단호하게 행동하라. 4. 최소한 수입의 10%는 저축하라. 5. 현재 어떤 일을 하든 대가를 치를 의지만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잊지 말라. 멋진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마음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매일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책에 적힌 글 소개했습니다. 당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걸 카드에 적으세요. 돈을 더 벌고 싶을 수도 있죠. 수입을 두 배로 늘리거나 특정한 금액을 벌고 싶을 수도 있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일에서 성공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고 더 화목한 가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카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한 가지 목표만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당신 스스로 하루에 몇 번씩 볼 수 있도록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밝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떠올리세요. 그건 곧 당신이 일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이유가 될 것이고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카드를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보세요. 카드를 보면서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생각하고 있으니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으세요. 목표를 적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목표는 당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둘러보세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풍요로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당신의 것이

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은 얼 나이팅게일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두 번째 이야기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란 사람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너를 위해 해줄 것도 없는 나 뒤돌아보면 너를 붙잡을까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구린 눈물을 참는 남자 행동보다 말뿐인 이기적

0: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0: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칙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찍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조폐공사에서 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짜로 얻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유용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돈과 맞바꿉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례해서 재정적인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법칙입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법칙을 반대로 생각하죠. 많은 돈을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성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난로 앞에 앉아서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그러면 내가 나무를 넣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오늘날 인생에 대해 이와 똑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많습니다. 난로가 뜨거워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돈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만들고 먼저 일하고 그리고 꿈꾸고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번영과 풍요로움이 돈과 함께 찾아올 겁니다.
1: 1, 2, 3

최근에 어느 뛰어난 의사가 성공에 도움이 되는 6단계를 밝혔습니다. 1.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2. 자기 비하는 금물. 3.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라. 4. 지금까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면 어린 시절의 사고방식을 떠올려보고 처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찾아보라. 5.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글로 적어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라. 6. 자신이 되기로 결심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하라.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30일 도전. 나이팅게일의 유명한 30일 테스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을 바꾸어서 경이로운 경제적, 직업적 성공을 안겨주었고 부의 궁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인생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 과제를 이제 여러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30일 동안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 부여함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평화, 만족, 감사 같은 정서적 풍요로움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 기간은 한 달이지만 테스트가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과제는 인간 상태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죠. 바로 우리의 핵심적인 욕망과 기본적인 두려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두려워한다. 이런 진실은 개인적 성취에 대한 그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철학은 마음의 과학, 생각은 실체이고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개념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30일 테스트는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욕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고 끊임없는 두려움을 새롭고 생산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행동을 권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지속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1. 목표 정하기. 카드에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명확한 목표를 하나만 적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산상수훈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적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꺼내 앞 뒷면을 모두 읽습니다. 목표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밝고 편안한 기분으로 목표를 떠올리세요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카드를 보며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생각하다 보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2. 새로운 습관 만들기. 테스트의 두 번째 요소는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법칙은 긍정적인 생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대신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이 두 가지 활동, 가장 원하는 목표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과 의식을 침범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밀접하다. 핵심은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면서 삶에 대해 밝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확실히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도 분명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거듭 강조했듯이 목표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삶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성취나 세속적 성공이라고 해도 모두 퇴색해 버립니다. 나이팅게일은 나아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목표를 추구하는 여정이 목표 달성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밝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찰하고 행동하는 동시에 전보다 훨씬 최선을 다하라고 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로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평소 하던 일도 더 예리한 시선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보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만큼 가치가 더해질 겁니다. 주는 만큼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반드시 기여한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독은 독을 낳고 너그러움은 너그러움을 낳습니다. 해롭고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를 낳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생각은 성공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주파수로 생각을 발산하면 풍요로운 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그때부터 30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네.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아,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이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0: 네.
1: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수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
1: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굉장히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1: 그렇죠.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이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0: 아.
1: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7, 네.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녀분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렇죠.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0: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0: How are you today?
2: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0: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2: Great.
0: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2: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 주신 주제입니다.
0: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2: Yes.
0: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0: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0: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0: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0: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0: Okay.
2: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0: 월세.
2: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0: 물론 월세에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0: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2: Maintenance.
0: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0: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0: Mm-hmm.
2: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0: Mm-hmm.
2: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0: Mm-hmm.
2: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0: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2: Mm-hmm.
0: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0: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2: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0: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2: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0: okay.
2: 그런 말이 되겠죠. Smoke이 없어요.
0: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2: no,
0: smoke-free.
2: Smoke-free.
0: 오, 왠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2: right.
0: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2: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0: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2: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0: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라는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2: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0: 맞아요, 야구 모자.
2: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0: Okay.
2: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0: 그렇겠네요.
2: Right.
0: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2: yes.
0: 이런 것도 있듯이요.
2: So
0: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2: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0: 그렇죠. Moving on.
2: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0: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2: sure.
0: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2: Renew. Renew the lease.
0: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2: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Mm-hmm. 이직을 했다.
0: 맞아요.
2: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Mm.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0: Mm-hmm.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mm-hmm.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2: exactly.
0: to my office. Uh-huh.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2: Right.
0: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2: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0: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2: Mm-hmm. Yes.
0: I canceled the contract.
2: Before my lease was up.
0: 이게 만료죠?
2: 네.
0: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2: My
0: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 계약 만료됐다?
2: Yes.
0: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2: 아하.
0: 이 up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2: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2: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0: Time's up.
2: 시간 끝났어요.
0: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2: 끝.
0: Time's up.
2: Right.
0: 이렇게 하듯이. Mm-hmm.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2: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2: Real estate agent's fee.
0: When we found a new
2: tenant.
0: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2: T-E-N-A-N-T, tenant.
0: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2: sure.
0: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2: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이 T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T형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2: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0: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0: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2: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0: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 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2: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2: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0: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2: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2: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0: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 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4: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4: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3: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4: Yes, I am in a dilemma.
3: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2: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2: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2: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0: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2: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0: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2: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그쵸. I am in a dilemma.
0: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2: I don't know what to do.
0: 그렇게도
2: right?
0: I'm in a dilemma. Mm-hmm. Okay?
2: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0: Goodbye.

0: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바이오텍 세종리포존 비타민C 출시.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시작합시다. Reset My Health. 세종 바이오텍 데이비소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세종 바이오텍.
1: 네, 혈관청소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오늘 전화로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씨, 성경호 씨,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 사장님 목소리 아주 유난히 네. 아주 뭔가 힘이 실려 있는데 힘이 이유가 뭘까요?
3: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두 분을 만나서도 기분이 좋은데 그 뭐 마더스 데이 그다음에 뭐 5월 달에는 날이 많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
2: 그렇죠.
3: 그 다음에 이건 모르실걸요. 한국에는요.
2: 네.
3: 21일이
2: 네?
3: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 아, 저희 방송인이에요. 대표님.
3: 네. 네, 네.
1: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 와 부부의 저만 날. 몰랐나요?
3: 네. 그래서 네. 뭐 5월달에 날도 많아. 이럴 때는 또 아빠들이 분주하고 바빠지는데.
1: 그렇죠. 네.
3: 어 아무래도 이제 5월달은 건강 선물,
1: 그렇죠.
3: 뭐 미국 내에서도 또 많이들 구입하시고 또 요즘에도 상담이 많고 뭐 후코이단, 송보감, 지난 방송 때는 뇌보감, 치매 예방하는
1: 그렇죠.
3: 뇌보감 설명도 드렸는데 뭐 선물로도 구입이 많고 조금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2: 한국에서는 정말 보내달라고 네. 의뢰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보내달라고.
3: 네네.
2: 네.
3: 우리가 이제 지사가 있어서.
2: 네.
3: 뭐 후코이단 최근에 많이 보내고 계시고요.
2: 네.
3: 그다음에 뭐 뇌보감도 많이 보내시는데 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혹시라도 아이고 어버이날 깜빡 잊었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네.
3: 어, 저희 지사를 통해서 한국 어디라도 배송을 해 드리고요. 자, 오늘 5월 달 어떤 제품을 또 소개를 할까 하다가
1: 네.
3: 요즘에 문의가 많은 우리 제품 중에 세종 바이오텍 제품 중에 세종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반갑네요.
3: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했었죠.
1: 네네.
2: 네.
3: 그래서 신제품 리포좀 비타민 C.
1: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1: 여주.
3: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세일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어, 좋아요. 네네. 먼저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삼총사인데 약간 3인조 약간 걸그룹 같은 그런 느낌인데.
3: 그렇죠. 네. 비타민C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타민C 앞에 리포존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 요즘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요. AI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객이신데 AI한테 물어봤대요. 리포좀 비타민 C가 뭐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막 어려운 얘기를 쫙 해주더래요. 리포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2: 뭘까요?
3: 과장님, 리포좀 비타민 C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 네네.
3: 일단은요, 두 분도 아시고 뭐 청취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비타민 C는
2: 네?
3: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 그렇죠.
3: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고 하루에 어른 기준으로 하루에 200mg으로도 충분한데 문제는 어떤 분은 1000mg 비타민 C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복용하기도 합니다.
2: 네.
3: 근데 이걸 자세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비타민 C는 그만큼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타민 C가 배설됩니다.
2: 네.
3: 그래서 흡수가 중요한데 요 리포좀 비타민 C 아마 우리 영화 씨는 아실 겁니다. 리포좀 기술 화장품 여성분들 화장품 최근에 나온 화장품 광고에 보면 리포좀 기술로 개발했어요 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도 비타민 C 제품이 약으로 나왔을 때 궁금했어요.
3: 그렇죠.
2: 네, 화장품에 쓰여 있습니다.
3: 흡수력을 맞습니다. 화장품에서도 흡수력을 개선했다는 의미로 리포좀 기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 네.
3: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비타민 C에서도 이게 대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용해가 돼버리면 우리가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포좀 기술로 장까지 잘 내려가서 흡수가 돼야지만 되는데,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리포존 비타민C는 흡수력을 완전히 개선한,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비타민C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 캡슐이 500mg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거 가격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가슴에 아주 뿌듯한데,
1: 네.
3: 리포존 비타민C는 2개월분이 한 병에 들어있고 가격은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좋네요. 네. 아주 가격이 좋아요.
3: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비타민C 세일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비타민C가 아마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비타민C의 효능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타민C 효능만, 제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2: 네네.
3: 다들 비타민C가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억제시켜줍니다.
1: 네.
3: 젊음을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3: 두 번째, 기초적인 면역력을 튼튼히 유지해줍니다. 우리 감기 걸리면 비타민C부터 찾습니다.
1: 그렇죠.
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여성분들 주위에서도 비타민C를 드시는 이유가 되는데,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빈혈 예방을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항산화제, 또 면역, 피부 건강, 빈혈 예방,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요건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으면 아침에 하루에 한 번을 드시는, 복용을 하게 되는데, 네. 리포존 비타민C 하루에 한 번, 2개월분 한 병에 35불,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2: 와, 비타민C가 저는,
3: 네.
2: 이렇게 감기 기운 있을 때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효능이 있네요.
3: 그렇습니다.
2: 네. 지금 이제 세종 비타민 삼총사 중에서, 네, 예, 첫 번째, 네. 리포존 비타민C를 만나봤는데요.
1: 두 번째는, 네. 뭘 할까요?
3: 세종 유산균입니다. 성우 씨, 세종 유산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1: 500억! 500억!
3: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고객이, 사장님, 제 어카운트에 500억 좀 있으면 좋겠어요.
1: 저도요. 대표님, 저도요.
3: 참 웃었는데, 네.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복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특별히 안 좋은 이유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서서 많이 걷고 또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1: 그랬죠.
3: 최근에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고, 두 분은 또 앉아서 방송하고,
1: 찔려.
3: 또 앉아서 TV 보고 걷는 시간, 또 우리가 운전할 때 하루 종일 운전하죠.
2: 네. 그러네요. 네.
3: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자, 공부하는 학생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장 건강, 화장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유산균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3세대, 4세대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뉴저지의 팔팍에 사시는 젊은 여성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사장님, 유산균 지난번에 세일 때 구입했는데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요, 연세가 높으신데 화장실에 가면 30분씩 계시는.
2: 아이고, 아이고.
1: 다리 저리시겠다.
3: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유산균을 복용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구입해라 그래서,
1: 네.
3: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팔팍에 계신 따님한테, 아이고, 따님이 효녀네요. 효녀네요. 그랬더니 막 웃는데. 자, 유산균은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좋은 유산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유산균의 함량이 써 있습니다.
1: 그렇죠.
3: 어떤 분은 뭐 코스코에서, 월마트에서, 또는 뭐 한국 유산균, 어떤 유산균 제품이든지, 어떤 거는 1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2: 네네.
3: 간혹 500억 유산균도 있는데 우리 세종 유산균은 유산균 수가
2: 네.
3: 500억 영어로 50빌리언이라고 써 있는데
2: 네.
3: 고단위의 유산균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2: 네.
3: 참고로 유산균은 커먼센스가 하나 있는데요.
2: 네네.
3: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1: 공복에.
2: 공복에.
3: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드시면 되고 우리 세종 유산균은 거의 2주 정도만 드시면 효과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3: 요거는 한 병이 한 달분이 되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좋아요. 네네.
3: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왜 현대인들의 세 가지의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으면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 있죠? 잘 싸야 됩니다.
2: 그렇죠.
3: 그렇죠? 아기들. 네. 그것처럼 우리 일반인 우리 사람은 쾌면이 중요하고 쾌식이 중요하고
1: 네.
3: 쾌변이 중요한데
1: 맞아요.
3: 세종 유산균으로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쾌변의 경험을 꼭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뭐 나부터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2: 네, 많으실 것 같아요.
1: 한 정말. 3개월 정도 쾌변이 안 되고 안 나오잖아요. 사람 네.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에 35불 그리고 이 네. 500억 이 세종 유산균도 한 병에 35불.
2: 네.
1: 자, 우리 맞습니다. 삼총사의 마지막 퍼즐이죠. 세종 여주 가보겠습니다.
3: 여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마 당뇨인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3: 그래서
1: 네.
3: 여주는 당뇨인들이 일단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 소개했습니다. 여주는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아주 좋다.
1: 네.
3: 그래서 한국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
1: 그렇죠.
3: 여주를 꾸준히 먹는다 이런 말도 제가 해드린 바가 있는데
1: 네.
3: 자, 일반 식품으로 개발된 여주와 달리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 제품은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당뇨 있는 분들 꼭 드셔야 되고요. 또 다이어트나 붓기 제거에 도움을 받을 분도 여주를 드시면 좋은데 일단 알약이니까 먹기가 편합니다.
1: 그렇죠.
3: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그래서 한 병이 한 달 반을 드시게 돼 있고요. 요거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병 여주도 한 병 35불 이렇게 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1: 맞네요. 네.
2: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3: 네.
2: 둘째가 세종 유산균, 마지막으로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병에 35불씩이고요. 이 삼총사 네. 똑같이 한 병에 35불입니다. 네.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방송 때만 주시는 세일 정보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5병에 1병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면 저희들은 미국 어디라도 다 배송을 해드리고요.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2: 한국까지요?
3: 예, 오늘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온 가족이 복용하실 분들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은데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리겠습니다.
2: 오, 원래 5병에 네. 1병이었는데 10병에 5병이요.
1: 네. 네.
3: 그리고 더군다나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니까 어떤 분은 뭐 여주 5병에 비타민C 5병에 선물로 유산균 5병
1: 야.
3: 각각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신데
1: 네.
3: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을 10+5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2: 네.
3: 5병에 1병이든 10병에 5병이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1: 네.
3: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 네.
3: 703-256-7671 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님, 이게 타주에도 무료 배송이고 한국도 똑같죠?
3: 네. 무료 배송이 한국도 똑같고요.
1: 네.
3: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같으면 주소, 그다음에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세일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높으신 우리 고객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1: 네.
3: 여주, 세종 여주로만 10 플러스 5로 달라고 그러셨어요.
2: 네.
3: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은 다 이거 먹어야 돼.
1: 좋으니까.
3: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여주, 유산균, 또 리포존 비타민 C, 10 플러스 5 오늘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다른 세일 정보 혹시 있으면 네,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2: 이외에도, 네.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드린다고 그랬고요.
1: 네.
3: 우리 회사의 세종 송보감 요 세일은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특별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1: 좋아요.
3: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리는 요 세일은
1: 네.
3: 선착순 5분에게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세종 뇌보감 요즘에 문의가 많습니다. 치매 예방 요거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주세요.
1: 네.
3: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다른 세일 정보 혹시 있으면 네,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2: 이외에도, 네.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드린다고 그랬고요.
1: 네.
3: 우리 회사의 세종 송보감 요 세일은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특별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1: 좋아요.
3: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리는 요 세일은
1: 네.
3: 선착순 5분에게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세종 뇌보감 요즘에 문의가 많습니다. 치매 예방 요거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주세요.
1: 네.
3: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모든 가정의 달 세일,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세일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무료 배송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비타민 3총사를 중심으로 제품 정보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아주 세일 다양한 세일 정보까지 오늘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표님?
3: 그렇게 할까요? 두 분도 건강하시고 또 이
1: 감사합니다.
3: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이야, 항상 뭔가 건물을 또 건강을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라서 우리 서 대표님 만나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2: 지금까지 세종 바이오텍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었고요.
1: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네, 세종 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5: 아니, 아직도 줄줄 흐르나?
6: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7: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8: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9: 703-256-7671, 256-7671.
10: 세종 바이오텍.
11: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2: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3: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14: 세종 뇌보감 출시.
15: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4: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17: 전화번호는 703-256-7671, 703-256-767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의 거리마다 지금쯤 라일락이 막 지고 대신 장미가 봉오리를 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낮에 햇살은 이미 여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 바람 속에는 아직 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가 지나가고 또 무언가가 도래하는 그 사이 거기에 우리가 서 있네요. 교회력으로 봐도 지금이 딱 그런 자리인데요. 부활절이 지난 지 여섯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1일은 승천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던 날이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런 날이죠.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서 The In-Between Time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부활의 기쁨은 아직 가슴에 뜨겁고 성령 강림은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 긴장된 고요 속에 제자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죠. 고국은 저 멀리 뒤에 있고 온전한 정착은 아직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 사이 말이죠. 기다림과 파송, 고요와 사명 사이.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제이어스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나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였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곳 뉴욕 맨하탄의 아주 유명한 교회죠. 리디머 철치를 개척하시고 또 부흥케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맨하탄이라고 하면 뭐 마천루로 유명하긴 하지만 정말 세속화된 도시, 또 지친 이민자들, 돈을 쫓는 사람들, 성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평생 설파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왕의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함께 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주님처럼 반드시 무언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락함의 죽음, 통제권의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낯선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께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지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찬란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기독교 형성의 거장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 책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헬리나 오웬은 하버드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쉬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을 내려간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른 그런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앞에서 수시간을 앉아 묵상하다 쓴 이 책에서 나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탕자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속에 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 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은 나를 작은 아들도 그런 큰 아들도 아닌 나를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요. 두 팔을 벌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자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탕자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형처럼 억울해하거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후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민의 세월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주말 찬양의 날개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 이 기다림과 파송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 자리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어 지나간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가올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살아낼 힘을 풀리 충전하는 그런 이번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흔들림 없이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끝찬양 힐송의 킹 오브 킹스를 들려드리며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날개를 거두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넘볼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뛰어났고 최고 성공한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또한 장자의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유다에게서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지만 그러나 오늘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리고 큰 민족, 200만의 민족을 만드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고 또 한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만드시는 그 일을 유다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뛰어난 사람도 유다가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를 만들어 가셔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젊은 유다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르우벤은 정말로 요셉을 살리려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말리면서 저기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해서 일단 던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저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아버지께로 돌리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지나가는 애굽 상인이 지나갑니다. 아,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뭐 하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이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를 맺어지게 됐지만 사실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 노예가 돼서 어떻게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형들보다 덜 잔인했을 뿐 그도 똑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어쩌면 더 심하게 말한다면 차라리 우리 돈 받고 팔자라고 하는 것이 더 계산적이었다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하자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총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우물에 갇혀있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애굽의 상인들을 그리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에 팔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젊은 날을 가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신앙에 그렇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냥 형제들과 똑같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지만 뭐 평범하고 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언약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다말의 이 고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아주 대단한 아주 누구나 다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37장 다음에 38장에 너무도 이상한 황당한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들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총리 이야기보다 유다의 이야기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말 사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아이를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을 바로 다말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다말이 젊은 과부가 됩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과 또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따라서 고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형제가 의무를 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고엘 의무를 행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형수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돈을 대주고 독립할 때까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의무는 이거는 의무지 내가 좋은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계산해 보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가 손해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유다 생각으로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그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며느리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말로는 셋째 아들이 커서 고엘 의무를 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지만 아이가 컸는데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셋째 아들도 죽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의 직접적인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완전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보면 유다가 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내려가서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하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은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이 야곱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저 하란 친척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저 하란에 가서 친족에게 가서 언약신약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삭의 근심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가 알고 있는 때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것을 철저하게 아브라함부터 들어서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히람에게 가서 그와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를 만나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유다에게는 언약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유다에게 야곱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두 아들을 주셨고 너희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은 한 70명 정도 돼가지고 가족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약이 단절되고 언약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을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건 관심이 없고 내 피붙이, 내가 낳은 저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단절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젊은 시절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게 다말이 고엘 의무를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정애가 있는 다말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에 대한 이 고엘 의무가 오지 않으니까 유다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 다말이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가서 베레스를 낳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과 그리고 성경의 언약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 의미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고엘 의무, 고엘을 다른 말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유목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각 형제, 가까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도와주는 의무가 있어요. 형제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뭐 집이나 땅이나 논을 팔아서 그렇게 노예가 되면 그것을 사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가까운 형제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자기 가까운 형제가 죽으면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성경 구약의 고엘, 구속자의 의무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의무가 그게 고엘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아들이 안 오면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고엘 의무를 내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를 의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 남편이었던 아들 대신 아들을 낳아서 한 가문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맞는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오늘 같은 막장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언약 계승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율법이 중단되었지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 아들 때문에 언약 계승의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은 유다 자신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절대로 고엘이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그 지역에 좋지 않은 몸을 파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고엘 의무를 행하게 하는 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신을 통하여 베레스를 출산한 것은 유다 자신에게 큰 충격이며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시아버지인 자신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굉장한 충격이며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잊고 있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직계 아들인 야곱이 직접 낳은 유다인 나도 잊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며느리인 다말이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니 유다에게 있었던 굉장한 부끄러움이면서 도덕적인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 나는 아버지의 말을 안 믿었는데 우리 며느리도 믿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신앙, 믿음을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또 자기의 솔직히 다말과 며느리와의 그 관계를 했던 것은 좋은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돈 주고 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이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인격에 그 정도로 젊은 날 방황하던 뭐 그냥 평범하게 살던 가난 여인과 살던 그런 사람이었 유다를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하여 굉장한 충격과 함께 아 며느리 다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는 하나님의 큰 언약을 전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되어지고 좀 과하게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신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의 글들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의 회심의 체험 같은 그 정도 중대한 신앙의 변곡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그 행위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룻이 아이를 낳아서 룻에 대한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은 축복이 이 룻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말의 그 사건을 축복의 표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이 예수님 족보, 다윗 왕과 족보에 다말의 이름을 부끄럽게 빼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넣습니다. 즉, 유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유다에게 하나님 언약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붙잡게 했던 그 사건, 유다는 믿지 않았는데 한 귀로 흘려들었는데 듣고 있어도 자기 아들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렸는데 언약 단절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정말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 전달의 내용을 듣고 실제로 믿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말이 한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도 걸리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가 안 죽은 것은 그 일이 고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행위는 다말의 그 행위는 돌에 맞을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엘의 의무를 요구해서 실제로 믿었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룻기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유다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축복과 유다의 축복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말 사건으로 큰 신앙의 변화를 겪은 유다는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마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참 야곱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시므온 잡혀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내려가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가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다 죽이시라고, 내가 내 아들을 볼모로 드리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하여 애굽 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잡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때 유다가 나가서 총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를 노예 삼으시라. 나를 노예 삼으시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내가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전에 그의 형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둘째 동생까지 죽으면 죽는다고 아버지 때문에라도 돌려달라고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전에 젊은 날 방황하던 유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나안 여인과 마음대로 했던 유다, 또 심지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유다, 이런 모습이 온데간도 없고 어느덧 유다는 너무도 깊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의 계보를 이을 만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야곱은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를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로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한 기업씩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몫을 준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인데 한 지파만 돼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 땅에 들러서 하몰에게서 산 그 세겜 땅의 일부, 그 지역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고 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그 세겜 땅에 묻게 돼요. 자, 정말로 요셉이 장자였고 사랑했고 그리고 그에게 두 배의 몫을 줬고 땅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땅까지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축복은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개인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요셉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라면 그냥 요셉에게 그런 복까지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셉에게는 온갖 물질적이고 풍요롭고 형제의 으뜸되는 축복을 다 줬습니다. 마음껏 쏟아부어줬습니다. 유다에게는 좀 더 다른, 유다에게는 영적인,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다는 규라고 말할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여러분 이번에 네타냐후가 그 이란을 칠 때 처음에 Arising L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지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사자, 숫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리에 앉았을 때 뭐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죠. 왕의 표시의 어떤 뭐 막대기 같은 거, 지휘봉 같은 거, 그걸 홀이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에는 규라고 표현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 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 이게 구약의 난해 구절이고 여기에 나오는 건데, 도대체 이 실로가 뭐냐? 분명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실로는 옛날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 지명 외에는 실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로가 뭐냐? 저 실로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 신구약 개혁주의 성경학자들과 또 심지어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바꾼 게 탈굼이고, 그래서 번역 해설서를 쓴 게 탈굼이고, 그 다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게 뭐냐? 그게 72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2인역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탈굼과 그리고 72인역 성경 모두 다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실로를 샬롬을 주실 분, 샬롬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9장 6절, 또 에스겔 21장에도 보면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실로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의미로. 그래서 모두 다 유대인 또는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개혁신학자 모두 다 저 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800년 지난 후에 다윗왕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이루어졌던 그 언약이 쭉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이제 유다지파의 모든 권한들이 예수님에게로 종결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 지금 히브리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 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 교회, 신약교회,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방황하던 유다에게 다말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주시고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가 큰 성숙한 인물로 변화되다가 죽을 때 가서 야곱을 통하여 그런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다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변화의 행동보다는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사탄, 악마, 복음서에 보면 그 악한 영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번역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서는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영적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 각 개인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영적 세력들, 하나님 또 천사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서는 혹은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영적 세력, 초자연 세력이 이렇게 있죠. 적대적인 초자연 세력들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전 번역은 사단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이죠. 예전에 우리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격음을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순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냥 사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단이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마귀랑 사탄이랑 어떤 관계냐? 마태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분을 시험하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데 뒤에 예수께서 4장 10절인가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탄하고 마귀랑 호환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구나. 둘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귀신이라고 번역한 영적 세력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요 세력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귀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번역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요. 이 언어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도 문화 속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종의 혼돈을 줘요.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존재가 뭐 그 동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뭐 샤먼들은 동물의 영의 시인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한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서 원한이 남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의 혼백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죠. 혼이 남아서 이 이승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귀신이란 말을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제가 질문 받은 걸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성종 때 성현이라는 분이 용대총화라고 하는 글에서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음양설에 따르면 천지 만물에 기가 있는데 이 인간의 기가 양의 정령과 음의 정령으로 이렇게 나뉘고 양의 정령은 혼이고 음의 정령은 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백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으면은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는데요. 혼과 백을. 그래서 이건 이제 머물게 되고 이건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잘 상승하면 신명 예전에 뭐 천지 신명께 빕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신명 그거죠. 신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원한이 있고 뭐 복수할 것이 있고 이러면 아, 귀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성현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성종 때 그 길을 남겨뒀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나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라든지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관우죠. 억울하게 죽은 관우의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 모두 샤만의 이야기 혹은 조선시대 민중들이나 민속적 이야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러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원한이 씨 죽은 어떤 사람의 혼이나 넋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말 우리나라 전통 속에 인간 이해고 그다음에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위 계급의 초자연적 세력들에게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초자연적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일종의 단일신론적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신 중에 딱 한 분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적 맥락에서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초자연적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초자연적 세력이고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유대교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부리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욥기나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고발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있어요.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오는 게 욥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어전회의, 뭐 대통령회의처럼 하는데 그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고발하는 존재가 한 명 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이 추후에 발전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우두머리격이냐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혼이 이승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신명이 되지 못하고 남아서 여기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교단을 빼놓고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은 사실은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식 세계관 혹은 이집트식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독특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떤 죽은 자가 원한을 갖고 원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뭐 그게 이제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접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 세계 세력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래서 예수께서 악령에 쉬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쉬인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있죠. 그것은 어떤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탄 혹은 악마, 마귀의 그 부하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세력을 말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배후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이란 말 제가 썼지만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이라는 말도 쓰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 쓰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거기 쉬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초자연적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사탄이든 마귀든 그 존재를 돕는 악한 초자연적 세력도 있다고 상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절멸당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악마를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주변에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맞추고 그런다고 그때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저 한국 전통에서의 그 귀신인지 아니면 성서에서 말하는 마귀의 하부 영적 세력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약간 미신적 혹은 주술적 생각이 너무 강한 데에서는 이른바 과학의 힘으로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명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것을 대답하려고 찾아보니까 로잔 연방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올라프 블랑케 박사하고 제네바 대학 병원 소속의 신경학 전문가 팀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다,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MRI로 뭐 같은 걸로 찍었겠죠. 간질 환자의 왼쪽 귀 인근에 있는 왼쪽 측후두 옆 접합점 여기에 부드러운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을 몰래 지켜보는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보고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귀신을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이나 악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혹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주술적 사고에 너무 빠진 사람들에게 그 뇌의 착각이지 정말 그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그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도 하는 모양인데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갖고 혼백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고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날마다 울부짖는 뭐 어떤 그 할머니 귀신, 뭐 아버지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귀신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건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사물의 영혼이 있는 거를 어떤 무속 접신환자가 불러올렸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도 본 분들도 있고 사무엘인양 하는 어떤 귀신의 존재,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불러올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샤만 그 접신하는 사람이 모두 다 속임수를 썼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그것 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좀 갈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혼백을 갖고 있고 우리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년 조선시대 그 성년 그 선생님 말처럼 인간이 어떤 혼백을 갖고 있고 죽을 때 혼과 백이 갈리고 혼백 갈리는 중에 신명이 되거나 귀신 되거나 이런 인간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사그러든 후에 어떤 불멸하는 영혼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격, 능력, 요소가 불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고백한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다음에 성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도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1: 어떤 권사님은 아들에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런 식의 믿음과 기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령이나 악한 영 같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0: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문헌 보면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얼굴 뵙는 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가 천사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뭐 천사에 대한 감각을 좀 더 키우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마냥 무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욥기 보면 욥 쭉 지켜보던 사탄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재산 빼앗아 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욥을 지켜보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 또 천사나 이런 초자연적 세력에 너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으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의식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자꾸 인식하시며 살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시라.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시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셔라.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질투심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원동력이 질투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성공하더라도 이른바 외형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하는 삶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질투로 가득하니까. 그 삶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초자연적 세력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이유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라고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선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매개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시라. 마귀와 악마, 귀신들을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거기에 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뭐 사주, 명략, MBTI, 혈액형, 별자리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시라. 저는 사주 명리학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2: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2: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2: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Okay.
1: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mm-hmm. 월세.
2: 월세.
1: So, the 월세 goes down. Mm-hmm.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2: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mm-hmm.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물론 월세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1: Maintenance.
2: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1: Mm-hmm.
2: Mm-hmm.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1: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2: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2: okay.
1: 이런 말이 되겠죠. Smoke이 없어요.
2: Smoking-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smoke-free. It's smoke-free.
2: 어, 왠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2: smoking-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2: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2: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란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2: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2: Okay.
1: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2: 그렇겠네요.
1: Right.
2: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2: 이런 것도 있듯이요.
1: So
2: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1: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2: 그렇죠. Moving on.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2: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아유,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 sure.
2: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Renew the lease.
2: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이직을 했다.
2: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2: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2: to my office.
1: Uh-huh.
2: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2: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2: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Mm-hmm. Yes.
2: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2: 이게 만료죠?
1: 네.
2: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1: My
2: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계약 만료됐다?
1: Yes.
2: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1: 아하.
2: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2: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2: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2: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2: Time's up.
1: Right.
2: 이렇게 하듯이.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2: When we found a new
1: tenant.
2: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2: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 sure.
2: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1: 패턴 프랙티스.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형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2: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2: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 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2: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2: Mm-hmm.
1: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2: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4: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3: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4: Yes, I am in a dilemma.
3: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2: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2: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그쵸. I am in a dilemma.
2: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도 right?
2: I'm in a dilemma. Mm-hmm.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2: Good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3: 반바지란 거.
1: 아, 그렇죠. 앙상한 다리.
2: 앙상한 다리, 예.
1: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2: 그렇죠.
1: 수트 갖춰 입을 거.
2: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 나온다요!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2: 반만 진심이네요.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2: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예.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2: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2: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1: 네.
2: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2: 콜레라,
1: 들어서.
2: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2: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2: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1: 전보요.
2: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적 케이블 통해가지고
1: 네.
2: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2: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1: 예.
2: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2: 네?
1: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스 소속이에요?
2: 타임스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지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2: 뭐야 이거. 우리 아들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즈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1: 네.
2: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예,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1: 예,
2: 원형,
1: 예.
2: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2: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예, 예, 예.
2: 그런데 이 전쟁은
1: 예.
2: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2: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2: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1: 예, 예,
2: 안쪽에.
1: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2: 예.
1: 해서 회전을 주는.
2: 혹시 ROTC 출신인가요?
1: 아니, 전혀 아니에요.
2: 아니.
1: 밀덕도 아니고요.
2: 아, 예.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1: 네.
2: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모에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2: 회전 모양.
1: 예, 예.
2: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2: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예. 빵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져갔거든요.
1: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2: 머스켓 총이죠.
1: 예.
2: 근데 이 강선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 쫙.
1: 명중률이 높아지고.
2: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1: 아, 그렇구나.
2: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2: 대로 나이팅게일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2: 아, 나 크림 반도 네. 얘기인 줄 알았어.
1: 이렇게 살상 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2: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2: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2: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화 상태예요.
1: 네.
2: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2: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네.
2: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예.
2: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당시에.
1: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네.
2: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2: 와가지고 침대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거죠.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2: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네. 어마무시하진 않고.
2: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2: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1: 아,
2: 윌리엄 쇼였는데 네.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1: 네.
2: 나이팅게일 아빠가.
1: 네, 쇼가.
2: 윌리엄 쇼가.
1: 아, 예.
2: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1: 네.
2: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2: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아, 빠른 절차를.
2: 빠른
1: 위해서.
2: 절차.
1: 아,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2: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2: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 예.
2: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1: 네.
2: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1: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2: 몇 년씩 살아서 가세요.
1: 예, 예, 예.
2: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이탈리아로 갔어요.
1: 네.
2: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네.
2: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2: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낳았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2: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2: 이런 얘기는.
1: 아,
2: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2: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예.
2: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2: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2: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2: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단임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2: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보여주기용으로. 예.
2: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2: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1: 네.
2: 뭐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2: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2: 아, 이 나이가
1: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2: 네,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2: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의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2: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2: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2: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1: 아.
2: 당시 영국이요.
1: 네.
2: 왜냐하면 의사 면허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2: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예.
2: 의사들도 무시를 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더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2: 안 좋았죠.
1: 네.
2: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2: 잡는 거죠.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2: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2: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예.
2: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뭐 아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2: 계시도
1: 예.
2: 받고
1: 예.
2: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봤네.
1: 나이팅게일.
2: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그러네.
2: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네네. 부모님 편에서.
1: 예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1: 네.
2: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2: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1: 네.
2: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2: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2: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1: 네.
2: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그 시기군요.
2: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계속 우리 영국 아들 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있다, 네, 죽고 있다.
1: 네, 네.
2: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2: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예, 시드니 허버트?
2: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2: 네. 아, 외우세요.
1: 아,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2: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예.
2: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2: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2: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1: 네.
2: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2: 동시에
1: 네.
2: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 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2: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에는.
2: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콜!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신기하다.
2: 그 타임스 기자들과
1: 네.
2: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2: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2: 타임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2: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2: 네.
1: 예.
2: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2: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2: 아니 어째 네. 진상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리고 아니 우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다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2: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1: 아...
2: 어?
1: 네.
2: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네.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란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네.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네.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아, 제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2: 아니, 나이팅게일이 결국에는 예, 예.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2: 예, 들어가니까 예. 진짜 개판이었어.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그 당시에 도끼론이라고 해서.
1: 도끼.
2: 독이 있는.
1: 예, 도끼를
2: 기체,
1: 뽑다.
2: 기체.
1: 아, 예.
2: 기체요.
1: 아,
2: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 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2: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2: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2: 말 그대로 야, 다 나와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네.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1: 아, 열린 공간에서
2: 열린 공간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고 어떡할 거냐
1: 아,
2: 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에 정책을 바꿔요
1: 아
2: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네.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네.
2: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 아, 벌써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메리
1: 시콜.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2: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2: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1: 아.
2: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2: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1: 아, 그
2: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자녀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2: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2: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2: 그리고 두 양반이 뭐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2: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2: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 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수로 한 것 같잖아
2: 그래 예.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2: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2: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2: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2: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 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통치였죠.
2: 영국 식민통치였었죠.
1: 예, 예, 예.
2: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 시콜이 만나요.
1: 네.
2: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1: 만났어. 예.
2: Who are you? My name is Mary Seacol from Jamaica.
1: 예, 예.
2: 그 된 거예요.
1: 예.
2: Why are you here? 왜 왔냐? 예.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
2: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2: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네. 메리 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2: 나이팅게일은 메리 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1: 아,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2: 오해였다.
1: 네.
2: 일단은 메리 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2: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2: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일단 판매를 하고 네.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2: 외상으로. 네.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2: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2: 사실상
1: 아, 재활병원.
2: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2: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시콜의 병원이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2: 그 차였어요.
1: 예. 메리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2: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1: 네.
2: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리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1: 아...
2: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2: 대단하죠.
1: 네.
2: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1: 네.
2: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2: 적군이에요.
1: 그렇지. 어.
2: 그 메리시콜이란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트루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2: 아니 그 다,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라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2: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시콜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그렇겠죠.
1: 예.
2: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2: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2: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그건 진짜 마더 테레사
2: 급이에요.
1: 못지않은.
2: 네. 예.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2: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1: 네.
2: 다 외상 주다
1: 그랬죠,
2: 보니까
1: 그렇죠.
2: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2: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시콜이.
1: 예. 네.
2: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 네.
2: 특히 영국 분들이
1: 네.
2: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2: 그럼요. 예, 예, 예. 진짜 영웅이 됐는데
1: 예.
2: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리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트르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2: 메리시콜 어디 갔냐?
1: 메리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
2: 그분 어디 갔냐?
1: 예.
2: 오스만 트르크에도 아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2: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2: 갑자기 예. 생각해보니까 예.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1: 예.
2: 말고는.
1: 예. 예. 예.
2: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2: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2: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2: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2: 찾아냅니다.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1: 예예예. 예, 예.
2: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
2: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티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2: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2: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 버려요.
1: 사라져요?
2: 네. 잊혀져요.
1: 어.
2: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란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2: 2005년도에
1: 2005년에
2: 한 액자 가게
1: 예.
2: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2: 뒤에 그 뭐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세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말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남북극장 함께 볼까요?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내가 네, 얼마 전에 그 실버 모델 인터뷰를 갔거든.
3: 그래.
2: 근데 살결물 바르고 피아스 곱게 바르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야. 완전 멋있더라. 나
3: 멋있지.
2: 너무 자극받았어.
3: 자극받았지.
4: 많이 받아야 돼.
2: 야. 때리라요.
4: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인생은 60부터다.
2: 그렇지.
4: 하지만 이제 좀 올려야 돼. 인생은 70부터다. 왜냐하면 요즘에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0: 활동하시고 왕성하셔.
1: 그렇지. 그래, 맞아요.
0: 그래서 이 연로 보장 나이를 조금 이제는 올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1: 정말 맞는 말인 게.
0: 맞지.
1: 요즘 그 실버 세대가 분야가 뜨고 있잖아.
0: 뜨고 있어.
1: 근데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어. 이 북한에도 어르신들이 활발한 활동하려나?
0: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실버 세대 그들만의 세상 빠밤.
1: 맞췄어.
2: 야, 우리 여련 너무 감사합니다. 유나 씨가 막 계속 막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주시느라고 언젠가 꼭 세 분이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1: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2: 오시라요. 자, 오늘도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유나 씨 어떤 말이 있었죠?
3: 살결물.
0: 살결물.
3: 그러면 러션은 뭘까요?
0: 로션?
1: 아, 살결물은 스킨이에요?
3: 그렇죠.
1: 아, 로션.
3: 로션이 빠졌네요?
2: 로션?
3: 네.
2: 그거 뭐라고 해요?
3: 물크림. 물크림.
2: 물크림.
3: 물크림. 그 다음에 삐아스는 파운데이션. 그걸 삐아스라고 그래요.
0: 삐아스. 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0: 완전
2: 물, 살결물. 그 다음에 네. 물크림.
3: 삐아스.
0: 삐아스.
2: 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듣던 말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연로보장이 뭐예요?
4: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말을 하면 은퇴, 정기 은퇴. 예. 그걸 말하는 거죠.
1: 정년퇴직.
2: 연로보장이라고.
4: 정년퇴직,
2: 합니다.
4: 맞아요.
2: 아, 정년퇴임. 아니, 우리 아까 상태 씨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60부터란 이야기, 이제는 맞지 않는다.
0: 맞지 않는다.
2: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뭐지 70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70세, 80세도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의 실버 세대. 과연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은요, 남북한의 실버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송죽 씨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0: 그래요?
2: 자.
5: 아, 저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질문 찍어왔는데 네. 실버 세대라서 네. 실버 세대란 말 뜻은 몰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사람들 거만 물어봤지. 아, 부장님 혹시 실버 세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네. 실버 세대란 건 노인들, 늙은이들, 네. 어르신들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내가 이해하기 쉽다 하더라.
6: 네, 네.
5: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북한에서는 할머니, 네. 할아버지, 노친네 영감 이렇게 말하는데
1: 영감,
5: 거기다가
1: 영감.
5: 실버?
6: 네.
5: 이해 못했더라고.
2: 아~
5: 오늘 질문지를 쓰면서 실버 세대란 뜻을 처음 알았어.
2: 그럴 수 있겠네요.
5: 네.
2: 네.
7: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로 네. 실버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러인들,
5: 네. 러인, 네.
7: 할아버지, 뭐 아바이, 그리고 할머니, 뭐 아메, 아마이 이렇게도 말하고, 네 어르신들은 러인 부부, 영감은 너친애를 너친애라고 부르고, 네. 너친애는 또 우리 영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5: 구수하네요.
0: 그럼 저희는 보통 뭐 어르신,
2: 그렇죠.
0: 아, 아니면 어르신. 선생님, 뭐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노인네 영감은 좀 격이 좀 없지 않나
1: 그러니까.
0: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1: 아. 저 격이 좀 없지 않나.
6: 맞습니다.
2: 맞아요?
6: 네.
2: 그럼 뭐 어떤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한국에 오니까 네. 언어가 완전히 고상하고.
2: 고상하고.
5: 네. 격식 있고. 네.
8: 그리고 언어가 니가 있어요.
0: 예의가 있다.
8: 한국은요. 네. 딱 님자 붙입니다. 아. 어르신님.
6: 네.
8: 북한에 어르신님이 없어요. 네. 어르신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
5: 네. 네.
8: 룡감.
0: 룡감.
8: 예. 네. 좀 심한 사람들은 야, 이 룡감택이야. 룡감택이야.
5: 맞다. 맞아. 룡감택. 네.
2: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놓친네 뭐 이렇게 영감택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그죠? 북한에서는 그런 말들이 뭐 너무 이상화된 거 아니에요?
8: 우리 북한에서는 저거, 그거를 그저, 뭐 모욕이거나, 그런 걸 몰랐어요.
2: 평상시 그냥 늘 쓰던 말.
8: 북한이 그저이 네.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네. 대비해 보니까 네. 아유 남한의 문화는 완전히 수준이 높아요.
6: 네. 네.
8: 그 북한은 완전히 쌍스러운 소리고.
2: 아 진짜요? 아버님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호칭을 뭘로
8: 저요? 2011년도에 올 때 57살이었단 말입니다.
6: 네.
8: 북한에서는 그 개천대만 받고 야 이
2: 소리만.
6: 아이고.
8: 그런 말만 듣다가 네. 국정원에 척 들어왔는데.
6: 네. 네.
8: 아, 강 선생님. 강 선생님이네요.
2: 강 선생님.
8: 중학교도 졸업 못 했는데,
6: 네.
8: 네, 강 선생이네요. 저건 제가 무슨 선생일 때입니까? 네, 선생은 자격도 없는데, 아, 그런데 강 선생님이, 아, 오시느라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아 이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야, 그 말 할 때 그 강 선생님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고. 네, 나 처음 뒤져봤어요. 존경의 말은.
2: 우리 아버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65세 이상. 네. 네, 65세 이상 그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아. 그래서 교계에서도 사실은 그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9: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네. 저희 청년부의 리더 분의 네. 나이가 71세.
0: 어머!
9: 네, 저희 리더 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워봤고 네. 얘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아. 얘네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 클래스만 열면 네. 매진. 네. 우와. 그러니까 그 연륜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시면서 지금 이 실버 세대는 네. 교회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5: 아니 그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104세신데 강연시켜줘 1년 내내 잡혀 계세요.
2: 그러니까.
5: 제가 그 강연 들을 일이 있어 강연 듣는데 그분이 네.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해주시냐면 네. 60세 정년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세상이 나를 은퇴시키는 나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은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 맞아요.
4: 아버지 들었지? 우리 아버지 70세거든요.
5: 그래서 그분은 104세신데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쓰기부터 시작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2: 아니, 저도 이제 배우로서 우리 가장 또 신망 높으신 선배님이잖아요. 이순재 선배님,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배우는 은퇴할 시기가 언제냐? 이게 외워지지 않을 때.
0: 아, 대사가.
2: 네, 대사가 외워지지 않을 때. 지금 뭐 거의 아흔 다 되셨잖아요.
5: 네.
2: 그러니까 은퇴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은퇴시키는 네.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나라가 81년 이후부터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올라가요. 바꿀까요, 우리가 이제?
0: 그래야겠어요.
8: 북한은요, 네. 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 늙은이.
2: 늙은이.
8: 예, 늙은이다 그래요.
2: 대략 몇 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8: 그래서 60 되면서 늙은이라고.
2: 벌써?
8: 네.
2: 아, 60세. 너무 빠른데.
7: 그럼 괜찮은 거예요.
2: 괜찮은 거라고.
7: 50대부터 머리가 살짝 쉬거나 이러면 네. 뭐 아바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아니 그럼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몇 세
7: 정해진 나이가 없어요. 원래 60세 맞아요.
5: 정년퇴직은 60세가 맞아요. 연료보장 받는 나이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65세 딱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아까 실버세대 이런 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머리만 해도 그죠? 50살인데 머리가 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바이 이렇게 말하고 농산 일을 평생 하신 할머니는 허리가 떡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갑 때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얼마나.
7: 막, 아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5: 네. 네. 북한에서는 할머니, 남자들은 61세면 연노보장이란 말입니다. 은퇴직, 여자들은 5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벌써 50세만 돼도 완전 할머니란
7: 말입니다. 맞아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5: 저 만화배 한국에 왔는데, 네. 저 그때 올 때 사진은 진짜 할머니, 유나 내 사진 맞아, 맞아, 완전 맞아. 할머니입니다. 그건 누가 50살 안 된 여자라고 믿지 않을 까
7: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거짓말 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진짜 나이가 이거 맞냐고.
5: 완전 할머니.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0: 사실 예전에 그 북한 하면 사실 못 먹고 아사하고 그런 데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북한에 계실 때 장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시면 북한에서 아이고 장수했다라는 말을 듣는지.
2: 장수. 네.
8: 북한에서 남자들은요 80세 이상 산 분들이 제가 지금 북한에서 57년 살면서 세 분밖에 못 봤어요.
2: 세 분이요?
0: 세 분밖에 네. 없어요?
2: 네. 아, 그럼 대부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8: 평균 수명이 그죠? 좀 남자들은 많이 살아야 75세.
7: 아니, 근데 네. 아버님이 되게 네. 높게 부르신 것 같아요.
2: 높게 부르셨다고요?
0: 그게요?
7: 제가 알기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60세 사시면 정말 잘 살았다.
1: 진짜?
7: 아, 제 나이 다 살고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60세도 한갑상을 네.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1: 병 때문에.
7: 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60세 뭐 한갑상은 거의 다 받고 돌아가시는데 네. 그 전에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5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한갑상 받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이 좀 짧으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60 살고 돌아가면 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갑상 받고 돌아가셨잖아.
1: 맞아요.
7: 싫은 나라. 이게 북한의 남성분들입니다.
1: 그 이유는 뭐 영양 부족 이런 거 때문일까요?
7: 영양 부족도 있고 노동을 수동적으로 많이 하시고 영양 보충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1: 병원도 안 좋고
7: 네.
1: 6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환갑을 안 챙겨드리면 섭섭한 분위기. 네. 우리나라는 환갑을 챙겨드리면
7: 욕 먹어요.
2: 섭섭하죠.
1: 섭섭한 분위기. 완전 동상이 보기에요.
7: 큰일 나요.
0: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증명하는 분들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2: 오, 진짜요?
0: 네.
2: 오, 진짜요?
1: 오, 진짜? 네.
0: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 네.
0: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 네.
0: 네? 궁금하시죠?
2: 네. 궁금하죠.
0: 전 나와주시죠?
1: 어디 계세요?
0: 전 나와주시죠?
1: 어디 계세요?
2: 오,
1: 오. 약관 보시죠? 어디 계세요?
7: 어디 계세요?
1: 약관 보시죠?
2: 어디
1: 계세요?
2: 어디
1: 계세요?
0: 라고 하면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2: 보시겠습니다.
0: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2: 아~ 사진.
1: 오.
7: 와.
0: 자, 먼저 선우용녀분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7: 북한 나이로 60.
8: 60.
0: 60.
2: 네. 우리 아버님이 60세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죽 씨는 어떤?
0: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5: 지금 현재 두 사진을 보면
0: 네.
5: 한 65?
2: 65.
0: 65세.
5: 네, 65세.
2: 65세. 아, 근데 저분이 요새 그 무슨 플렉스 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1: 아, 그럼요.
2: 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호텔 호캉스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8: 아니, 더 젊어 보이네.
5: 예쁘시다. 50대는 한 50대 보인다.
2: 50대 보인다고요?
7: 일절 50대.
5: 너무 예쁘다.
0: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80세.
2: 아버님보다 10살 많으세요.
8: 그렇죠. 누님도 한참 누님이네.
2: 한참 누나.
8: 네.
5: 아유, 이 한국 사람들 나이를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0: 자, 그러면 과연 이분.
1: 오,
0: 자, 이분이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2: 이일려 총장님.
0: 현역,
2: 맞죠?
5: 아, 현역 총장님. 네.
2: 혹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0: 맞아요.
2: 어느 정도 되실까요?
0: 자, 과연 이 총장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7: 아니, 그래도
5: 55세면 아, 얼굴은 어떻게든 먹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분 55세.
2: 55세.
10: 55세.
2: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맞추실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8: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한 80, 한 5세 좀 나와요.
2: 85세.
8: 네,
2: 아까 우리 아까 우리 저 선우용 선배님 보고 이제 짐작하신 거야. 좀 더 많겠지.
8: 여기는 저는요 네. 한국에 와서 사람 보고 나이 못 맞추겠어요.
5: 아, 나도 그래 못 맞춰.
1: 근데 저 머리숱
0: 아 맞아요.
7: 근데 저 머리숱도 다 자기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나 다 네, 본인 겁니다.
2: 우리 상태 씨.
0: 자 과연 몇 세일까요? 1932년.
2: 32년이요?
1: 92살이라고요?
0: 93세입니다.
2: 93세?
7: 마마마마마 이거 너무하다.
5: 말이 안 나와.
1: 우리 아버님이
5: 82년이면
1: 진짜
5: 해방 전. 아니 이제 저 진짜 제 나이 맞아요. 또 돌아갈 친구는 아니겠다.
2: 아니야.
8: 아닙니다. 저는요 이제
5: 와 미치겠다.
8: 저는요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진짜 본 견해서는 네. 한 65세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 나이를 맞춰서 좀 높이 부른 게 85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93세라니까 아예 깜짝 놀라네요. 이야.
0: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과연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사진 올려주세요.
5: 더 놀라우신 분?
0: 마지막 사진을! 자, 오!
9: 이분은,
0: 자, 할리우드 과연 이분은
9: 누구세요?
0: 누구일까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아~ 성경 속의 인물.
7: 아, 성경 속 인물.
3: 모세.
7: 어디 차?
0: 모세?
7: 저기
0: 모세.
7: 아, 저 구약 속.
3: 바울.
7: 구약의 저 시작이에요.
9: 구약입니다.
0: 구약입니다.
9: 제가 볼 때 구약 같습니다. 네? 그냥 느낌이 구약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7: 다니엘.
9: 아브라함.
7: 누구지?
9: 힌트를 좀 주세요.
0: 힌트요? 네. 힌트는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9: 네, 제가. 네, 목사님.
10: 네. 네.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 아~ 그리고 이렇게
9: 아닙니다. 아니래요.
7: 그리고
10: 무슨
7: 이렇게 무슨
10: 얘기,
7: 무슨
10: 얘기,
7: 무슨
10: 저 얘기 좀 할게요. 네. 저 얘기 좀 할게요. 네. 이분에 관련한 정말 유명한 그 문구가 하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
7: 이 산지를.
10: 네.
7: 갈렙.
10: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었는데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거인들이 살고 모두가 두렵다고 말하는 그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7: 오~ 80세?
10: 80세가 훨씬 더 85세의 나이예요.
9: 85세에?
10: 그러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힘은 여전합니다. 젊을 때와 같이 난 싸울 수 있습니다.
7: 멋있다.
10: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고 꿈을 이뤄낸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0: 사실 뭐 80세 하면 진짜 모든 게 은퇴할 나이야.
9: 맞아요.
0: 근데 내가 가겠나이다.
7: 그 나이에 정복을 한 거야.
5: 그리고 그 시대의 나이 진짜 많죠. 그 시대.
8: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사람께 복만 주고 네. 불행은 다 막아주고 네. 생명도 길게 해주네요.
7: 오, 네. 오, 네. 맞지? 너 맞지?
3: 잘 가시는데.
11: 말씀하신 게 맞아요.
0: 지금 아버님이 72세신 것처럼.
9: 아니 우리 아버님이
0: 길게.
9: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5: 포지하는 집행이 하나 네. 생겼네요.
0: 포지. 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지각해 해야지.
9: 예, 예, 예, 그렇게.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8: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불행은 네. 막아주고, 네. 딱 복만 줘요.
11: 복만 줘?
8: 네, 모든 복만.
7: 근거가 뭐예요,
11: 아버지? 뭐야?
8: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오래 살게 해준 거고 나 여기 한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온 가족 다
7: 네. 네.
8: 여기 대한민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9: 자, 우리도 80세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아까 보듯 갈렙 마찬가지죠. 야, 그 사명 감당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통일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9: 자, 그런데도요. 그 북한에도 실버 문화가 있나 하고 살펴를 딱 봤더니 있어요.
0: 오.
9: 전국 노병 대회라는 행사를 꾸준히 열었더라고요.
0: 노병 대회.
9: 어떤 행사예요?
0: 어떤 대회입니까?
5: 저기 6.25 전쟁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친다간 걸로 지금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남조선에서 친다간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조선을 괴뢰도당이 일으킨 6.25 전쟁을 이긴 거, 도구해방 전쟁을 이긴 게 바로 김일성이다. 그때 참가했던 전쟁 참가자들을 저 전쟁 노병이라 한단 말입니다.
9: 아...
5: 네. 전쟁을 참가한 의존 나이 다 드셨지 않습니까? 네, 저분들도 네. 좀 매치 없단 말입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승기념일이라는 거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이 네. 7월 17일 한국은 정전협정 조인 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전승 기념일이라
7: 그러니까 사기죠, 사기.
5: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거 전국 노병대회라는 거 열고 네. 거기다가 그 전태 참가했던 사람들 네.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공화국 영웅들 뭐 또 나이 드신 자식들 영웅 자식들을 불러드릴 거.
2: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 유공자 뭐
5: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유공자 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유공자 자식들을 불러드린 게 바로 저 노병대입니다.
4: 아 근데 보면은 진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전쟁 노병들이 네. 제가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분들이. 근데 키가 다 자꾸 구성해서 그 대우를 나름 받는 전쟁 노병들이신데도 네. 정말 거늙으셨어요.
2: 아 네. 고생은.
12: 근데 노병대회 말고도 네. 국제 노인절? 네. 네네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들어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노인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7: 네,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국어 TV로 이제 어. 방영해 주니까 북한도 사회주의가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 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12: 10월 1일.
8: 완전 사기. 완전 사기.
2: 완전 사기.
12: 완전 사기.
7: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하는데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뭐 체육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네. 공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노인들이 뭐 이제 그날 모자란 특별한 날 하는 걸 텔레비전 중계로 계속 보여줘요. 노인들이 또 뭐 음식 경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날만은 특별하게 이제 노인들이 TV에 많이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네네. 김정일이가 무슨 뭐 이게 생일 선물상 보내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 노동당에 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거 네. 이제 선전하는 방송을 보여주는 네. 근데 실제는 이제 노인들이 연금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에요.
13: 없어요 없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의 말들을 우리 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평양에 양로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답니다.
12: 보여주시기
2: 좀. 근데 그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막 운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12: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보죠.
14: 국제노인의 날을 맞으며 저는 지금 평양 양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싱크로워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가정 권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설의 완화가

0: 할머니 춤은 좀만 잘 추십니다.
1: 달에 가서 언니 춤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난 달에 만나면 춤이 절로 나와요.
0: 할머니 처음 왔을 때 무용대회 하지도 않았습니까?
1: 아니요, 무용대회는 안 했는데 건강미술 서서에서 춤을 많이 췄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1: 올해 70세입니다.
0: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1: 춤을 자꾸 추니까 10년 젊어졌다고 말해요. 사람.

0: 할머니들이 건강 체조 안, 노인율동 체조 한다.
1: 저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에이, 이거 더 촬영하기 위해서.
2: 엄마도 건데,
3: 다 말하셨네.

0: 야,
1: 저는 누가 봐도 난 보기만 해도 연출.
2: 연출이지.
1: 너무 냄새가 나서.
3: 아, 연출이죠.
4: 어른들 나와주신 분들 얼마나 고생시켰겠냐고.
1: 다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등장하신 어르신들이 대략 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 제가 보기에는 한 60세, 70세.
6: 저 그 완전 선전령이죠. 가짜.
1: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지?
5: 어,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 저기 나오는 어르신들보다 더 늙었어요.
6: 그랬을 것 같습니다.
7: 지방에 제가 이제 살던 대홍단이나 맹산 이런 데 네. 진짜 북한에서 구청촌이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보면요. 죽을졸하시고 이 기름기 하나도 없고 가죽이 다 쳐져가지고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고난행군 때 굶어 죽은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60. 60 초반대 아~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래요.
2: 사실 그 화면만 보면 사실 저기는 일부 고위층들만
6: 그렇죠. 맞아요.
2: 평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것 같고 아무나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6: 그렇죠.
2: 그렇죠. 북한에 말씀. 계실 때 뭐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양로원 보셨습니까?
6: 아, 좀 양로원 멋지도 봤어요.
2: 아. 그러니까.
7: 네. 나도 못 들어봤어요.
6: 저 양로원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양로원이 생겼다 하더라고. 근데 평양 하는 거 그것도 그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고 실제는 지방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평성, 순천, 개천, 덕천, 안주, 함흥, 사리원, 남포 양로원 하나도 없어요.
3: 아, 근데 우리네 양로원이 있어.
4: 어,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3: 우리 양강도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인데 난 거기 양로원이랑 가서 그때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햇빛에 앉아서 밖에 나와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나와 앉아서 멍땅 앉아서 옷을 벗고 이자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벗고 진짜 알몸에 앉아서 이자비하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썩해 이제 이거 알 흩어주고 예. 그거 이렇게 흩어주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한데 한국에 실습을 나갔다 했습니다. 네. 실습을 강원도 춘천이라는 데 나가서 실습했는데 요양원들을 보고 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늙은이들만 딱 어르신들만 요양보호사들이 실습을 나가서 그분들을 해주는데 밥, 가로리 이거 식표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사람은 어떤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줘라. 아.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은 이거 피해줘라.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1: 다 맞춤으로.
3: 네. 그치. 근데 제가 본 북한의 양로원은 말 자체로 노인들이 무덤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진짜.
2: 사실 뭐 한국에는 또 지역마다 뭐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어떤 어르신분이 할머니 아이고 야 막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한 70세 후반 되시던가
1: 막내야 막내
2: 막내야 막내야 아이고 형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님 대접을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한 80세 정도 되셔야 예? 뭐 이렇게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도 혹시 경로당이나 양로원 가보셨습니까?
6: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2: 한국에서도?
6: 네, 한 번 거기서 슬쩍 가면
8: 어디요?
6: 저기 괴산이라는 데 충청남도가 충청 괴산 그 친구가 그 양로원에 무슨 뭐 소물도 하고 한다 그래서 거기 한
8: 봉사활동 같은 거
6: 봉사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한 85세 90대 나신 분들인데 아니 그 무슨 총 거의 뭐 60대 같이 보이더라.
8: 아, 진짜 그렇죠.
6: 젊어 보여. 뭐죠? 키도 그 구척 같고 이 그저 얼굴이 볼이 이렇고 몸이 이런데.
3: 네?
6: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하트야 요거 네 뭐 요마 하트 널고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거 장기. 예. 봐도 이거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형님 여기 가고 봐요. 이거 가면 어떨까 가지 말라요. 왜? 그래. 형님 여기 들어가야 이 맨 막내이고
7: 막내야.
8: 막내다 막내.
6: 심부름꾼이 돼요.
8: 아 심부름꾼. 네,
6: 심부름밖에 할 거 없어요. 거기 안 간대요. 예. 네, 거의 뭐 70대들은 안 간대요. 네. 양로원에.
1: 그럼 우리 아버님은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활동 하세요?
8: 취미 있으세요?
1: 네.
6: 저 자전거 타고.
8: 자전거?
6: 네. 동네에서 한 바퀴 돌고 그죠.
8: 네. 네.
6: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저 산책하고 저 이런 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7: 아이고 왜 또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 사드렸어요 제가. 120만 원짜리. 그랬더니 야 엄마가 좀 한국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여보하고 기분 나쁘면 영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끔 저한테 왔다가 영감 오늘은 뭐 해요 이러면 나 지금 저기 한강으로 자전거 쭉 타고 무슨 남양주까지 왔다가 지금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다가 어디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스별로. 네. 네. 그렇게 사세요.
2: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니까.
7: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지 아버지. 자전거 사준 걸 얘기를 해야 돼.
3: 자전거 타기 간다 했잖아.
8: 네. 그 우리 강일교 아버님처럼 참 북한에 그 평범한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그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사실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아 이거 상상이 좀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좀 우리 지영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평양에 가니까 그나마 이제 평양 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장기도 나와서 뜨시고 그 보통 가 거기 붕어도 막 있고 뭐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의 낚시도 이렇게 두리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본 어르신들은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소토지 일커야 되고 집 빠져야 되고 텃밭 갖춰야 되고 돈 벌어서 줘야 되고
8: 아이고야.
5: 이 장사를 해야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눈치 거기서 밥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하고요. 그나마 평양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7: 보니까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안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기가 힘든데 그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난의 인근 때 진짜 어르신들이 한번 이게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몰래 나와서 안전원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더라도 앉아가지고 팔고 그리고 혼자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그냥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발 입는 걸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장마당 앞에 이런 거 이제 다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돈도 받아서 끼거리를 해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알아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5: 돼지도 키워줘야지.
7: 그렇지. 근데 이게 집에서도 며느리들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처럼 소토지 일구고 어떡하나 그 밥값을 하려고 처참하죠.
6: 그렇게 안 했다가는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쫓겨나요.
7: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해서 늙은이들은 산송장이라고 진짜란 말입니다. 우리네도 보면 진짜처럼 완전히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산골에 대신 이제 은정이 말한 것도 반대 우리 산골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0: 너무 많아요.
3: 정말 장수사들이라고 봐도 되죠. 70살 먹은 사람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진짜 약초란 약초는 다 캐드시고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기농들. 그래서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지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거두지 않겠다고. 네. 건강해서 앓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 정정하시는데 산에 가서 서토지 않고 이런데 그것도 도 안 주고 앉아있으면 내쫓고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남편을 몰래 막 내쫓고 막 이래가지고 길바닥에서 꽃에 비치는 게 애기들 어린애들이 꽃에 비치는 게 두 번째 많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에 비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진짜 산송장들이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지.

0: 아니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노동까지 막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에서 이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재취업들이 막 일어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인턴 과정들이 막 생겨서 이분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지방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서 그 이거 휴게소에 식당 우리 이렇게 폈대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거 밥 해주시는 분들이 다 실버 세대.
3: 맞아. 맞아.
2: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아주 뭐 엄청 일 잘하세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에 가면 그 손두부집이 되게 유명해요. 그 두부집에 가잖아요. 네. 다 70대 어머니들이 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젊은 세대를 먹으러 가고 소명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막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희한한 장면들이 많아요.
3: 아,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사람들 아는 분들하고서 이제 지방이랑 나가서 어디 먹으러 가자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알려주는 게 성죽 씨 맛있는 거 먹자면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 들어가라.
4: 맞아요, 맞아요.
3: 그 식당들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당들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식당 무조건 가라. 진짜 맛있습니다. 돈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 아, 저는 지하철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네. 대구를 간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가고 거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KTX 타고 가고 네.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어르신이에요. 근데 영어로 외국인한데 This is 뭐 왜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그 어르신한테 반했어요.
1: 반했어요.
3: 멋있다 멋있다.
6: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 간증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아니 여기 교육열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됐길래 어르신이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 길잡이를 해주더라 하니까 이제처럼 어르신들 그 직업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1: 그러니까
7: 우리 나라에 보면 이제 노인 복지관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많거든요.
8: 사실 뭐 네.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요즘 그 노후에 연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
1: 근육.
8: 운동.
1: 근력. 그렇죠.
8: 근력.
1: 근력. 네. 네. 근육.
9: 운동.
1: 근육.
9: 네. 근육.
1: 네.
8: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육 1kg이 400만원 상당이다. 뭐 그런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 맞춤 건강체조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버님 잘 따라하세요.
8: 쉬우니까 네. 잘 보고 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작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귀를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시면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작
10: 하나 들어갔다
8: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아이고 머리야
8: 쭉 펴세요.
1: 오우야 시원한데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펴세요. 어렵지 않죠?
3: 좋네. 좋네.
8: 이거 뭐 어르신들도 누구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두 번째 동작은 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앞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트 사랑해.
10: 사랑해
8: 머리로 사랑해. 하시면서 옆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다시
8: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자세입니다.
1: 야
3: 아니 이제 오래 앉았는데 뽐풀리네 좋네.
10: 저희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씩 벌었어요.
8: 다 버신 거예요.
10: 네, I love you.
8: I love you.
10: I love you. 아버지, I love you.
8: 스트레칭 되죠?
10: 그러네.
6: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10: 이게. 우리 아버님, 방금 체조하니까 어떠셨어요?
9: 아, 좋았어요.
10: 좋았어요.
1: 네, 시원하시죠?
6: 아버지가 네. 근육 자랑 가끔 하세요.
1: 아, 진짜요?
3: 아, 진짜 이렇게 해봐요.
6: 근육? 엊그제 산에 갔었는데. 네.
9: 근육 만져봐, 안 보여.
3: 만져봐. 아니, 진짜.
10: 만져봐.
3: 입으시오.
9: 어, 그게.
3: 너무 남겨놔도 끊어. 아, 입으시오, 이거 끊어.
7: 아,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상태씨 말처럼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하시래요.
2: 네, 맞아요.
7: 그래야지 오래 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0: 근육뿐만 아니라 네. 요즘 뭐 청년들만 외모 가꾸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2: 아, 네. 네.
0: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곱게 하시고 네. 그래서 모두 올리시고 모두 피시고 모두 넣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7: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뭐 좀 해드리고 싶다고 자꾸 그 얘기 했었대요. 뭐예요?
6: 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무 뭐 고생하고 사셔가지고 네. 주름이 골짜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싫다고 하셨었는데 예, 네. 막 싫다고 너무 그러시니까 네. 이제 못하고 있다가 네. 제가 약속 받아냈어요.
7: 아 진짜요? 오.
6: 아버지 이거 수술하러 가자.
7: 아, 정말로?
6: 네, 그러니까 네. 가게 가시겠대요. 근데 오. 요즘은 여기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네. 잔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마음껏 피시고 술도 드시고 장기도 있는 대로 뛰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갔다 오더니 열받아가지고 조용한테니까 여자가 생겼나 봐.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니까 은정아 보라 하더니 다리를 거추 편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더래요. 그러고 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찰떡 받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떨어진 않더래요. 이게 바로고 여기 바로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에 급하게 지금 미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여기
7: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화장품이 유명하잖아요.
9: 예, 유명해요.
7: 예. 특별히 또 미백기내 있는 거, 뭐 주름 개선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9: 없어요.
4: 예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김정은 일본이 네. 대한민국 화장품을 압도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네. 요즘에 북한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맞아요. 나왔대요.
2: 맞아요.
4: 그래서 평양의 백화점에 가면 이거 네. 기능성입니까? 뭐 우나스, 범양기,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7: 아 브랜드 이름이
4: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천년 뭐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알로에라든지 네. 그걸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기능성으로 해서 미백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한다든지 얼굴 화사하게 하는 거 뭐 네. 기능성 돼서 얼굴에 뭐 진피까지 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 나왔대요.
7: 네.
4: 요즘에는
7: 오, 네네.
2: 근데 북한이 화장품이자 그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공개하는 줄 알아요?
7: 어떻게 해요?
2: 북한이 원래 선전이 없거든요.
7: 네.
2: 근데 이걸 광고예요. 뭐랑 그래요? 자기네 화장품하고 이제 그 범양기하고 네. 세계적인 화장품 랑크하고 비교했대요.
7: 아.
2: 나왔어요, 영상에. 그래서 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방송 다 뺏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자사 화장품, 뭐 홈쇼핑 뭐만 하자. 그렇게 해서 촥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처럼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화장품은 산삼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줬고 랑콤을 이겼대요.
7: 네.
2: 어, 그러면서 공개했어요. 선전으로.
4: 요즘은 피부 분석기까지 나왔어요. 얼굴 딱 대면 이 사람의 피부는 뭐가 뭐 건조하고 한 번에 딱 분석기가 나오네.
10: 화장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임플란트, 새치, 염색 이런 것도 있어요?
3: 아, 임플란트란 말은 나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2: 보철, 보철이
3: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철도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고 자제들 개인이.
7: 개인이요?
3: 누구 다니면 집집마다 이제 이빨 틀니를 우리 틀니를 한단 말입니다. 네. 보철이라고도 하는데 틀니리 개인이 해가지고 이제 강냉이 받고 콩을 받고 이렇게.
0: 와 세상에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4: 진짜 상골짜기.
3: 그렇게 해, 지금 개인이.
4: 아니.
7: 그 지영 씨 어떻게?
4: 아니 언니는 예. 진짜 상골짜기인 것 같아. 네. 저기 임플란트는. 네. 병원이잖아요. 네, 그 보철가라는 게 치과가 따로 아, 있어요.
3: 우리도.
4: 그래서 그 보철 틀니. 이런 걸 해줘요. 그리고 썩은 부위를 파내고 그걸 소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땜쟁이처럼 떼어주고 그다음에 씌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임플란트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어도 못 봤어요.
3: 뭐 없어 나도 못 봤어.
10: 새치 염색은?
3: 있습니다. 새치 염색 있습니다.
4: 아, 있어요?
3: 있어. 염색은
6: 새까만 거 없구나. 새까만 거 아니야.
4: 새치염색이란 말이 없고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2: 흰머리 염색.
4: 네. 아예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새까맣게 하고
10: 까맣게만 하고 노랗게나 부동색은 안 해요?
2: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 할아버지도 73세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까맣게 염색하시다 가셨어요. 못쟁이셨어요 할아버지.
4: 자 우리 유나 씨가 이제 갈색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걸레요 저한테.
2: 그러면 이거 자본주의 날라.
4: 이거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누나 머리를 했다.
9: 머리깔 다 잘라버려요?
4: 네. 잘라버려요.
6: 청년더미에서 길 지키고 있다. 씩 잘라버려요.
2: 저런 머리 색깔 안 돼요. 이거.
6: 안 되죠.
4: 훈정언니가.
9: 그렇죠.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8: 네. 네. 사실 뭐 그런데 그런 시술보다 중요한 건 또 마음의 평화, 그렇죠. 감사하는 뭐 일상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0: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피부 얘기도 하고 뭐 근육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과 또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머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2: 아저씨.
8: 비결. 아, 중요한 거야.
0: 이거는 네. 제가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2: 아이고.
0: 뇌졸중으로.
2: 아유.
0: 그리고 나서 약간의 풍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뇌 기능도 다 퇴화하셔서 자녀들이 모여갖고 의문을 한 거예요.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되겠구나.
8: 아하.
0: 근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을 하신 거예요.
9: 몇 시간씩?
0: 네. 계속 몇 시간 동안 이거를 하시다가 네.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하시고
9: 진짜요?
0: 어느 날부터 예전의 총기를 100% 회복하셨거든요.
9: 자, 이것은 뭐지?
2: 정답 탁구.
9: 이게 아니요.
2: 아니에요? 아, 이거 뭐지? 성경책 읽기.
0: 성경 읽기.
2: 아, 이렇게.
7: 야, 이게 바로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야.
0: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네.
8: 성경 읽기.
6: 아, 나 탁구인 줄 알았어.
9: 정의 성경책.
0: 네네. 아니,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하라. 진짜 읽으실 때. 진짜.
2: 읽지 않고 그냥 넘겨서.
6: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책 읽진 않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번지기만 하시고
0: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읽으시면
7: 그러니까.
0: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건강해져요.
6: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오늘 읽으면 되겠다.
7: 아버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9: 네 읽겠습니다.
7: 그러니까
3: 근데 저도 저 말이 형편없이 빨랐단 말입니다. 내 말 다 알아먹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2: 사투리도 막 심하고.
3: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많이 나섰단 말입니다. 네. 제 말을 그래도 상대방들이 거의 다 알아듣죠.
2: 네.
3: 처음엔 알아먹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 이 말투를 저는 진짜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 고친 겁니다. 성경이 글 읽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 읽는 게 좀 힘들단 말입니다. 예, 네, 그걸 또막 읽기 연습한 게 저 지금 이까지 된 겁니다. 진짜.
2: 근데 엄마 말씀 정말 중요한 게 이 영어 공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경의 그 영어 버전이 진짜 멋있어요. 멋진 단어, 막 이 멋있는 단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3: 명언이야, 명언. 성경은 진짜 명언.
10: 아니, 저희 신랑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경색 진단 받았었어요.
7: 맞아요.
10: 언어의 장애가 왔어요. 아, 나 이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5장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테타 하나나 타 이러다가 점점 발음 좋아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3: 말씀 진짜 그건 나도 느낀 게
7: 느끼셨어요?
3: 네.
7: 아, 오늘부터
8: 성경 열심히 읽기.
7: 성경 열심히 읽기.
2: 진짜.
7: 네, 우리 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성경 열심히 읽기 하시죠.
10: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7: 그러니까. 자,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7: 목사님.
0: 네.
7: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섬김, 그리고 네.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4: 진짜 북한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북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네. 성격이 좀 굽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빨랐고. 네.
0: 대부분 그렇구나.
4: 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좀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북한에서는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입은 무겁게 항상 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미소를 항상 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없이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늙으면서 같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8: 네, 맞아요.
6: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쭉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뭐 위험한 것들 좀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2: 아닌데 하더라
8: 가짜 뉴스 같은 거
6: 이런 막 연예인들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게 참 저는 안 좋은 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가짜에 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거에 혹하게 해가지고
2: 우리
6: 봐요.
2: 우리 아빠가 그래.
6: 그래서 엄마가 막 욕을 해요. 어머나 이 갓난 새끼가 이게 사람이야. 저 내가 가만 듣다가
2: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
6: 엄마 그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데 엄마가 봤어? 야 그래도 야 말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봤냐고. 정말 우리 엄마도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엄마 찬양 듣고 기도하자. 그게 훨씬 낫지. 왜 보지도 못한 그런 위험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분노하고 에너지 생기고 주름 생기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좀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8: 맞습니다.
7: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오면서 가만히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에 참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는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남과 북의 실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버님, 어떤 울림이 있으셨어요? 오늘 실버 세대, 북한에는 없는.
5: 야,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7: 네.
5: 원래 한국에는 어르신 분들이 수없이 많고 북한에는 70에 난 이상, 80에 난 이상 분들 보기 힘듭니다.
7: 네.
5: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 이거 복지가 잘 됐지. 우선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7: 그러니까.
5: 한국은요, 잘 먹지, 네. 운동하지, 건강 검진하지 하니까, 이 생명이 길어질 수밖에
7: 그러니까.
5: 없다.
8: 맞습니다.
2: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죽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쓰러지면 119가 와서 그냥 막 실어다가 꽂아놓고 다 살려놔요. 그런데 북한은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7: 네.
2: 그냥 정확하게 반대다 그러면 됩니다.
7: 네. 네.
2: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7: 네. 선조 씨 어떠셨어요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10: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막 네. 오래 장수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찐한 데이트.
7: 네.
10: 네. 또 하나님과 찐한 데이트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르신께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말씀을
7: 네.
10: 성경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거기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실버 세대가 어떤 뭔가 내가 그냥 그 누리기 위한 실버 세대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실버 세대가 돼서 네.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면 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린 그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오! 자이!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1: 네네.
0: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그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색소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오.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1: 예.
0: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예.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1: 예.
0: 그 시간 가끔 예. 발표도 하게끔 하고
1: 오.
0: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쎄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

0: 라든지
1: 예.
0: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1: 예.
0: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그
1: 구슬픈
0: 뭐라
1: 남성
0: 그럴까요?
1: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옛날 우리 감성에
1: 예.
0: 좀 옛날
1: 하늘
0: 노래,
1: 담아
0: 그렇죠. 하늘
1: 있는?
0: 담아 있는 그림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1: 예.
0: 할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1: 네.
0: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꼭 노는 것 같이 보여요.
1: 그러니까
0: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어? 아버님 차 트렁크에 있는데 네. 아니 그 있는 거예요.
2: 어머냐 어머냐. 운명이 좋다고.
0: 수모는 절대 누르고 싫어하진 않는다.
3: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도 귀요 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0: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습니다.
2: 네, 섹스폰 연주계의 멋진 분입니다. 루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0: 네.
2: 예.
4: 예명이죠?
0: 예예 예, 아티스트명 예명입니다.
4: 뜻이 뭔가요?
0: 루카스란 뜻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빛, 예, 예, 이런 예, 라이트 이런 예, 빛이라는 예, 뜻이고 예. 세상에서 어떤 그 빛을 발하는 연주자가 되자라는
4: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네. 말씀하신 대로
0: 네 맞습니다.
2: 생각하고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0: 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2: 오, 네. 나름 고민을 루카스. 하셨네요. 예. 루카스 성경 읽다가 지으신 네. 거예요? 아니면 그냥
0: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에 있다 지진 네. 않았는데, 네. 네. 네. 그게 또 루크라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2: 예, 예, 예.
0: 연관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2: 예, 예.
0: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2: 아, 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네요.
0: 네, 네, 네.
2: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네. 어떤가요?
0: 꽤 이제는 많죠. 많아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네, 됐는데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않은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예, 이제 됐죠.
4: 네,
0: 예, 많은 분들도 하시고.
2: 예. 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그러면?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네, 것 같습니다.
2: 어디서 예.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0: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예. 이제 하는 거는
2: 예.
0: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예.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2: 예,
0: 프로가
2: 예.
0: 있었어요.
2: 예.
0: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가 제일 핫했던
2: 예.
0: 김유려 씨가 나왔던 예. 그 프로의 이제 하우스 밴드죠.
2: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네. 네. 이,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올려면은 네. 쉽지 않은
0: 쉽지 게. 않죠. 예. 그게 대학교 한 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예, 뭐 예.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이 예.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2: 그냥 밴드.
0: 네, 그냥 밴드. 그냥 밴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2: 예.
0: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 원씩
2: 그렇죠. 예.
0: 지인들 팔아서
2: 예.
0: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공연 단 다음에 얼마씩 또 걷어서 털어서 내고
2: 예.
0: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네.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2: 예.
0: 이제 목사님만 아니셨죠.
2: 예, 예.
0: 저희가 그냥 뭐, 인봉이 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2: 대표였었거든요. 네,
4: 예, 이런 표인봉 말고.
2: 예, 예.
4: 그 개그.
2: 예, 개그.
0: 네, 네.
2: 예.
0: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2: 예?
0: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돼요.
4: 그러니까
0: 아니, 너무나
4: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0: 네, 네, 그렇죠.
2: 예. 예.
4: 그러면 예.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0: 네.
4: 손 들게 된
0: 네.
4: 때가 언제였어요?
0: 예, 또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2: 예.
0: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2: 예.
0: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2: 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2: 네.
0: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네,
2: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또 네.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군대 생활을 직업군인 하시다가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2: 그렇죠.
0: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뭐 음악 한다 뭐 좀 뭐 딴따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2: 어머나.
0: 너무나도 신기하게.
4: 군대 무슨 악기로 군악대.
0: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2: 건반.
0: 예,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2: 아 진짜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2: 제대로 모를 때
0: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고
4: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0: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이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했고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악기의 어떤 그런 남성적인 면이랑 그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한에 대한 그런 소리도 있고 이게 좀 그런 상당한 좀 매력이 저한테 많이 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악기구나 하는 생각을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2: 탬버린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네, 그렇죠.
2: 네. 안 그랬으면 노래방에서 잘 봤을 것 같은데. 네.
0: 제 뒷군번이 그 탬버린 쪽으로 갔어요.
2: 아, 그래서, 진짜요? 네.
0: 그 참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뭐 저 줄을 잘 가야 된다 이런
2: 그렇죠.
0: 말도 하잖아요.
2: 예, 예.
4: 그럼 군에서 그 얼마나 배웠어요?
0: 군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복무할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2: 예.
0: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2: 상관없는.
0: 예.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실용음악학교 쪽으로는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근데.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2: 네.
0: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2: 예.
0: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2: 그렇지.
0: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이 듣는데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예.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예.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예.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2: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것 같이
2: 그쵸,
0: 보여요.
2: 그냥 취미생활로. 예. 예.
4: 그 공부인데.
0: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도 이게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2: 놀고 있을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2: 돌연변이네.
0: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2: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2: 네.
0: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찮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를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2: 예, 말을
0: 네,
2: 그러니까
0: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2: 예.
0: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2: TV에 나오고
0: TV에,
4: 그러면은
0: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봐도 저기 TV에 나가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 또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2: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0: 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2: 예.
0: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 예, 너무 예. 웃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2: 아,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2: 예.
0: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2: 네.
0: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2: 네.
0: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2: 그래서 웬 색소폰?
0: 그리고 이거 뭐지? 그 아버지가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색소폰을 본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었고 좋으셨는데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2: 말을 못하시고
0: 말씀을 못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 어디서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 번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4: 그러니까 뭐 1년의 시간을 줬다고 하는 그게 네네. 오히려
0: 네.
4: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0: 예.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4: 근데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0: 네네.
4: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0: 아, 네.
2: 그러니까요.
4: 한번 소개해 줘. 어떤 경력들?
0: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2: 보이는
0: 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 마스터를 그 10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오.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그렇구나. 많이 다녔었고.
2: 심수봉.
0: 네, 심수봉 선생님도 제가 밴드를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도
4: 그러면 뭐 유명하신 분들 다 했네. 네.
2: 그러니까는 어, 주위에 네.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0: 아, 네. 예.
2: 소문 맞아요? 네.
4: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0: 네,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 안 되죠.
2: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0: 네.
2: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상민입니다. 예쁜 성민 누나, 인석 씨,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뭐, 워낙 잘생겼잖아요. 얼굴에 빛도 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아, 내가 볼 때 주님도 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가지가 있었어요. 그 주님도 싸가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매너? 어린 친구인데도 매너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일단 실력도 뭐,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0: 아티스트로서 생생하다. 제 밴드에 지금 또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또 편곡 이런 것도 쫙 하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좀 강한 스타일이고 인성 씨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그걸 절묘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좋은 음악이 나와요. 후배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성아, 지금처럼만 쭉 하자.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야, 그 어린 인성이가 이렇게 커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음악인이 됐어. 그런 음악 변하지 말고 쭉 가고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냐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해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 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은데.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에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1: 다 쟁쟁한.
3: 네, 쟁쟁한 그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또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었더니 아니야 다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저도
1: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습니다.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화면으로 화면으로 답장을
3: 화면으로
2: 해보시죠.
3: 아, 네. 네.
1: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아, 예.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2: 모태 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네.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네네네.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2: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네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예. 음악상을 유천이. 키워준 거잖아요.
3: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컸죠. 예. 그리고 어떤 악기를 스무 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늦었죠. 느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찬양팀 하면서 반주하고 예. 성가대면서 반주했던 게 그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를 나중에.
2: 근데 음악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성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예. 뭐 하나 잘하면 또 금방 하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어머니는 네.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3: 네.
1: 어머니. 하지 마라 이런 쪽이셨어요.
3: 네?
1: 잘될 때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네. 이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3: 네.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1: 아, 네.
3: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도 기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고
1: 네.
3: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1: 네.
3: 있어요.
1: 네? 뭐라고요?
3: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1: 네.
3: 예,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네.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3: 네네네.
1: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3: 네네네.
1: 우리
3: 그렇죠.
1: 그래서 어땠나 네.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3: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3: 네, 거기 잘 거기까지
1: 네.
3: 잘 갔지. 네.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1: 지금까지
3: 너무
1: 좋아요?
3: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풀어집니다. 네.
1: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네, 거죠.
3: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네. 다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1: 네, 네, 네. 그렇죠.
3: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는 적이 없었어요.
1: 네.
3: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는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2: 정말로 기도하셨겠지. 네.
3: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네,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1: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3: 네,
1: 한쪽으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3: 네, 네, 네.
1: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3: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네.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 네.
3: 뭐 체조 경기장 10,000명이 들어가요. 10,000명이 들어가는 무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뤄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 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 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 소규모고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합성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으로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1: 근데
2: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3: 네네.
2: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3: 네네.
2: 그 앨범도 됐나요?
3: 네네네.
2: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그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어도 한국식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그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0: 안 들어볼 수 없죠.
2: 그렇죠.
0: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0: 역시.
1: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어. 이제 작곡가긴 한데
0: 아, 예, 예. 네,
2: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0: 예. 예. 예. 예.
2: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네.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예? 쌍둥이.
0: 쌍둥이?
1: 예.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오. 있고요.
0: 예.
2: 예.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네. 힘드셨겠는데.
2: 힘들었겠는데. 예.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정이거든요.
0: 아, 예.
2: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아.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라는 판정을 네. 받고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일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0: 네,
2: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네. 네,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네.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0: 네.
2: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아이고.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 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1: 에, 에.
2: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아니까 좀 느리잖아요.
0: 예.
2: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9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스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9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조용조용
2: 아주 아주 조용하게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 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하는 의미에서 예. 만든 앨범이고 이게 이른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아 이런 이른동이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0: 네.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2: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0: 네.
2: 예, 많이 이제 있습니다.
0: 예, 아, 예.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1: 예, 예. 그렇죠?
0: 예.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맞아요.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그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녹화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 가 또 건강하게 그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있는 걸 제가 좀 신나게 이렇게 좀
1: 바꿨어요.
0: 편곡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낸 앨범에 이제 또 실었었는데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매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쪽 이제 남미 쪽에 어떤 그런 뮤지션들이나 그 교회 이제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똑같이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너무 저기 그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같이
1: 좋다
0: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크림을 발라 피부를 밝게 하거나 염색해서 모발 색상을 환하게 하는 걸 톤업이라고 하죠. 이 말에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활력을 준다는 뜻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 삶에도 톤업이 필요합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듯이 긍정의 기운을 쫙 펴서 발라보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보시죠.

좋아하는 음악의 소리를 키우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사소한 변화도 가라앉은 기분에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나를 가꾸고 몸을 움직이고 활력을 높이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인다면 일상을 환한 색으로 물들여주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음 번호 630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컬크비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을 톤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 피부는 워낙에 까무잡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아프냐 피곤하냐 라는 말 계속 듣고 사는데요. 아, 피부를 정말 톤업하고 싶어요. 피부든 옷이든 이렇게 한 톤만 밝아져도 눈에 띄게 환해지잖아요. 작은 변화 하나로도 일상이 다채로워집니다. 활력을 주는 소소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를 아일랜드 피아니스트인 존 오코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4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하루 일과를 늘 정원님의 목소리로 시작하게 돼서 오늘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무슨 곡이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청곡도 보내오시는데 또 어떤 곡이든 내 신청곡이려니 하고 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제임스 골레이의 플루스로 보내드립니다. 찰스 기아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콜로의 플룻, 찰스 기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81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멀리 두고 듣는 편이에요. 귀 호강, 마음 호강합니다. 하셨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멀리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휴대폰 없었어도 얼마나 잘 살았어요. 막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전화가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요즘은 막 연락 놓칠까봐 막 핸드폰 손에 쥐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눈은 피로하게 되고 그래요. 가끔가다 눈을 이렇게 쉬게 하시고 귀로 음악 들으시고 또 라디오 들으시고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980년대 초 처음 외국 출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문구류를 좋아하는 저는 시간을 내 문구점을 찾았습니다. 진열된 카드들을 살펴보는데 생일이나 결혼, 크리스마스, 축하 카드만큼 땡스와 쏘리라고 적혀있는 카드들이 많아 적잖이 놀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그리 감사한 일이 많고 사과할 일이 많아 이렇게 카드까지 만들어 호들갑을 떨까. 고개를 갸웃거리던 제게 현지에 살던 지인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자기 생일 파티에 와줬거나 모임에 초대해줘도 이런 답례 감사 카드를 보내요. 또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네가 아플 때 문병을 못 가서 미안하다, 출장 때문에 당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하다 등 피치 못할 상황에서도 미안한 마음을 카드에 담아 보낸답니다.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감사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감사에 관해 갖는 오해 중 하나로 감사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서 느낀다는 것을 꼽습니다. 감사를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행복한 순간에만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행복이 바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슬픔과 상실, 심지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나약한 사람 혹은 의존적인 사람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넘어진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 나보다 강한 사람. 우유부단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현명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감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마냥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진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는 만족의 상징어라는 오해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도전을 멈춘 채 만족감에 젖어 햇살 아래 늘어진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제 딸은 저를 소액 매수 가능자라고 말합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사하고 맛있는 과자만 먹어도 더없이 행복해하며 온몸으로 천둥벼락을 다 맞아도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우비를 입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다면 지금보다 더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투덜거리며 남탓만 하는 심술궂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 측면과 고통, 역경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삶을 긍정으로 이어가는 힘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의 유익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숭고한 개념입니다. 수동태의 나약함 대신 자발적 봉사와 헌신까지 이끌어냅니다.

베토벤의 가곡 Zärtliche Liebe, 다정한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사의 첫마디 Ich liebe dich가 워낙에 인상적이라 이 곡의 제목을 Ich liebe dich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뭐 그렇게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 그리고 후버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유인경의 책 만개의 감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건 정말 꼭 거창한 순간에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치는 날,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입안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어쩌면 더 깊은 감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행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읽어드린 그 글처럼 작은 친절 하나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선물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어쩌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 가운데 감사할 일을 하나쯤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천사의 밀롱가 보내드릴게요. 지안 왕의 첼로 그리고 웨란 조이저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천사의 밀론가 들으셨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그리고 웨란 쥬엘셔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 피아솔라 음악은 늘 어딘가 좀 아련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죠. 자, 9509번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77년도에 은평구에 발을 들여 타구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쭉 살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동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상암동에서 보자고 약속했어요. 간만에 만나는 친구와 차 한잔하며 폭풍수다는 자동이겠죠 하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대단하신데요. 77년도부터면 대체 몇 년이에요? 정말 인생을 은평구에서 보내셨군요. 얼마나 동네에 대한 그런 정이 깊으실까요?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곡을 마르타 아레시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보내드렸습니다.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1, 2, 3악장을 쭉 이어서 들으시면요. 이 아름답고 서정적인 사색적인 2악장 다음에 정말 잠을 확 깨우는 듯한 3악장이 아주 활기차게 시작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쭉 들으니까 아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방송에서 주로 2악장 들려드렸는데 한번 큰맘 먹고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강유진님의 신청곡입니다. 대지의 노래 Canto della Terra 보내드릴게요.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듀엣입니다.

Canto della Terra, 대지의 노래.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중창이었고요. 이 곡은 강유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이스토소 보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주연한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시간에 기대어 바리톤 고성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시작했습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집시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95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72세 할머니입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클래식을 좋아해서 나름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당님들의 음악 클래스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많이 배워야 할 듯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세요. 겸손하시네요. 뭐 배운다는 생각도 좋고 즐기신다는 생각도 좋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놀라워요. 우리 아당님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지금 클래식 음악 잘 모르신다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요. 전혀 위축되실 필요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되죠. 자, 이어지는 곡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립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바츠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819번님 사연인데요. 키 작은 라일락 나무 하나를 사다가 화분에 심었어요. 애지중지 바라보며 물 주고 햇빛 좋은 곳에 뒀더니 꽃이 폈어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작은 꽃송이들이 어깨 맞대고 하루하루 펼치는 환한 미소. 자연의 섭리는 깊고 넓고 신비롭네요. 이야, 작은 꽃송이들이 어깨를 맞대고 하루하루 펼치는 환한 미소. 좀 이런 문장들 이렇게 쓰실까요?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낭만적이고 아주 문학성까지 갖추셨습니다. 전 라일락을 길 가다가 향기만 맡아서 이렇게 집에서 키울 생각은 못했는데 라일락을 화분에 심으면 얼마나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할까요?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르디티의 입맞춤, 일바초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바초가 입맞춤과 발음이 참 비슷해요.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의 노래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르디티의 입맞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입맞춤 하면 어딘가 조금 설레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 이 입맞춤은 정말 신이 나죠.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버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사연 주셨네요. 중창의 매력에 빠져 중창을 듣다 보니 합창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합창단의 연주회를 꼭 찾아간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합창 참 좋죠. 지역 합창단의 연주회 찾아다니신다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지역 합창단 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사실 합창 지역 합창단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우리 아당에서 이 가곡들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역 합창단들의 노래로 보내드리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곡도. 자, 이어진 곡은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시비몬 D단조 라폴리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삭 폴만의 바이올린과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단조 라폴리아 보내드렸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사뮐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코렐리는 정말 그 시절, 그 시대의 작곡가로는 정말 앞서가는 그런 멜로디를 참 많이 썼어요. 이 바이올린 소나타 라폴리아의 멜로디도 참 아름답죠. 후대의 작곡가들도 이 곡의 멜로디를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곡을 또 썼죠. 6678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연휴에 남편과 일주일 여행 다녀와 많은 대화 나눴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도 좀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늘 같이 붙어있는 가족들과 오히려 깊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일상 얘기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잘 자, 다녀와, 뭐 밥 먹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삼스럽게 깊은 대화를 꺼내기가 어려운데 맘먹고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나누기라고 하거든요. 마음 나누기. 꼭 한 번쯤 시간 내셔서 우리 한번 깊은 얘기 꺼내보자고 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도 좀 더 깊어졌다고 하시잖아요. 6678번님 잘하셨고요. 신청곡도 보내오셨는데 듣겠습니다. 요한 슈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됐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보내드렸습니다. 브루노 발터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두준맘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부다비에서 인사드려요. 5시간 시차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멀리 한국의 두 아들을 생각하며 늘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고 계신 남편 따라가셨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저는 두바이 공항만 지나쳐봤지 못 가봤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전하게 잘 계시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란시스 볼랑의 시테르 섬으로의 술래 함께 듣겠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듣죠.

프란시스 블랑의 시테르 서모로의 순례 보내드렸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픔 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와 테너 롤란드 비아손의 노래 그리고 데이비드 찰스 아벨이 주연은 로얄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2: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저도 사실을 뇌를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착각은 뭐냐?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서두에서 꺼내냐면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고 있는 날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혹시 거울로 보셨나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거실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 눈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다양한 곳에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걸 알을까요? 그 사람이 어머 권사님 큰일 났어요.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저 싸가지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나고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야 쟤 온다 조심해 이러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가장 나를 모르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엄마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은 거 힘들죠? 자, 그 돈도 들어가고 힘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 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줘봐.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말해, 당신은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고맙고 행복해야죠. 감사해야죠. 왜? 내가 모르는 나를 CCTV 설치하지도 않고 남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려요. 됐어. 그만해. 그만해라 그랬지.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부인이 당신 말이야 이런 것 좀 바꿔. 그럼 뭐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바꿀게. 여러분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부인이 뭐 주택복권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뇌가 당신 이런 거 있는 거 고쳐. 그러면 뇌에서 뭘 고칠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을 찾아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뇌에서는 너나 잘하세요가 나와요.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차마 아직 어리니까 혼날까봐 말은 못하지. 이 가슴 안에 그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전부 다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1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잔소리는 사람을 마음을 떠나게 한다. 바로 이 원리가 이 강의에 시작해서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뇌 안에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는 뇌와 쓰는 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한 교구로다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조그만 카드에다가 속담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우물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얼른 손들고 말하는 이런 게임을 아이들에게 하려고 속담 100개를 만들었는데 히트쳤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속담 박사가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요, 웃자만 해도 손을 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다가 속담 쓰기 시작했더니 속담 100개를 거의 다 아이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아이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그 속담을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는 뇌만 했어요. 쓰는 뇌는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에게 아는 뇌와 쓰는 뇌에서 쓰는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숙제해. 뭐요? 일기장에다가 숙제할 때마다 일기를 쓰는데 거기다가 매일매일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를 써. 이 아이가 저녁에 집에 갔어요. 자, 일기장에다 속담을 넣으려고 보니까 100개는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어색하니까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 다음날 와서 박사님 못 쓰겠어요. 왜? 잘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100개를 아는데 이것은 쓰는 뇌로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내일도 해와. 그 다음날 제가 써놓고 보니까 또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런데요. 3개월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보여요. 말하고 글쓰고 토론할 때 줄줄줄줄 속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는 뇌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쓰는 뇌는 하나만 잘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목을 해봐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냐. 이게 아는 뇌예요. 그러면 얼만큼 성경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쓰는 뇌예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은 아는 뇌예요. 얼만큼 쓰는 뇌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3개월 만에 바꿀 생각을 안고 3번 만에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뛰지 마 이렇게요.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두 번까지만 참는다.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자, 이렇게 3번 만에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바꾸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 얘가 식당에서 보니까 좀 뛰네. 산만한 것 같아. 그래, 저거 한번 잡아볼까? 얘가 뛸 때마다 불러요. 철수야,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즉,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해야지 내가 아이에게 말해서 아는 뇌 뛰면 안 돼. 사람들 봐, 혼나잖아. 이렇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뛰면 혼나죠. 그렇지. 아이가 생각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뛰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불러요.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또 들어요.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너무 극성 떨지 마.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만 그냥 놔두느냐 어머니가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 뒤에 우리 아이의 행동은 다른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로 정말 차분한 아이로 끈기 있는 아이로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접목시켜서 말하고 싶냐면 기다림.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죠? 마시멜론 실험이라고 잘 아시죠? 맛있는 초콜릿 사탕 마시멜론을 놓고 자 이것을 기다리면 선생님이 다시 왔을 때 두 개 줄게. 이때 기다린 아이와 얼른 먹어버린 아이는 나중에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다시 말하면 끈기고 참을성이고 인내고 집중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다림이에요. 왜 우리가 양심 없는 행동들이 나올까요? 기다림이 부족해서요. 그래도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부터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만 3세부터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어떤 뇌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텐데 물론 몇 가지 해봐도 돼요.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시면 자, 팔짱을 딱 껴봤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시죠? 끼고 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손이 위에 올라오는가? 만약에 오른손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럼 왼쪽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손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깍지를 자연스럽게 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느 엄지손가락에 올라와 있나 봤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좌측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다? 그럼 우측 올라와 있는 거죠. 조그만 삼각형을 만들고 거기다 눈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왼쪽 눈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봤을 때 분명히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는 안 보여요. 왼쪽 눈으로 보였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자, 이런 단순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림에서도 보인 것처럼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집에 가보면요 언제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건 좌뇌형 인간입니다. 사무실이요. 내 사무실은 항상 사람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일한다. 이게 좌뇌형 인간이에요. 우뇌는요. 책상이 매번 논문 쓰는 것 같아요. 우뇌형 인간은요. 어떤 사람의 목사님이 자 오늘 신방 갈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신방 갈게요. 라고 말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찾을 걸 다 찾아. 여기저기 잘 찾아와요. 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책상도요 엄청 어질러 있는데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요. 다 찾아요. 자 그러면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하나 더 돈이 정확하다. 돈 관리. 내가 돈을 2천 원을 빌렸는데 깜빡 잊고 안 갚았어. 아 잠이 안 와. 나 큰일 났다. 돈 줘야. 이 사람은 좌뇌형 인간이에요. 우뇌형 인간은요 2만 원 빌려주고도 잊어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반듯해야 된다? 좌뇌형 인간이에요. 상관없어 우뇌형 인간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좌뇌. 나돌아 우뇌. 여러분 쉬는 날 되면은 뭐가 어질러져 있어요. 그걸 얼렁얼렁 치워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좌뇌고요. 우뇌는요 어차피 어질릴 거. 다 치우고 저녁에 한 번에 치우면 될 거 아니야? 우뇌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은 우뇌형 인간인가요? 좌뇌형 인간인가요? 여러분 나왔죠? 아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좌뇌네.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예요. 내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데 우리 남편은 완벽한 좌뇌예요. 자 이렇게 만나면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렇게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맞아서 싸울까요? 안 맞아서 싸울까요? 이 부분은요 너무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았고 딱딱 재면서 계서요. 한 시간 만에 수건 7장개 놓고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전혀 반대가 만날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반대로 만나요. 나하고 성격이 가장 안 맞는 인간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노래를 못하면 잘하는 사람, 나하고 전혀 반대인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맛이 조금 같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활동할 때 청년 시절에 나 좋다고 따라댕기는 남자들이 꽤 있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 지금 남편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남편이 그 당시에 볼 때 직장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인물이라도 멋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인물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럼 학벌이나 좋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 남자는 결혼할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 저 남자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 가주지 않으면 저 남자 평생 혼자 살겠다. 할 수 없이 시집 가야지 라고 갔느냐. 지금 남편이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래 저 정도 되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로 선택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어쩜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왼수야.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복이에요. 저희 센터에 상담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저희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왜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그 복을 왜 이혼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이 보이도록 요게 연애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진 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게 보이는데 그걸 보는 순간 평생 불행한 거예요. 왜? 그 남자는 그 내가 가진 걸 못 가진 게 보이니까 당당하게 당신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잔소리하면서 남편의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가정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봤던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을 보는 부분은 평생 부분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뭐냐? 내가 가진 거와 남편이 가진 걸 그대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의 장점과 남편의 장점. 그래서 아이가 볼 때 니네 아빠 멋지지 않니? 니네 아빠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보고 가슴에 삼고. 너네 엄마 정말 괜찮지 않니? 너네 엄마 같은 여자는 없어. 그 부분을 삼고.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알만한 집인데 아이가 문제아가 돼 있어요. 그 집은 말 안 해도 알죠. 서로 네 엄마 왜 그래? 네 아빠 왜 그래? 서로 아이가 보는 데서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을 그래서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안 좋은 면만 갖고 타고난 거죠. 근데 부부는요. 좌뇌 우뇌는요. 안 맞아요. 좌뇌는 즉흥적이 아니라 계산적이에요. 우뇌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와 벚꽃집 봐 멋있다. 야 저기 집 봐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럼 우뇌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짐 싸 그냥 떠나버려요. 좌뇌적인 사람은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설악산을 가요? 가다가 유턴해버리죠. 그래도 부부는 살아보면요. 세 단어에 해당돼요. 해당화, 꽃에 담은 해당화. 여기 삼행시가 돼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둘 다 다 우뇌다? 너무 잘 맞죠. 여보리 해외여행 갈까?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엉망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보물이에요. 우리 아내가 보물이에요.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세요. 최소한 나보다는 낫지 않아요? 왜? 나의 부족한 점과 우리 아내의 부족한 점을 우리 둘이서 아이에게 주었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나보다도 못났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좋은 점, 남편의 좋은 점을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릅니다.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끈적끈적한 전기줄, 뇌량이라고 하는 전기줄을 연결되는데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일까요? 남성 상위 시대일까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애매한데 그거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즉 돈이에요.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낮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즉 금전적인 권한을 누가 쥐었냐가 선진국이 됐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보다 뛰어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훨씬 더 여성 상위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요, 뇌량이 좋아서 두 가지를 잘해요. 남자는요,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 어떤 사건 터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는 큰일 났다, 멈추어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또 여자는 언어뇌가 양쪽에 있고 남자는 한쪽밖에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12,000 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여자는 25,000 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남자는 집에 갈 때 집에서 쉬어야지. 여자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기다려요. 남편이 퇴근하면 막 말 시켜요. 근데 남자가 말 대꾸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만나서 커피숍에서 또 2시간 수다 떨고 집에 갈 때인데 집에 와서 전화 왔게 또 이러고 가요. 달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남편이 좌우뇌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나와 달라요. 우리 내 뱃속으로 난 우리 아이도 나와하고 달라요. 하물며 교회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우리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점보다는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의 거리마다 지금쯤 라일락이 막 지고 대신 장미가 봉우리를 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낮에 쌀은 이미 여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 바람 속에는 아직 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가 지나가고 또 무언가가 도래하는 그 사이 거기에 우리가 서 있네요. 교회력으로 봐도 지금이 딱 그런 자리인데요. 부활절이 지난 지 여섯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1일은 승천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던 날이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런 날이죠.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서 The In-Between Time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부활의 기쁨은 아직 가슴에 뜨겁고 성령 강림은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 긴장된 고요 속에 제자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죠. 고국은 저 멀리 뒤에 있고 온전한 정착은 아직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 사이 말이죠. 기다림과 파송, 고요와 사명 사이.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제이어스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나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였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곳 뉴욕 맨하탄의 아주 유명한 교회죠. 리디머 철치를 개척하시고 또 부흥케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맨하탄이라고 하면 뭐 마천루로 유명하긴 하지만 정말 세속화된 도시, 또 지친 이민자들, 돈을 쫓는 사람들, 성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평생 설파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왕의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함께 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주님처럼 반드시 무언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락함의 죽음, 통제권의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낯선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께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지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찬란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기독교 형성의 거장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 책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헬리나 오웬은 하버드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쉬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을 내려간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른 그런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앞에서 수시간을 앉아 묵상하다 쓴 이 책에서 나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탕자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속에 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 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은 나를 작은 아들도 그런 큰 아들도 아닌 나를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요. 두 팔을 벌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자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탕자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형처럼 억울해하거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민의 세월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주말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 이 기다림과 파송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 자리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어 지나간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가올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살아낼 힘을 풀리 충전하는 그런 이번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흔들림 없이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끝찬양 힐송의 킹 오브 킹스를 들려드리며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날개를 거두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1: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3: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1: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4: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1: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1: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2: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1: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7: 주여 나는 아니지요.
8: 주여 나는 아니죠.
2: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1: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5: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2: 내가 말하였도다.
1: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2: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1: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2: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0: 내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1: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0: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0: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2: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1: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0: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1: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0: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1: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0: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0: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0: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0: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로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3: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1: 곧 예수께 나와
3: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1: 하고 입을 맞추니
0: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1: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0: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0: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1: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4: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1: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5: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1: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5: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0: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5: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6: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1: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7: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1: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8: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1: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2: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1: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8: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1: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2: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1: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9: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1: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2: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1: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0: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1: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0: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1: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2: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0: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2: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0: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3: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0: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4: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5: 내 말이 옳도다.
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4: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0: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4: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0: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6: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4: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7: 바라바로 소이다! 바라바를
4: 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7: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4: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0: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7: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0: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4: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0: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8: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어다!
0: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9: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0: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10: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0: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0: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11: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0: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12: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0: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10: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11: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13: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0: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2: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0: 빌라도가 이르되
10: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0: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4: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0: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15: 평안하냐.
0: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5: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0: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6: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0: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와 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유쾌 발랄한 서울 시민 이주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어딜까요? 네, 약간 말투를 노력했지만 좀 티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무렵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그 나이 때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대학이나 직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전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이유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유쾌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영어 강사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평온하던 어느 여름밤,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있었고 아빠는 먼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큰 굉음이 들려서 뭐지? 하고 엄마와 저는 방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아빠가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아빠는 응급호송이 되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어요. 발작은 계속됐고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결국 대구의 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빠의 경련 발작은 계속됐고 결국 응급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속 꿈이었으면 하면서 현실 부정을 막겠죠. 사실 아직까지도 아빠가 발작을 크게 하고 경련 시간이 또 길어지면 응급실에서 응급 중환자실로 옮겼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철렁하고 엄청 불안해집니다. 당시 아빠의 심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심폐소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발 좀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정말 빌며 매달렸던 그런 날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아빠를 면회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번. 면회를 갈 때마다 독한 약에 아빠의 몸은 점점 더 부풀어져 갔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또 제 옆에 살아계신 아빠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계속 또 치료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도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서울 올라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죠.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대구에 있는 집도 처분하고 병원이 있는 근처에 최대한 반값이 저렴했던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너무 많고 좁고 춥고 그곳에서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아버지 간병을 교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살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 입학해서 캠퍼스를 누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치였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이였지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 그런데 사실 간병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언제 경련을 할지도 모르고 열이 나고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상황에 맞는 간병인 비용도 너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교대로 아빠 간병을 해야 했고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반 회사보다는 파트타임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고깃집, 카페 등등 닥치는 대로 정말 일했습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보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만의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간병하고 일하고 간병하고 일하며 지내던 저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에 무기력해졌고 막막함과 책임감이 또 저를 짓누르기도 했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상담과 치료를 또 알아봐 주셨지만 그때 전 병원비조차 아까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년간 꾸준히 또 치료받고 지금 밝은 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간병을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병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지만 저보다 어린 청소년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영케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됐는데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요. 간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악순환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하면서 살아도 간병은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맞춘 나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충분한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느 또래처럼 앞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께서 영케어러가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먼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대학로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예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또 생각이 났죠. 그 학교를 보니까 잠시 접어두었던 제 꿈과 열망이 다시 살아난 걸 느꼈어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사실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제대로 사먹지 못해서 제가 막 벌벌 떨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밥을 굶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로 연극 티켓을 샀어요. 간병 후에 저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연극을 보러 바로 달려갔죠. 저만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돼줬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봉사활동과 기부정신 그리고 헌신정신을 가르쳐준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 있게 된 후 어느 날 평창올림픽 봉사를 아빠가 자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하도 그러니까 지쳐서 아빠, 몸도 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표라도 나눠줄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결국 이 말을 들은 저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글쓰기 공모에 아빠의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고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특별 자원봉사자가 된 아빠는 엄마와 저와 함께 평창올림픽에서 며칠간 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 아빠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빠의 신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정신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말처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는 6년 동안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신념으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알바 말고도 일러스트 일도 해봤고요. 통역 일도 해보고 번역 일도 시간 되는 대로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금을 탈 수 있는 공모전에도 꾸준히 도전했고 밝은 제 목소리와 성격을 살려 아나운서와 행사 리포터도 뛰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이게 지난 6년간 제가 달려왔던 일들의 기록인데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양보호사, 대한족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호스피스 자원봉사 자격증, 이외에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 관리사, 일러스트, 포토샵, 영상 편집도 배웠고요. 심지어 드론 자격증까지 배웠어요. 와, 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죠? 누군가 치열한 저의 삶의 기록을 보고 기분 좋은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빈 씨, 간병도 스펙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도 6년의 기록이 저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간호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참 멋졌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잠시 미뤄두었던 꼭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 간호학과 입시를 또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와 아나운서의 꿈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인생은 길고 미래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분명 아닐 테니까요. 먼 훗날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새로운 저의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힘든 상황이 닥친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만의 이력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 케이라디오.
3: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AI세대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80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3기 인생 플레이오프 가이드 송항섭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무슨 세대일까요? 저는 AI 세대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두 딸과 손주 셋을 모아 AI 캠프를 열고 국제학교 교과 학습 방법을 토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은 건 바로 제가 밤잠 설쳤다는 AI 자격증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팔순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변으로 제 인생 역경 속에 숨어있는 반전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은 12살 때 시작됩니다. 중학교 입학 6개월 만에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화장실 담벼락에 숨어서 친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악재 고개에 뒷미리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언덕까지 밀고 나면 제 손에 딱 10원이 남습니다. 땀에 젖은 지폐를 움켜쥐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다시 보는 학교 건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철벽입니다. 나는 영원히 저 벽을 넘을 수 없는 10원짜리 인생인가? 포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즈음, 국비로 미국 유학 다녀온 친척이 생각납니다. 그래, 미국 유학 가면 되지. 목표를 정하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틈만 나면 영어책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뒷미리 하는 중에도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영어에 미친 학생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중학생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낮에는 공돌이, 저녁에는 가정교사, 밤에는 수업 준비하는 독학생으로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어 밤낮 없이 피땀으로 보낸 세월, 그것을 자산으로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사관학교를 거쳐 12살 공돌이는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중사. 두 번째 역경은 30살 전방 중대장 시절, 무전기 너머로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각 사살할 것. 술 취한 병사의 총기 인질극.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살해야 할 타겟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제 자식 같은 병사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설득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직 해임에 중징계까지.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추락의 언저리에서 다시 반전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징계로 밀려난 후방부대 근무 4년, 친구들이 주점에 모여 술잔을 기울일 때 경영학 전공 사적을 씹어삼키고 영어 문장을 튼튼히 엮어서 사회 진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들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와신 상담하며 얻은 형설의 공은 20여 년 간직해온 제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법인에 40대 글로벌 CEO로 밀어 올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결단코 맛볼 수 없는 반전의 짜릿함입니다. 세 번째 역경입니다. IMF 사태로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겠다고 서두르다가 부동산 사기 거래에 휘말립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철없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제 인생의 정리를 독촉하듯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인생의 연주는 여기에서 끝내야 하나요? 하나님은 석 달 후 저의 칠순 여행지에서 자녀들의 퍼포먼스를 빌려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를 증거하려면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틈새를 파고 들어가 컴퓨터를 시작하고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에 진학,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젊은 청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요, 노인대학 봉사, 영상 제작, 시민연극제 도전, 신앙송 공연까지 일정이 빼곡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 플레이오프는 행복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꿈의 실현이나 한 분야의 성공이 곧바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 소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결정할 때 그때를 인생 플레이오프라 부르겠습니다. 혹시 인생이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역경이 바로 인생 플레이오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인생 플레이오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은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고 계시다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고 이끄시는 목사님의 삶과 그 사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 김찬영 목사님, 오늘 모신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지역에 정말 귀하고 건강한 교회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이면서 정말 특별히 이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던 게요. 그 교회 거의 90% 이상이 큐티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비엔나 지역에 있는 워싱턴 온누리 교회 우리 김완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버지니아 비엔나 지역에 있는 워싱턴 온누리 교회 김완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목사님.
2: 네,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완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온누리 교회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도 한국에 있는 우리 하용주 목사님이 함께하셨던 그 온누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그 온누리 교회랑 관련이 있습니까?
2: 사실은 뭐 그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처럼 지교회나 그런 네.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2013년에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개척하신 네. 우리 목사님과 또 이제 선교사님이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사모님이시죠. 하신주 선교사님께서 네. 하영주 목사님 동생분이시고 네.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있다가 이제 함께 저희 이제 동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한국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네네. 또 그래도 뿌리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네요.
2: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을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같이 이제 우리 고 김종원 목사님과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액트 29라는 네. 그 표를 갖고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저도 목사님과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섬기게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0: 아, 네. 네. 사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 29장이라고 말씀하신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저희가 함께 써 내려가야 되는 네.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뭐 특별히 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같이 이루며 나가길 원하는 또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 네.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써 내려가시는 그 교회, 네, 온누리 교회 김완중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1: 네, 목사님, 이 교회가 2013년에 개척이 됐지만 목사님께서는 또 이 교회 2016년부터
2: 네, 그렇습니다.
1: 부교역자로 섬기시다가 네, 지금 담임으로 네. 섬기시는 귀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부교역자가 담임을 되기가 쉽지 않는데 네, 네.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서 네, 네. 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좀 목사님 그 교회 관련 조금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과 아이에 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목사님?
2: 네, 저희 교회가 2000

0: 2013년 10월에 개척이 됐고 저는 2016년에 어시도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부임을 시작하고 네. 2022년 1월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귀한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또 좋게 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섬기고 있고요. 저희 가족으로는 저희 아내와 8살 된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교회에서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떤 교단이 있지 않고 초교파 네. 교회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교회처럼 어떤 재직이나 직분이 저희 교회에 따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네. 재직을 안 세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그 개척하셨던 고 김종호 목사님께서 재직을 세우려 하셨을 때쯤에 갑자기 소천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직을 세울 수 없었는데 그 과정까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어느 분도 재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고 그 네. 재직이 없어도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모든 분들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네. 저희가 일반적인 교회같이 재직은 지금 없고 혹여 재직이 필요하다면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동의하면 이제 세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없이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네.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데요. 네네.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0: 저희 호칭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이제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호칭을 네. 그리고 혹시 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직분 받은 게 있으면 호칭은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여쭤봐 드려요. 네. 혹시 집사님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은 장로님 네. 편하십니까? 네. 선교사님 편하십니까? 권사님 편하십니까? 네. 아니면 형제님입니까? 자매님입니까? 그래서 호칭만 저희는 부르고 따로 재직은 두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이 호칭의 문제 때문에 뭐 형제님, 자매님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1: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0: 맞습니다. 다른 교회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네. 일단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호칭만 부르고 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기존의 교회랑 조금 그 어쩌면 이것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재직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재직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교회 성도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재직의 역할을 지금 현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감당해 네. 주셔서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이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분명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라는 부분을 성도님들이 지금 세대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익히 알고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도 재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네. 그래도 감사하게 그냥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평신도 사역에 중점을 두시고
0: 네, 맞습니다.
1: 성도님들이 좀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거랑 좀 추구하시는 방향이 이게 또 좀 다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0: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음을 각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을 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네. 중심으로 또 부족한 종의 말도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분란 없이 잘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네요. 목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 교회 좀 소개 부탁할까요? 교회 비전이나 뭐 표나 네. 역사나 뭐 네. 현재의 어떤 모습 네네. 어떠신가요 목사님?
0: 저희 교회 비전은 사실은 제가 이 그 출연을 제의받고 네. 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정말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뭐 교회에 많은 비전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증인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삶으로 또한 기도의 삶으로 또 증인과 성교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서 말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 향기와 사랑이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LT29라고 해서 특별한 사역자와 특별한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교회 밖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좀 같이 살아내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제가 목사님 그 교회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비전이나 이렇게 그걸 나누는 거 봤을 때 네네. 예배 예예.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거 네네. 그리고 선교를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네네. 세 가지를 놓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한 것과 참 동일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그렇게 사시는데 2026년은 또 표가 또 있으시대요.
0: 네, 사실은 이게 제 교회가 좀 저도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무조건 교회는 뭐 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좀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시면 당연히 표가 있는데 또 안 주실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짜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작년에 이제 작년 11월 그 정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정말 생명의 그 말씀 저희 교회가 큐티로 여기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 수 있었던 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더욱더 집중해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오직 말씀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올해 또 그런 귀한 표를 주셔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1: 앞서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김중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사모님께서 하신주 선교사님 화영주 목사님 여동생이시죠.
0: 네, 맞습니다.
1: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알고 또 김중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너무 놀랬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너무나도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어서 팬데믹까지 이어지고 교회가 참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님으로 계셨죠.
0: 네네,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1: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극복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지만 참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고 지금까지 이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사실은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쨌든 또 말씀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았고 성도들도 그 슬픔을 견뎌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시기를 걷고 또 그 가운데 또 팬데믹까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다른 말씀보다는 저에게 이제 기억 남는 최고의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목사님이나 계신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서 가만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감당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7주 동안 매주 성도님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예요.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이상해요. 성도들이 매주 와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 또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 순장님들 또 부순장님들 또 교회 많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온전한 리더의 모습으로서 잘 훈련받고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교회인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는 견뎌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성경 네. 구절이 있는데 그 be still이라고
0: 네,
1: 영어 성경으로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쩌면 정말로 힘든 네,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시는 것에 그냥 저는 묵묵히 성도들과 그냥 간 것뿐인데 주님께서 그 순종과 그 기다림과 그 자리를 지킴에 귀하게 보아주셔서 함께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 돌아가시고 또 팬데믹을 맞으면서 참 교회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두 개의 숨밖에 없었다.
0: 네, 맞습니다.
2: 네, 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있는데.
0: 네, 네.
2: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 교회의 사례를 연구했다고 제가
0: 네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2: 어떻게 네. 하셨어요, 목사님?
0: 처음 시작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사실은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네. 우리 전도사님과 몇 분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제 교회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 성경 공부로 이어졌고
2: 네.
0: 그 성경 공부가 지금의 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순으로 여자 순으로 시작했습니다.
2: 네.
0: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남자 부부 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부부 순보다 이제 여자 남자를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희 교회에는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자 순만 두 개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은 교회의 사례들을 전도사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고.
2: 네. 네.
0: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우리 교회 현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그런 네. 것들을 뭐 연구하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게 해주시고 하셔서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현실에 맞게끔 순장의 역할, 부순장의 역할 그리고 순원의 역할을 한 번에 되진 않았어요. 지금 4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2: 네.
0: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셔서 지금도 ING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순별로 순장과 부순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매일 그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아침이 되면 제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무조건 해야 되죠.
2: 네.
0: 중요한 것은 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큐티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도 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순장 부순장 카톡방이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순별로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이제 큐티 한 거를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그 뒤로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그 카톡방에 쫙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별로 이제 그 큐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아침에 받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고 또 묵상함으로 받은 은혜를 또 카톡에 나누고 이게 4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의 한 90%가
2: 네.
0: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도 이거 안 믿을 거다.
1: 네, 놀랍네요.
0: 네, 안 네. 믿으실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짜고.
2: 네.
0: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순장님, 부순장님들의 그 큐티 내용을 보면 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 부순장님들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근데 아니라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가 또 우리 순원들에게 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흘러가고 더 중요한 건 청년들도 하고 있고 그 EM
1: 네.
0: 그 아이들도
2: 네.
0: EM 성도님들도 리빙 라이프라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미자립이 많은데 목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온 성도가 같은 말씀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살도록 살아갈 때 또 그것이 꾸준히 이렇게 4년 동안 해왔을 때 목사님께서 처음에 팬데믹 때 어려워서 두 개의 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일곱 개 순으로 부흥하게 됐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이런 연도 또 하나 이렇게 배워서 함께 한다면 여기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0: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일 말씀을 꾸준히 한다는 게 처음에는 순장님 부순장님들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사역자들이 꾸준히 먼저 본이 되는 모습, 또 그 모습을 또 순장과 부순장님들이 또 보여주시고, 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순원들이 그걸 보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도전하는 그 시기가 이 4년을 보면서 중간에 어려움도 왜 없었겠습니까? 힘듦도 있었고, 너무 이게 많다. 너무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시작하는 건 저는 좀 어려워요. 뭐든지 뭘 시작하기까지 어렵지만 시작하면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있어서 성도들과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성도님들도 하시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좋으니까 서로 또 은혜가 되니까 이 모임과 특별히 저희는 순모임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교회나 가정에서 지금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정말 그 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내용을 보면서도 도전이 되지만 그 순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뭐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들으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우리 순장님들이 감당하고 계시고 또 부순장님들도 순장님을 도와서 하고 저희는 끝나면 부순장님들이 좀 바빠요. 왜냐하면 순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자세히 써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진까지 찍으셔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2: 모임 하였던
0: 그렇죠. 그 장면을 그래서 제가 뭐 검사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 제목 때문에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 정말 잘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말씀 가운데 잘 어떻게든 견뎌내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성실하게 하는 것 가운데 지금 그렇게 순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서 하지만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많이 이렇게 군밤도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맞아가면서 애웠던 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걸 배웠는데 도대체 왜 그걸 계속 쓰게 하고 읽게 하고 하셨을까 하는데 참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2: 교회 성장하는 걸 보면 지금 목사님도 4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큐티하고 또 성도들과 말씀을 씨름하고 한 그것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분명 은혜로 성장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작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게 그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1: 네. 그 말씀과 또 네. 뒤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애쓰시는 성도님들 네, 목사님은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함께 성장하는 것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앞서서 평신도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0: 네.
1: 이렇게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말 어디서든지 리더로서도 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평신도 사역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평신도 사역 네. 하고 계신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0: 네, 사실은 이 평신도 사역이란 말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동역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모든 성도와 함께 뭐 목회자만 특별하게가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꾸미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까지는 은혜를 받아야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사실은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해서 그 계획점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루하루 살아갔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습이 평신도 사역의 모습이 있었고 그 중심에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김희진 조사님과 저 사역자는 딱 두 명인데 사실 모든 저희 교회는 작지만 모든 부서가 있어요. 저희는 어린아이 부서도 있고 유아부도 있고 EM도 있고요. 청년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EM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부서도 그렇고 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담당하셔서 그냥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각자의 역할로 건강하게 부서들을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제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오셔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 오셔서 목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EM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1: 네.
0: 저 EM 사역자 없었던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청년들이 그냥 매주 이렇게 메꿔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하고 그분들과 만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EM 사역을 좀 감당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또 은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존재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먼저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전제가 둘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2: 그래요.
0: 그래서 이분들도 하게 됐고 어린이아이 사역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1: 네.
0: 저희 교회도 어려울 때 제 딸 혼자 있었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교사를 했던 선생님께서 딸이 혼자 있어도 목사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예배를 담당해 주시고 지금은 7명이 돼서
1: 네.
0: 뭐 어떤 교회는 뭐 안 크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너무
2: 예, 네. 상당히 네.
0: 그리고 유아도 유아부에도 한 명이 있어서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제 아내가 그 담당하고 있고
1: 네.
0: 그 아이의 부모가 이제 아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1: 네.
0: 그 대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되게 감사하고,
2: 네.
0: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라고. 그래서 저 진짜 행복하고.
2: 행복하면 힘이 안 들거든요.
0: 네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1: 네. 행복한 목사님과 행복한 성도님들일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1: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여기서 잠깐 듣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0: 너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다시 한번 주님 부흥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인데 그 가사 안에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살고자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살고자 따른 것이 아니라 죽고자 주님을 따르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잘 몰랐고 부흥이라는 게 저는 뭐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이 부흥의 단어가 온전한 회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아서 제가 정말 힘들 때 1년 동안 이 찬양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온누리 교회 김한중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목사님, 평신도 사역을 정말 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성경 공부,
1: 네네.
0: 그리고 중보기도,
1: 네네.
0: 그게 정말 파워풀하신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네, 좀 자랑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저랑 동역하는 우리 김희진 전사님께서 4년 전부터 지금 쭉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데 저희 성경 공부 그 주제가 두란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성경 공부를 두란노 뭐 어떤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교재도 우리 전사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성경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지금은 로마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고 정말 성경을 매우 깊이 있고 탁월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서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0: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성경 공부 참여할 정도면
1: 네네.
0: 전사님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더 많이 하셔라. 그냥 우리만 듣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들으시고 다른 교인들도 이 성경 공부를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0: 온라인으로도 방송하시고
1: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 그 카톡방이 또 있어가지고 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초대되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네네.
1: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이죠. 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저는 목사고 뭐 전도사 이걸 떠나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또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교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깊이 가운데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걸 찝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큰 은혜가 된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가르쳐주시고 전사님은 한 주 하면 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셔서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너무 귀한 동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견뎌냈던 부분이 많이 있고 기도가 너무 중요함을 알고 있고 목요일마다 저희가 6시 반에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저희 기도 제목을 사실은 저희 교인보다 다른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주세요.
2: 네.
1: 그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 상담보다 다른 교인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중보기도 때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 응답이 많이 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남편분이 아프신데 그 남편분이 외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에다 기도 제목 알려줬냐고. 자기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2: 네.
1: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0: 그 기도회를 신뢰하고 있네요.
1: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0: 네.
1: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잘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사님과 이게 동역하면서 우리 전사님은 개척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같이 그러니까 제일 오래 되셨죠.
0: 네.
1: 너무 오래 되셨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 부사역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담임 목회가 처음이고 사실 청년부 목사였기 때문에 어른들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 존중이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서포트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사실은 전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0: 네.
1: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회에 있어서 해외 선교도 한다 하셨는데
1: 네네.
0: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지역과 이웃의 선교, 지역 선교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했는데
1: 네네.
0: 지역 선교 그 부분 어떻게 함께 선교 계십니까?
1: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교에 대한 전반적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한 10개 정도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가 다 좀 스탑을 하고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매달 돈은 헌금은 보내드리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귀한 헌금을 귀한 곳에 보내드리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목사가 바뀌어서 사역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데를 찾자 해가지고 사실 한 군데밖에 선정을 안 했었어요.
2: 네.
1: 제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시안이 없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을 섬길 때 그냥 하지 않고 먼저 가봤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진짜 아시아인이 없나.
2: 네.
1: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분만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선교사님을 섬기고 지금은 다른 또 현지 콜롬비아에 있는 현지 목사님도 섬기고 이어서 이제 지역 이웃과 섬기는 지역 선교는 저희가 DC를 홈리스 사역 하시는 우리 나운주 목사님도 함께 하고 있고 지난주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처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 교회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보다 연약한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뭐 저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이 큐티 나눔이나 순모임 같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길 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게 놓고도 하는데 약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이 필요한 교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같이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선교하시면서 또 지역사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니까요. 정말 이런 모든 역할들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 성도님들이 하시고
1: 네네.
2: 또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또 그분들을 또 감사히 여기시고 네. 서로 존중하고 귀 여기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저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축복받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감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님들은 너무 해서 문제고
2: 네.
1: 계속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어떻게 자기 거 사면서 교회 거를 사냐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성도님들이 그런데 사역자가 더 해야죠. 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사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1: 네.
2: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또 네네. 떠오르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1: 다 떠오르지만 저는 특별히 특별히 순장님들.
2: 순장님들. 네. 네.
1: 저는 순장님들 너무 어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 때 얘기했던 얘기니까
2: 네.
1: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 보면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더 훌륭하고 더 멋있게 인정받으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또 교회 또 사역자 밑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게 전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네. 감사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성도들 생각하면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생각하면은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한데
2: 네.
1: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2: 네.
0: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네요. 부교역자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기도 쉽지 않는데 아까 부교역자를 칭찬하게 한참을 쏟으시더만 또 순장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또 한참을 하는 거 보니까
1: 네.
0: 목사님 성향이 참 선하시네.
1: 근데 진짜 제가 여기 부족한데도 나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나누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동역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 나눌 수 있어서 사실은 제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초대해 주셔서 예,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목사님 그 너무 궁금한 게 여기 지역에 많은 그 교회들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교회들마다 노력하는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이제 목사님께 담임이 되신 지가 한 이제 3년 반, 4년 되어 가는데 4년 만에 두 개 순으로 시작했다가 일곱 개 순으로 붕을 했어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좀 다른 교회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적용할 수 있을지 네네.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네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1: 네. 먼저는 이제 교회마다 그 연령대가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를 수도 있지만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이라는 이 키를 갖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가 늘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데 네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순을 시작하면서 하는 게 저희는 순장님, 부순장님들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이만 훈련이 잘 되면 순원들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0: 훈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1: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고 큐티하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이 훈련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네네. 이분들이 순을 이끄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 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있어야 지속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면 무조건 은혜는 옵니다.
0: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큐티를 하기 전에 목사님과 순장과 그 부순장들이 먼저 큐티를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전체로 갔나요? 아니면 전체 성도들이 함께 시작을 하게 됐나요?
1: 원래는 원칙은 같이 하는 건데 네네. 처음에는 안 했죠. 예, 순원들은 거의 그냥 안 하고
0: 참여를 안 하시고요.
1: 예, 순장님, 부순장님도 처음에 매일 한다는 것이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제가 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게 그 어려운 고비에 무너지면 안 되고 꾸준히 밀고 가야 이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시점이 딱 와요. 네.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지속성이 계속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경험이 되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순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은 걸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 보니까 아 이게 좋구나 라고 은혜가 되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시도를 하다 보면 말씀은 무조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안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순 안에서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먼저 롤 모델이 되어주셔서 끌고 가시고 순원들 안에서의 또 변화가 있으니까 아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함께 그 배를 가지고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과 먼저 그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분들과 같이 먼저 그 말씀 나누는 그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0: 돼요. 가장 먼저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하시고
1: 그래서
0: 리더들이 하고
1: 작년에 한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은혜가 있어야 꾸준히 가야 성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역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순장님, 부순장님들도 이제 사역자 마인드가 있으니까 순원들이 안 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순원들이 안 할지라도 꾸준히 하셔라. 그래서 1년 동안 순원이 한 번만 해도 이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4년이 흘려서 지금 90%가 된 거지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안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네네. 가장 첫 번째 꼽는 것이 큐티였다.
1: 네, 맞습니다. 네. 큐티랑 그 큐티를 이어서 순모임 하는 거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의 교회처럼 다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청취자들 예수 믿지 않는 청취자들도 계시는데 그 두 분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유학생으로 와서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너무나 잘 살아오셨고 그리고 잘 견뎌주셨고 또 잘 버텨주셨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그 고민과 질문 앞에서는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같이 경험해 보기를 감히 좀 도전해 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이민 생활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지역사를 위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이 이렇게 함께 큐티하고 말씀적에 살아가고 그래서 오직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속성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교회 워싱턴 원리교회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혹시 어떤 단어인지 생각나십니까?
1: 아, 모르겠습니다.
2: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 네.
2: 정말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안에 그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존경하고 이런 고백들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이 온누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고요. 정말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누리 교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곳에 김한중 목사님이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무혐의 판결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1: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0: 이미 뭐 무혐의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러분, 음악 다 좋아하시죠? 저도 뭐 다양하게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요. 오늘 만나실 분은 장인입니다. 장인. 어떤 장인이냐고요? 바로 발라드의 장인입니다. 이분의 특유의 감성과 호소력 깊은 노래를 듣다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막 눈가가 촉촉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에 좋은 허브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는 절대, 절대 지켜줘야 되거든요. 믿고 듣는 발라더, 음원 강자. 이제는 힐링 시거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신 가수 송아예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혜 씨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부탁할게요.
1: 네, 저는 발라드를 부르는 발라돌 하혜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하나도 민망하지 않습니다.
1: 근데 발라드 부르는 아이돌이 아니라
0: 네.
1: 도라이라는...
0: 도라이?
1: 네네.
0: 왜 본인을 도라이라고?
1: 약간 제가
0: 네.
1: 발라드 부른 사람답지 않게 좀 많이 업돼 있어요.
0: 항상요?
1: 네, 항상 이렇게.
0: 혹시 혈액형이?
1: O형이.
0: 아, O형이세요.
1: 혈액형 질문을 되게...
0: 제가 항상 네.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 예, MBTI 이런 걸 몰라가지고.
1: 아,
0: 아 O형이시구나. 발라드시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겠네요.
1: 네, 그렇죠. 그걸 깨고 싶은 성향인 것 같아요.
0: 오, 야, 노래랑 지금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들었을 때, 노래를 들었을 때 목소리와
1: 네.
0: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좀 틀리고
1: 네.
0: 텐션도 완전 틀리시구나.
1: 지금 되게 조용하지 않나요? 제가?
0: 조용하다고요? 네, 벌써 막 이렇게.
1: 아, 그래요?
0: 너무 좋은데요?
1: 없나 봐요,
0: 네. 숨기시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1: 네.
0: 본인 모습 다 보여주고 가십시오.
1: 네.
0: 네. 이름이 정말 너무 예뻐요. 하예. 하나님, 예수님.
1: 아.
0: 맞아요? 하예.
1: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되게 못생기게 태어났대요, 제가.
0: 아이, 설마.
1: 되게,
0: 진짜요?
1: 네, 너무 못생겨서
0: 네.
1: 하얗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예라고. 지금.
0: 근데 저 같은 오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1: 네.
0: 모태신앙이세요? 뭐 이렇게.
1: 맞아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0: 근데 하얗고 예쁘게 자라라.
1: 아, 네.
0: 이름처럼 됐네요.
1: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0: 아까 좀 막
1: 이름. 아, 네. 이거 시그니처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0: 네.
1: 하나님의 예쁜 딸.
0: 이렇게 너무 좋다.
1: 의미를.
0: 의미가 어머니가 하얗고 예쁜 딸이 되어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쁜 딸이네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발라드 하면 하이시잖아요.
1: 아.
0: 네. 그 어때요? 요즘 계속 음악 활동 하시면서 발라드 하면 성시경. 이제는 다음 세대는 하혜 씨. 예.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듣는 발라더.
1: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네, 아직은 너무 애송이가 아닌가.
0: 겸손하십니다.
1: 그런 네. 생각을 항상 하고.
0: 네.
1: 왜냐면 아직 이미 베테랑이신 선배님들을 제가 무대를 다 항상 모니터를 하면 너무 여유롭고
0: 네.
1: 노래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0: 네.
1: 그런 어떤 이 느껴지는 바이브가 너무 프로인데
0: 네.
1: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그냥 딱 봐도 부족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그래서 좋지 않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까?
1: 너무 긍정적이시다.
0: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와서 막 하면

0: 비가 없잖아요.
1: 아.
0: 근데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 위에 것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또 다른 시선이다, 이거.
0: 그렇잖아요.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인순이 선배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아이돌 노래 부르시는 모습 진짜 멋있던데.
1: 맞아요,
0: 그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요즘에 가수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나이의 개념이 없어진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활동하는 거.
1: 맞아요.
0: 지금의 하예 씨보다 10년 뒤에 하예 씨가 더 궁금하고 20년 뒤에 하예 씨가 더 궁금하고 또 그때는 또 어떤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소식,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감미롭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이 들으면서 막 아지랭이처럼 막 뮤직비디오가 막 떠오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애곡이 뭐예요, 아예 씨는?
1: 저의 최애곡은 사실 네 소식은 아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1: 왜냐면 제 노래 중에 행복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네.
1: 제목도 그냥 제목만 들어도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 노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부르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왜냐면 메시지가 나를 믿어주고
0: 네.
1: 나를 떠나지 않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데
0: 네.
1: 그게 어떤 연인이나 뭐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만
0: 네.
1: 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울컥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0: 네.
1: 전 노래할 때 절대 안 우는 사람인데.
0: 네.
1: 그래서 그냥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0: 행복해. 행복해. 아, 이런 부탁 드리기가 좀 그런데.
1: 한 소절.
0: 어떻게 마음을 읽으세요?
1: 네.
0: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네.

0: 네, 이런 곡입니다.
1: 제가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첫사랑에만 실패 안 했어도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야, 참 예쁘다. 예,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노래를 하시는 하나님의 예쁜 딸, 하예님을 얼마나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가사는 그렇지 않지만 노래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른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야,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노래 들으면서 했습니다. 노래도 워낙 좋지만 사실 어리시잖아요.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연륜, 나이가 있어야지 더 절절해지지 않나요? 근데 하예님은 이렇게 좀 약간 절절하잖아요, 노래가.
0: 제 생각인데요.
1: 네.
0: 저는 좀 남들보다 슬픔을 더 깊게 느끼고 더 오래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그게 꼭 연인뿐이 아니라 친구랑도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한번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사랑의 감정 자체가 너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컸었나 봐요.
1: 아, 자꾸 이게 연결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뭔가 다 소중한 거죠.
0: 너무너무.
1: 에, 에. 그런
0: 그래서 막,
1: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0: 네, 맞아요.
1: 예. 나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쪽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주지? 왜 헤어져야 되지? 뭐 이런 아주 세심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0: 진짜 너무너무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은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고 정리가 됐는데, 어릴 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1: 네.
0: 내가 돌연변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1: 네.
0: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으니까.
1: 남들은 금방 추스릴 수 있는 것도
0: 네.
1: 추스려지질 않고.
0: 뭐, 왜 울어? 왜 슬퍼? 이런 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1: 네.
0: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고 풀수 있는 게 노래가 유일했어요.
1: 그때가 몇살 때예요?
0: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1: 오, 진짜.
0: 예. 아빠가 안 계셔서 그게 그런 어떤 그큰 결핍의 부분이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물론 어떤 다른 친구들도 뭐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한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그렇긴
1: 화목해
0: 한데
1: 보여도 가정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화목하지만은 않은 가정들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비극을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1: 예,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노래를 해도 그렇게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게 맞는 거랑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0: 네.
1: 야, 그게 초등학교 때 노래로 표현을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도 하고 이런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노래로 표현했으니까 뭔가 발산이 됐네요.
0: 네, 이게 만약에 삐뚤어지는 걸로 표현이 됐으면 최강자였을 것 같습니다.
1: 최강자.
0: 뭔가,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그냥 천성이 좀, 그냥 좀 그러니까 성질은, 성격은 있지만, 승질머리는 있지만 되게 순해요.
1: 승질머리 없는 사람, 그냥 다
0: 그렇죠.
1: 있죠.
0: 그냥 순하고 나쁜 행동을 잘 못해서 제일 선한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1: 자기 스스로 또 찾았네요.
0: 네.
1: 선하게 풀수 있는 걸.
0: 네. 뭐 연예인분들이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1: 네.
0: 내가 힘든 걸 이렇게 풀어서, 예술로 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보고,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가수가 돼야지? 나중에 TV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그런 꿈을 한 1학년 때부터 꿨던 것
1: 야, 꿈대로 되셨네요.
0: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가수 말고는 아예 생각해본 직업은 전혀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할머니 등에 업혀서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한테 1,000원, 2,000원씩 받으면 노예를 막 했대요. 트로트를 막 하고 그랬대요. 막 춤도, 엉덩이 핸들로 춤추고 이래서 제가 책상에 나는 가수다 이렇게 써놓고 지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8살 때였는데 약간 끼어 맞추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천직같이 나도 너무 가수가 좋고 하나님도 이걸로 나를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수 아니면 나와 어울리는 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수가 되는 것 같아요.
1: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진짜 너무 하예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계시죠.
0: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만난 지는 정확히 3년이 됐거든요. 2021년
1: 네.
0: 3월 8일
1: 야 정확히 됐어. 기억하네요.
0: 네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놔가지고
1: 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2021년 3월 8일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제가 되게 또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1: 네.
0: 막 아, 나 공황장애야, 우울증이야 이런 거 말하는 게 네. 싫어가지고
1: 보통 다 싫어하죠.
0: 네, 그래서 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게 되니까.
1: 네, 네, 네.
0: 저를 제가 가스라이팅하면서 참아왔다가 네. 어느 날 그게 이제 그 뭉쳐있던 게 이게 터졌나 봐요. 그래서 보통 공황장애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는
1: 그렇죠.
0: 건데 네. 저는 혼자 있는 걸 못하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1: 네.
0: 집 안에 물이 다 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영장처럼.
1: 숨이 안 쉬어지는 네. 것처럼. 또.
0: 근데 숨이 아무리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사람이 생명이랑 귀결이 되면 이제 딱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지푸라기라도.
1: 네.
0: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1: 오.
0: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가수를 준비를 하면서
1: 네.
0: 이제 이 부분에 꽂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고등학교 때까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진짜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성인 돼서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찾았어요.
1: 네.
0: 근데 그러자마자 그 물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되게 이게 살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은 겪은 사람만 아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1: 네,
0: 있지만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1: 야 공황장애 상태가 오면 거의 패닉이고 잘 이게 복귀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네. 기도로 하나님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차여있던 물을 다 빼주셨나요?
0: 네, 네.
1: 이게
0: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정말 네. 숨이 안 쉬어진다기보다는 물이 여기까지 찬 느낌?
1: 아이고야.
0: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놀랬어요.
1: 네.
0: 내가 이런 느낌을 겪을 수 있구나. 막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 일기를 썼거든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 오늘 만났다.
1: 언니
0: 오빠들이 했던 인격적으로 만나봐라고 했던 그게 이거다 이러면서
1: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시는구나.
0: 네.
1: 오.
0: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슨 아빠가 이제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 이런 게 근데 진짜 아빠가 에이 일어나 하고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적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일어나자마자 또 엉엉 울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어쨌든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때도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빠 저 다녀왔습니다. 아빠 저 잘게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정말로 진짜 육신의 아빠처럼 저한테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큰 어른인데도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니까 정말 늦었지만 서른이 된 지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제가 성장을 다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 눈물이 나고 자주 감격스럽고 되게 그래요.
1: 드라마 영화 OST 활동 뭐 이어가시면서 무명 생활도 하셨지만 차근차근 음악 활동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소식 정말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때 차지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뜻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0: 네.
1: 저도 그런 일 참 생활하면서 너무 많았지만 어떠셨어요?
0: 솔직히 좀 약간 현실이지 현실인가? 이런 생각 믿기지가 않아. 왜 제 이름이 막 이런 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왜 뭐지 싶기도 하고 뭐 어차피 그런 일이 딱 터졌을 때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1: 믿지 않으니까 이미 난 그런 사람이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
0: 네, 네. 네.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서 내가 가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데 사실은 맨날 술을 먹었어요. 빨리 죽으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서.
1: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0: 제발 다음날 눈치지 마라. 제발 눈치지 마라. 그때가 하나님이랑 가장 멀었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제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뭐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다 있다고는 하니까.
1: 그렇죠. 살면서 기도가 안 되는 날들도 많죠. 네. 그렇게. 네.
0: 그래서 그때는 제발 눈뜨지 마라.
1: 네.
0: 자연사 해라. 막 이러면서.
1: 눈뜨기가 무서운 거죠, 뭐.
0: 네. 이거를 뭐 해명하고 자시고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1: 이미 해명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0: 네. 이게 사실이어도 사람들은 그냥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느낌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1: 또 그런 또 성격이니까. 상처 쉽게 받는 성격이니까.
0: 네. 사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1: 네.
0: 왜냐면 부모는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도 사실은 숨겨준 게 부모잖아요. 그런 원리로 따지자면.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좋아한다면 사람들은 편을 들어줄 텐데
1: 네.
0: 이건 아닌데도 편을 안 들어주는 건 나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1: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셨구나.
0: 네,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
1: 아이고야.
0: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확신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죽으면 딱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1: 아이고.
0: 막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진짜 바보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맨날 그랬어요.
1: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무혐의 판결이 났으니까
0: 네.
1: 얼마나 걸렸죠? 무혐의까지?
0: 그래도 한 1년 좀 안 됐던 거죠. 거의 1년?
1: 무혐의 판결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0: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이미 없죠.
1: 이미 뭐 무혐의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막
0: 네, 이미 다른 이슈에 관심이 가고, 뭐 저는 이미 잊혀지고.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회의 생리를 이미 아니까, 무혐의가 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조차도 너무 속상하고.
1: 네.
0: 그때는 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중간 기억은 없고요. 좋아지다가 아는 분들이 점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크리스찬이 점점 제 주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1: 천사를 붙여주시는구나.
0: 네네.
1: 하나님이.
0: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냅두시고 바닥을 그냥 찍게 냅두시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갔죠. 근데 그때 코로나여서 비대면도 보다가 이제 풀렸을 때 마스크 끼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1: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쏙쏙 바뀌었겠네요.
0: 맨날 울었죠. 가면은 그냥.
1: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더 단단하게 만들게.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하실 때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해도 옆에서 받으면 운전 그 교통사고잖아요. 저희는 정말 너무 조심히 살아도 교통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옆에서 들이받고 시기하고 들이받고 내려지려고 들이받고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미리 그런 시간을 주셨나 보다. 어떤 거를 느꼈었나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0: 모르고 연약했을 때는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었어요. 왜냐면 유유상종이라고.
1: 이상해. 꼭 그럴 참, 때는 그래요.
0: 네, 아프니까 아픈 사람만 오고. 근데 꼭 연약한 사람은 겉모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1: 네.
0: 그걸 숨기려고. 엄청 우악스럽고 막 엄청 욕도 하고
1: 일부러
0: 막.
1: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0: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뭘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1: 자기 진심이 아니니까.
0: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 그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까지 이제 가고 또 저는 항상 잘못은 저거든요.
1: 글로 돌아오는구나.
0: 전 남 탓을 절대 안 해요.
1: 그건 좋은 건데.
0: 왜냐면 얘가 정말 잘못했어도 이 사람과 내가 어울리지 않았으면 될 문제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운 거예요. 왜 이 친구를 이 부모님을 그냥 놔뒀을까? 또 그 부모님 왜 그 부모님은 또 놔뒀을까? 막 이렇게까지 가요. 막.
1: 이러면 A형인데 O형이 아니라.
0: 그러니까 원 뿌리를 항상 생각해요. 원천이 뭘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은 거의 다 외유내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겉모습은 이게 딱 선배님처럼 그러십니까? 막 이러는데도 그 단단함이 그냥 느껴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지혜롭고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냥 유도리 있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너무 닮고 싶고 막 멋있는 거예요. 되게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지혜가
1: 카리스마와 유연함을 동시에 주시는
0: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네.
0: 멀티가 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1: 네.
0: 신기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막 주시는구나. 근데 안 좋은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나 같은 아픈 친구들을 보다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1: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 보통 다 그렇잖아요.
0: 네.
1: 외유내강.
0: 네, 진짜 외유내강.
1: 왜냐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0: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1: 네. 이미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할지 되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저도 기대돼요.
1: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건가? 막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 그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시간이 그렇게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완전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0: 저는 저거를 평생 못 고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그 불안함이 되게 컸었는데 진짜 언제 이게 고쳐졌지? 싶을 정도로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고 부러웠거든요. 되게 막 인텔리전트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왜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자주 칭하는데 아빠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뭐 말씀도 같이
1: 네.
0: 근데 제가 또 집중을 잘 못해요. 말씀 있다가
1: 네.
0: 또 딴 데로 세면 죄송해요 하고 다시 보고 저 잠깐 릴스 좀 볼게요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교류를
1: 항상 옆에 계신 것처럼.
0: 네네, 하니까, 와, 진짜 이걸 다 고쳐주셨네요. 어느새? 이런 생각에 되게 감사해요.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네.
1: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남편 같다고, 이제. 뭐 아버지도 남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다가 남편 같기도 했다가
0: 네. 저희 엄마도 그래요.
1: 그죠.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0: 그래서 남자친구 소개해 줄까 엄마 이러면
1: 나
0: 아,
1: 있어.
0: 네 없다고.
1: 나 있어.
0: 나 하나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1: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만나기 전과 후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틀려졌을까요?
0: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라 제 일보다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라 연애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생 한 사람과는 못 사는 인간이구나.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사탄, 악마, 복음서에 보면 그 악한 영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번역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서는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영적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 각 개인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영적 세력들, 하나님 또 천사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서는 혹은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영적 세력, 초자연 세력이 이렇게 있죠. 적대적인 초자연 세력들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전 번역은 사단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이죠. 예전에 우리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격음을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순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사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단이나 같은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마귀랑 사탄이랑 어떤 관계냐? 마태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분을 시험하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데 뒤에 예수께서 4장 10절인가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탄하고 마귀랑 호환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구나. 둘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귀신이라고 번역한 영적 세력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요 세력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귀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번역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요. 이 언어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도 문화 속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종의 혼돈을 줘요.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존재가 뭐 그 동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뭐 샤먼들은 동물의 영의 시인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한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서 원한이 남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의 혼백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죠. 혼이 남아서 이 이승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귀신이란 말을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제가 질문 받은 걸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성종 때 성현이란 분이 용대총화라고 하는 글에서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음양설에 따르면 천지 만물에 기가 있는데 이 인간의 기가 양의 정령과 음의 정령으로 이렇게 나뉘고 양의 정령은 혼이고 음의 정령은 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백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으면은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는데요. 혼과 백을. 그래서 이건 이제 머물게 되고 이건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잘 상승하면 신명. 예전에 뭐 천지신명께 빕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신명 그거죠. 신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원한이 있고 뭐 복수할 것이 있고 이러면 아, 귀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성현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성종 때 그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나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라든지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관우죠. 억울하게 죽은 관우의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 모두 샤만의 이야기 혹은 조선시대 민중들이나 민속적 이야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러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원한이 씨 죽은 어떤 사람의 혼이나 넋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말 우리나라 전통 속에 인간이해고 그 다음에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위 계급의 초자연적 세력들에게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초자연적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일종의 단일신론적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신 중에 딱 한 분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적 맥락에서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초자연적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초자연적 세력이고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유대교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부리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욥기나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고발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있어요.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오는 게 욥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어전회의, 뭐 대통령회의처럼 하는데 그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고발하는 존재가 한 명 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이 추후에 발전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우두머리격이냐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혼이 이승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신명이 되지 못하고 남아서 여기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교단을 빼놓고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은 사실은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식 세계관 혹은 이집트식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독특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떤 죽은 자가 원한을 갖고 원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뭐 그게 이제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접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래서 예수께서 악령에 쉬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쉬인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있죠. 그것은 어떤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탄 혹은 악마, 마귀의 그 부하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세력을 말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배후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이란 말 제가 썼지만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이라는 말도 쓰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 쓰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 쉬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초자연적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사탄이든 마귀든 그 존재를 돕는 악한 초자연적 세력도 있다고 상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절멸당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악마를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주변에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맞추고 그런다고 그때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저 한국 전통에서의 그 귀신인지 아니면 성서에서 말하는 마귀의 하부 영적 세력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약간 미신적 혹은 주술적 생각이 너무 강한 데에서는 이른바 과학의 힘으로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명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것을 대답하려고 찾아보니까 로잔 연방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올라프 블랑케 박사하고 제네바 대학 병원 소속의 신경학 전문가 팀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다,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MRI로 뭐 같은 걸로 찍었겠죠. 간질 환자의 왼쪽 귀 인근에 있는 왼쪽 측후두 옆 접합점 여기에 부드러운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을 몰래 지켜보는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보고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귀신을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이나 악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혹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주술적 사고에 너무 빠진 사람들에게 그 뇌의 착각이지 정말 그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그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도 하는 모양인데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갖고 혼백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고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날마다 울부짖는 뭐 어떤 그 할머니 귀신, 뭐 아버지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귀신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건 이제 해석들이 여러 있습니다. 정말 사물의 영혼이 있는 거를 어떤 무속 접신한 자가 불러올렸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도 본 분들도 있고, 사무엘이냐 하는 어떤 귀신의 존재,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불러올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샤만, 그 접신하는 사람이 모두 다 속임수를 썼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그것 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좀 갈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혼백을 갖고 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성현 조선시대 그 성현 그 선생님 말처럼 인간이 어떤 혼백을 갖고 있고, 죽을 때 혼과 백이 갈리고, 혼백 갈리는 중에 신명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이런 인간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사그러든 후에 어떤 불멸하는 영혼,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격, 능력, 요소가 불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다음에 성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도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1: 어떤 권사님은 아들에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런 식의 믿음과 기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령이나 악한 영 같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0: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문헌 보면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얼굴 뵙는 게 하나님 뵙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가 천사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뭐 천사에 대한 감각을 좀 더 키우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마냥 무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욥기 보면 욥 쭉 지켜보던 사탄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재산 빼앗아 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욥을 지켜보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 또 천사나 이런 초자연적 세력에 너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으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의식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자꾸 인식하시며 살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시라.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시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셔라.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질투심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원동력이 질투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성공하더라도, 이른바 외형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하는 삶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질투로 가득하니까 그 삶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초자연적 세력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이유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라고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선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시라. 마귀와 악마, 귀신들을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거기에 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뭐 사주, 명략, MBTI, 혈액형, 별자리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시라. 저는 사주 명리학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누가 제 생시를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사주명리가 아니거든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사주명리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사시라. 사주 명리하게 그냥 쩔쩔매고 자기 인생을,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주 명리학, MBTI, 혈액형, 운명 이런 거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해야 하는 게 요 귀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귀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귀신이 해방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걱정 때문인데,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거지,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서 승리한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권한다면 저랑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1: 구릿빛 피부,
0: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1: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0: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1: 반갑습니다.
0: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과 후닥이에요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1: 예.
0: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1: 네.
0: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그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1: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0: 없으 그렇죠.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1: 없어.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순간부터.
0: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저희가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1: 아, 인상이 좋은 사람.
0: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1: 네.
0: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1: 갑자기?
0: 그럴
1: 필요가 있어요.
0: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소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1: 어렸을 때 추억.
0: 어렸을 적에 추억.
1: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1: 60대 중반.
0: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 네.
0: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골에서
0: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네.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1: 와.
0: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1: 학교에 오신 거예요.
0: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1: 기분 좋죠. 네.
0: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3등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1: 예.
0: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2: 살아계신.
0: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0: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1: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0: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1: 그렇죠.
0: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1: 맞아요.
0: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2: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0: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네네.
0: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2: CBS에 앞으로 이제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1: 아, 돈이 안 들죠.
0: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2: 아, 그럼요.
0: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2: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0: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2: 그냥 말은.
0: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2: 전화가.
0: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2: 네.
0: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2: 네.
0: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2: 뭐 내기 윷놀이.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2: 분배.
0: 골고루
2: 좀 쓰시지.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2: 그렇죠.
0: 젊기 때문에.
2: 젊기 때문에.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2: 맞아요.
0: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을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2: 처음이에요?
0: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2: 그렇지.
0: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2: 그러니까.
0: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2: 와.
0: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2: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0: 텐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2: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
0: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2: 없죠.
0: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2: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2: 네, 네, 네.
0: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2: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네, 네,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2: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0: 보실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통화하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 나라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2: 뒤돌아야 되나?
0: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2: 와.
0: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2: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0: 그럼 제가 울었겠죠. 네.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네.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0: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2: 않죠.
0: 않는다는 거예요.
2: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0: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 나지도
2: 않는 거예요.
0: 안 낼 수 있대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2: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나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2: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0: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3: 안 나요.
0: 안 나요, 안 나, 안 나, 안 나.
2: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0: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우리 막내도,
2: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2: 회의적인 둘째.
0: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2: 따분해!
0: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2: 아까도요, 티비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먹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0: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2: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0: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2: 그렇죠.
0: 의정이 파행되거나
2: 생활 경제가 파탄
0: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예.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2: 그렇죠.
0: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2: 그럼.
0: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2: 그때 달아봤어, 내가.
0: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콱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2: 아, 진짜.
0: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2: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0: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0: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2: 발?
0: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2: 없죠.
0: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1: 그렇죠.
0: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2: 네. 오늘 여기에 오신
0: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1: 그래요.
0: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2: 오!
0: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2: 그건 뭐 악몽일 것 같아요.
0: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1: 그렇죠.
0: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 네, 네, 네. 네. 네.
0: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2: 탄식.
0: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1: 추억을 먹어.
0: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1: 추억도 먹고 산다.
0: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1: 추억.
0: 추억도 주시고.
1: 네.
0: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1: 그렇죠.
0: 예,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같은 글자인데
0: 네.
2: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2: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0: 네.
2: 예.
0: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 네.
0: 혹시 보셨습니까?
2: 네. 네.
0: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2: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0: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2: 옷장, 옷장.
0: 장롱.
2: 옷장, 옷장.
0: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2: 네.
0: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3: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0: C.S. 루이스.
3: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2: 고통의?
3: 고통의 문제.
2: 문제. 네,
3: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2: 그렇죠.
3: 그렇죠?
2: 있죠.
3: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네.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2: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3: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2: 그럼요.
3: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2: 추워.
3: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2: 아무도 안 건드리고.
3: 이게 짜증나게. 네.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2: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3: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2: 않죠.
3: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2: 네. 자, 좀 어렵네요. 네,
3: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네.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2: 아, 전능하고.
3: 예?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2: 생각지도 않았던.
3: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2: 그렇죠.
3: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2: 생각지도 못했던.
3: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2: 그렇죠.
3: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걸.
2: 맞아.
3: 나 그때 선택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2: 아이고, 그러니까.
3: 어우, 짜증나 진짜.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했죠.
3: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2: 더 잘 돼.
3: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2: 그렇죠.
3: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2: 맞아 맞아.
3: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어.
3: 자기가 선택했어. 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 맞아. 에?
3: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네요.
3: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2: 그러니까
3: 받는
2: 없지.
3: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2: 예. 거기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3: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2: 맞아요.
3: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2: 어?
3: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2: 남자만 가는 대학.
3: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참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2: 아, 양쪽에서요?
3: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2: 네.
3: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렇죠.
3: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2: 와.
3: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2: 들어와.
3: 예, 그렇죠. 그럼 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2: 진짜요?
3: 예, 들어가도 좋냐고.
2: 들어가도 다시.
3: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2: 들어가도
3: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3: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2: 물어봐도 좋겠어.
3: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2: 거기 그 친구 안 그랬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3: 제가 그랬죠.
2: 바로 그렇게 됐어요.
3: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2: 그렇죠.
3: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네.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2: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3: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3: 그렇죠.
2: 사람의 대우 아니잖아요.
3: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느낌. 네.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2: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3: 네,
2: 미쳤던 거예요.
3: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2: 착각이다.
3: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2: 그렇죠.
3: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2: 맞아요.
3: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죠? 봐,
2: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3: 그렇죠.
2: 뭐 이런 거 있잖아.
3: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2: 그날만을 기다려.
3: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2: 빨리 지나가고
3: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냥 네. 생각 없이.
3: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러게요.
3: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2: 거의 정지.
3: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2: 그럼 맞아.
3: 완전 쪽팔리게.
2: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3: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입고,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여자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2: 맞아요.
3: 예.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어쩌지?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3: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2: 군대에서?
3: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2: 아, 지금? 네?
3: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2: 아이고.
3: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2: 굶어 죽게 된.
3: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 그냥 이유도 없이?
3: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네.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2: 그러니까.
3: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2: 별 어려움 없이?
3: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2: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3: 그렇죠. 그 털면 주워 먹어.
2: 저거만 보면 돼.
3: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3: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2: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3: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2: 그렇죠.
3: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2: 그럼요. 네.
3: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2: 정말
3: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2: 데려가려고 하죠.
3: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2: 그러니까.
3: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네.
3: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2: 아바타.
3: 네.
2: 보셨어요?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3: 우리 학생들 봤어요?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2: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3: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려? 구두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3: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2: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3: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던져주라, 예, 던져주라, 그러고 야 오빠한테 갚으게, 씨다.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6: 아니요.
2: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3: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2: 그렇죠.
3: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2: 그래요.
3: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2: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3: 네.
2: 못 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3: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 아,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어, 멈칫했어요, 제가.
3: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2: 그렇죠.
3: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2: 그렇죠.
3: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데 가서
2: 맞아요.
3: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2: 그렇죠.
3: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2: 아니죠.
3: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2: 그렇죠.
3: 예.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2: 없죠.
3: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와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2: 스스로.
3: 예,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2: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3: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2: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3: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2: 맞아요.
3: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2: 맞아요.
3: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2: 맞아. 친척 중에 네.
3: 누구는 뭐 뉴욕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고 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군요. 진짜 완전 짜증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2: 그렇죠.
3: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2: 보려고 하겠죠.
3: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2: 무조건.
3: 그렇죠. 자,
2: 그러네요.
3: 그러니까
2: 그러네요.
3: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2: 없다.
3: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2: 그렇죠.
3: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2: 안아요.
3: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예?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2: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
3: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
2: 맞아.
3: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2: 한 번도 고기 사 적 없어요.
3: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2: 그러니까.
3: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2: 여러분들 스스로.
3: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0: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1: 네.
0: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1: 네.
0: 아주 잘해요.
1: 오.
0: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1: 네.
0: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1: 네.
0: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0: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1: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0: 네, 그래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1: 네.
0: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1: 네.
0: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1: 그렇죠.
0: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1: 네.
0: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1: 네.
0: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1: 아, 그렇군요.
0: 하나는 목하고
1: 네.
0: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1: 네.
0: 그리고 발바닥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1: 네.
0: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에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1: 네.
0: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1: 그래요.
0: 술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1: 네.
0: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1: 네.
0: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1: 오.
0: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1: 네.
0: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1: 네.
0: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1: 어, 그래요?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1: 어, 따뜻하겠네요.
0: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1: 네.
0: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과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그 제품이 또 있고
1: 네.
0: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1: 네.
0: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1: 대단합니다. 네.
0: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1: 네.
0: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1: 네.
0: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 그래서 그렇군요.
0: 대단하고 허벅지
1: 네.
0: 위에도 대고
1: 네.
0: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1: 네.
0: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1: 그렇군요.
0: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1: 네.
0: 세라젬 M10이나
1: 네.
0: 파나소닉 MAN1이나
1: 네.
0: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1: 네.
0: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1: 네.
0: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1: 아, 그래요?
0: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 그것도요?
0: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1: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일단 그 요즘에
1: 네.
0: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1: 아, 네.
0: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1: 네.
0: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1: 네.
0: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1: 네.
0: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1: 아, 그래요?
0: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 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1: 네.
0: 그 옛날에 그래갖고

0: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1: 어,
0: 약간
1: 맞아요.
0: 올렸다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1: 네.
0: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흘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매스를 올려놓으면은
1: 네.
0: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필요.
1: 그렇군요.
0: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1: 네.
0: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오, 되고,
1: 네.
0: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갖고 탁탁 두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1: 네.
0: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1: 아,
0: 그래서
1: 네.
0: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1: 맞아요.
0: 허리 통증 있는 분들.
1: 네.
0: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1: 그렇죠. 네.
0: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1: 네.
0: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1: 그리고 그렇죠.
0: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1: 네.
0: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1: 네.
0: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아.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1: 네.
0: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1: 네.
0: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오, 도움이
1: 되죠. 네, 너무 좋네요.
0: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1: 그렇죠.
0: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1: 네.
0: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
1: 네.
0: 부분을
1: 네.
0: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1: 네.
0: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1: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0: 네네.
1: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0: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1: 네.
0: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1: 그렇죠.
0: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1: 그렇죠.
0: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1: 네.
0: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1: 그래요.
0: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1: 네.
0: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1: 와, 한 기를.
0: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1: 네.
0: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1: 네.
0: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1: 네.
0: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1: 네.
0: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1: 네.
0: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1: 네.
0: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1: 네.
0: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1: 네.
0: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1: 네.
0: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1: 그렇죠.
0: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1: 네.
0: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1: 아,
0: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자녀분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그렇죠. 써야 된다 이거예요.
1: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1: 네.
0: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1: 네.
0: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1: 네.
0: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1: 네.
0: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1: 그리고 네.
0: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1: 와,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1: 네네.
0: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그럴 필요가 없고
1: 네.
0: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이점이 많은 거죠.
1: 그렇죠.
0: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1: 네.
0: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라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1: 그렇죠.
0: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1: 네.
0: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1: 네.
0: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1: 아, 네.
0: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1: 네.
0: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 네.
0: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1: 네.
0: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1: 네.
0: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1: 너무
0: 많습니다.
1: 맞습니다. 네네.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반바지란 거.
1: 아, 저 앙상한 다리.
2: 앙상한 다리, 예.
1: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2: 그렇죠.
1: 수트 갖춰 입을 거.
2: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2: 반만 진심이네요. 네, 네,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2: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예.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2: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2: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1: 네.
2: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2: 콜레라,
1: 들어서.
2: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2: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2: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1: 전보 전보.
2: 전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적 케이블 통해가지고
1: 네.
2: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2: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즈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1: 예.
2: 그 타임즈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2: 네?
1: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즈 소속이에요?
2: 타임즈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즈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2: 뭐야 이거 우리 아들 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즈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1: 네.
2: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1: 예.
2: 원형,
1: 예.
2: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2: 그냥 총실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예.
2: 그런데 이 전쟁은
1: 예.
2: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2: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2: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1: 예.
2: 안쪽에.
1: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2: 예.
1: 해서 회전을 주는.
2: 혹시 ROTC 출신인가?
1: 아니, 전혀 아니에요.
2: 아니.
1: 밀덕도 아니고요.
2: 아, 예.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1: 네.
2: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 모양의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2: 회전 모양. 예, 예.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2: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예. 빵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져 갔거든요.
1: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2: 머스켓 총이죠.
1: 예.
2: 근데 이 강선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 날아가요, 쫙.
1: 명중률이 높아지고.
2: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1: 아, 그렇구나.
2: 끔찍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2: 대로 나이팅게일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2: 아, 나 크림 반도 얘기인 줄 알았어.
1: 이렇게 살상 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2: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2: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2: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화 상태예요.
1: 네.
2: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2: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네.
2: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예.
2: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당시에.
1: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네.
2: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2: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2: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네. 어마무시하진 않고.
2: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2: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윌리엄 쇼였는데
1: 네.
2: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1: 네.
2: 나이팅게일 아빠가.
1: 네, 쇼가.
2: 윌리엄 쇼가.
1: 아, 예.
2: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1: 네.
2: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2: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빠른 절차를.
2: 빠른
1: 위해서.
2: 절차.
1: 아,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2: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 네.
2: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1: 어.
2: 오죽했으면 엄마랑
1: 네.
2: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1: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2: 몇 년씩 살아서 갔어요.
1: 예예 예, 예.
2: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어요.
1: 네.
2: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네.
2: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2: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낳았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2: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2: 이런 얘기는. 아,
1: 어.
2: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2: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예.
2: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2: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2: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2: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다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2: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보여주기 용으로. 예.
2: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2: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1: 네.
2: 뭐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2: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2: 아, 이 나이가
1: 지식이
2: 되니까.
1: 너무 많아가지고.
2: 야,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2: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 있잖아요. 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어.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어,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2: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2: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2: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어. 지금 아니에요.
1: 아.
2: 당시 영국이요. 네. 왜냐하면 의사 변호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2: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2: 예. 의사들도 무시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어,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2: 안 좋았죠.
1: 네.
2: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2: 잡는 거죠. 어,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2: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2: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어, 예, 예.
2: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뭐, 아.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2: 계시도 받고.
1: 예, 예, 예, 예.
2: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요.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봤네.
1: 나이팅게일.
2: 어.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어, 그러네.
2: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예, 부모님 편에서.
1: 예,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네.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1: 어...
2: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2: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1: 어...
2: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2: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어...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2: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1: 아...
2: 이런 식으로.
1: 네.
2: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아, 그 시기군요. 예.
2: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계속 우리 영국 아들, 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네, 있다, 죽고
1: 네,
2: 있다.
1: 네.
2: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어.
2: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2: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어, 예. 시드니 허버트?
2: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2: 아, 외우세요.
1: 아, 아직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2: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네.
2: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2: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2: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네.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2: 동시에
1: 네.
2: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아,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 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2: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엔.
2: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1: 어.
2: 콜!
1: 어.
2: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어, 신기하다.
2: 그 타임스 기자들과
1: 네.
2: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2: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2: 타임즈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2: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2: 네.
1: 예.
2: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2: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2: 아니 어째 네. 진상 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1: 아,
2: 지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리고 아니 어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당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2: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1: 아...
2: 어?
1: 네.
2: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네.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란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네.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네.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아, 제가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2: 아니, 나이팅게일이 결국에는 예, 예.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2: 예, 들어가니까 예.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그 당시에 독기론이라고 해서.
1: 독기.
2: 독, 아. 독에, 독이 있는.
1: 예, 독기를
2: 기체, 뽑다. 기체, 기체.
1: 아, 예.
2: 기체요.
1: 아, 독.
2: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 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2: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2: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2: 말 그대로 야, 다 나와 나와 나와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1: 열린 공간에서
2: 열린 공간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에 정책을 바꿔요.
1: 아
2: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네.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2: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 아, 벌써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메리
1: 나이팅게일,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2: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2: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1: 아.
2: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2: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1: 아, 그...
2: 그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잔여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2: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2: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2: 그리고 두 양반이 뭐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2: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2: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 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수라인 것 같잖아
2: 그래 그래 그래 예.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2: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2: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2: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2: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통치였죠.
2: 영국 식민통치였었죠.
1: 예, 예, 예.
2: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시콜이 만나요.
1: 네.
2: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1: 만났어, 만났어.
2: 예. Who are you? My name is Mary Seacole from Jamaica.
1: 예, 예.
2: 그 된 거예요.
1: 예.
2: Why are you here? 왜 왔냐? 예.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요?
2: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2: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네. 메리 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메리 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1: 아,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2: 오해였다.
1: 네.
2: 일단은 메리 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2: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2: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일단 판매를 하고 네.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2: 외상으로. 네.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2: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2: 사실상
1: 재활병원.
2: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예.
2: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시콜의 병원이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2: 그 차였어요.
1: 예. 메리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2: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1: 네.
2: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리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1: 아...
2: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2: 대단하죠.
1: 네.
2: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1: 네.
2: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2: 적군이에요.
1: 그렇지.
2: 어. 그 메리시콜이란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트루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그 다,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라면서 국적이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2: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시콜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1: 그래.
2: 그렇겠죠.
1: 예.
2: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2: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2: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거의 진짜 마더 테레사
2: 급이에요.
1: 못지않은.
2: 네. 예.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2: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1: 네.
2: 다 외상 주다
1: 그랬죠,
2: 보니까
1: 그렇죠.
2: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2: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시콜이.
1: 예.
2: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 네.
2: 특히 영국 군들이
1: 예.
2: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2: 그럼요. 예, 예, 예. 진짜 영웅이 됐는데
1: 예.
2: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리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트리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2: 우리 메리시콜 어디 갔냐?
1: 메리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
2: 어디 갔냐?
1: 예.
2: 오스만 트리크에도 아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2: 같은 내용을 얘기했죠.
1: 예, 예, 예.
2: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2: 갑자기 예.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1: 예.
2: 말고는.
1: 예, 예, 예.
2: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2: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2: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2: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2: 찾아냅니다.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1: 예예예. 예, 예.
2: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
2: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튀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2: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2: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요?
2: 네. 잊혀져요.
1: 그리고
2: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2: 2005년도에
1: 2005년에
2: 한 액자 가게
1: 예.
2: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2: 뒤에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1: 어.
2: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호하는 뒤에 판 있죠. 덧대는 두꺼운 종이.
1: 네, 있죠, 있죠.
2: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순리하는데. 뚝뚝뚝뚝뚝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왜는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화고.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1: 에이.
2: 이게 누구지?
1: 에이.
2: Who is this? 그러니까
1: 아...
2: 수소문을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리시콜이었어요.
1: 아. 그래서 다시 알려지게 된 거군요.
2: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리시 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1: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알려줘서.
2: 그래서 지금은 예. 지금은 늦었지만 메리시 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자,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메리시 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1: 피렌체 출생.
2: 파이팅!
1: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세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지? 하나님 사랑 덕분 이라는 제목으로 서지영 사모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영현입니다.
2: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뭔가 일을 계획할 때 내가 계획해서 일을 벌이게 되면 꼭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면은 힘들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할 수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4: 네. 아마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한참 꽃 피울 나이에 너무 아팠고 지금 현재는 한참 꽃 피울 나인 아이들의 친구와 엄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러브 더 월드 대표이자 웨이처치 사모님이신데요. 서지영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0: 네. 그런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시기에
1: 네.
0: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늘 이제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1: 네.
0: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1: 예.
0: 그 피곤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겠어서 그냥 누워서
1: 예.
0: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그냥 정말 좀 피곤한 것 뿐.
1: 예.
0: 그리고 피곤했던 이유는 제가 열심히 그냥 사니까
1: 네.
0: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1: 네.
0: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오빠 내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1: 네.
0: 그리고 대학교 앞에 있던 내과에
1: 네.
0: 병원을 갔는데 가서 생전 처음 이제 복부 초음파를 네. 했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하시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진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말씀 듣고 나오려는데 종이에다가 어떤 의뢰서를 하나 써주시고 영어로 이제
1: 예.
0: 뭐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서 지금 집에 가지 말고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친오빠가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내가 내과에 왔는데 선생님이 뭘 써주셨어. 그랬더니 오빠가 읽어봐.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야. 그랬더니 오빠한테 말을 해줬는데 오빠가 당장 병원으로 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 하고 이제 친정 오빠가 있는 그 대학병원으로 가자마자 이미 입원 수속은 다 되어 있었고 바로 입원 절차 진행하고 여러 검사를 하면서 정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검사와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 무슨 병이었어요?
0: 난소암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술 끝날 때까지 난소암인지 몰랐어요.
1: 아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0: 네. 친 오빠가 말도 안 해줬었고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수술 1차 수술 그 하고 나서 산부인과 저 수술하셨던 교수님이 그 이제 회진 돌면서 저희가 네.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배에서 꺼낸 혹이 사람 머리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2: 네?
1: 그렇게 큰 뭐
2: 큰 모셨다고요?
0: 네, 정말 22cm에 18cm 사람 머리만 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1: 진짜 이만하네요.
0: 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험관 시술도 사실 몇 번 했었고
1: 네.
0: 근데 다 실패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남편에게 가장 미안하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의 아이를 나는 낳아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미안했어요.
1: 네.
0: 결국 이제 입양이 되었지만 그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1: 네.
0: 입양 기관에 이제 입양 상담을
1: 네.
0: 하고 입양 기관에 문을 두드리는데
1: 네.
0: 입양 기관에 상담도 안 받아주는 거절을 계속 당했어요.
1: 왜요?
0: 저는 많이 아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되는데
3: 그러니까 엄마의 병력이 그게 되게 또 영향이 있군요.
0: 네, 입양할 때는 이제 건강 기록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1: 저는
0: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입양도 거절당할 때 얼마나 참 많이
1: 또 상처받았겠네요.
0: 네, 서럽고 아 나는 엄마도 못 되는가 그랬었는데
1: 입양조차 안 되나
0: 네, 참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 예.
0: 저희가 기적적으로 아들 의진이를 만났습니다.
1: 의진이를 몇 살 때 처음 만났어요?
0: 의진이를 두 살, 그러니까 연장아동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13개월이 넘어선 아들을 만났어요.
1: 예.
0: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처음 입양 기관에서 저희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줬는데
1: 예.
0: 아빠 될 남편이 목사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애기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동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깜짝 놀랐죠. 이래 신생아나 여

0: 남자아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다 큰 남자아기를 네. 입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한번 만나보자 네. 라고 해서 이제 입양기관에 가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이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처음 만나서 낯설어하고 낯가리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한 번에 안기는데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꽉 안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저도 아,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해서 선물 준비를 열심히 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 아들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1: 남편도 입양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같이 하신 거고요.
0: 아, 남편이 입양에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물론 이제 저랑 연애할 때 제가 아프기 전이었죠. 네. 연애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예. 또 몇 명 낳고 몇 명 입양하자. 예. 저희는 둘 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네. 이제 학교에서 만났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는 남편도 마음에 염두는 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 입양에 그렇죠.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 몇 번 하면서 이제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대요. 네네. 아기를 낳게 해주실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년 동안 안 되면서 남편도 점점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와 입양을 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자라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1: 그러게요.
0: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사택으로 살던 방 3개짜리 이렇게 작은 전셋집에 있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방이 조금 더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임산부들 함께 이렇게 좀 돌보면서 살자 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 빼서 보증금 넣고 월세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서
1: 다 같이 써요?
0: 네, 쉼터 사역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2: 야. 근데 그냥 이렇게 봉사만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1: 네, 그것도 엄마들 다 어릴 거 아니에요?
0: 이제 어린 엄마도 있지만 미엄마 하면 이제 어린 엄마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그때 저희가 만난 엄마들 중에는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안 받아준 엄마들이 있었어요.
2: 네.
0: 오히려 임산부인데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안 받아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고시원에 있다. 근데 고시원에서 출산할 수 없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처음 알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왜요?
0: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도 없어지고 또는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청소년기에 또는 이렇게 가정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소지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3: 그러니까 이미 원가정에서는 분리가 된 거예요.
0: 원가정이 이제 이혼 부모님들이 이혼하면서 자녀를 안 돌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밖으로 돌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면 주소지가 이렇게 뜨게 되면 이제
1: 주소지가 불투명하니까 그냥
3: 주소가 되는구나.
1: 네. 사라졌군요.
0: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역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없거든요.
1: 네. 복지 혜택도 못 받고.
0: 네. 그래서 이 엄마들을 그러면 데리고 와서 우리가 케어하면서 주민등록을 살리려면 벌금을 내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돈 내서.
1: 아, 또 이거 내라고 그래요?
0: 네, 벌금 내야 돼요. 네. 벌금 내고 살리는데 살릴 때도 그냥 살릴 수 없어요.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룸이나 원룸 계약해서 원룸 계약서.
3: 그게 또 증빙이 돼야 되는 거죠.
0: 네.
3: 거잖아요.
0: 또 어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무상 임대 뭐 거주 그런 어떤 확인서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엄마들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는 주민등록을 살리고. 근데 이제 이 주민등록을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0: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으면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못 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출생신고를 못하면 이 아기의 모든 것, 예방접종부터 비롯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1: 근데 그 엄마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말소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0: 아니, 말소된 걸 아는 엄마도 있고 모르는 엄마도 있었어요.
1: 아이고야. 그럼 이제 같이 다 같이 살다.
0: 네.
1: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일 텐데 사모님이 하실 일이 많겠어요.
0: 아이고.
1: 어떻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2: 한숨 쉬셨어.
1: 나오셨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0: 정말 다시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정말 없는데 그때는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들이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고 네.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 낳으면 미역국 끓여 먹이고 산후조리 돕고 또 쉼터 있다가 퇴소를 하면 방 구해서 보내고 그때는 그냥 한 명 한 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 저희도 아이를 낳고 키워봐서 알지만 뭐 손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기저귀 가는 일, 뭐 또 말씀하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먹이는 일, 몸조리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산후조리원 역할과 뭐 산부인과에서 해야 될 역할과 친정엄마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 도맡으셨겠네요.
0: 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쉼터 사역만 한 게 아니었어요.
1: 그럼 또 뭘 하셨어요?
0: 지역사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미혼모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쉼터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홀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미혼모, 미혼부 가정들, 기저귀, 분유, 물티슈, 식료품, 쌀이 없다 그러면 쌀도 갖다 주고 또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저희가 남편하고 둘이 가서 만나고 그게 저 전라도 어디든 뭐 저
1: 전국적으로요?
0: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와서는 쉼터 또 밥하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 님께서 내 아이 대신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맡기셨네요.
3: 이렇게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한번 이렇게 위기 임산부들이 지금 뭐 같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있는 거예요?
0: 저희 위기 임산부들 중에는 이제 짧게는 정말 짧게 있다 가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뭐 1주, 2주 이렇게 정말 아기 막달에 오늘 내일 정말
1: 나올 때
0: 만나러 오다가 진짜 이미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해야 되는 정말 그 위기. 그러니까 막달까지도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걸어 오는데 정말 길에서 아이 낳을 뻔한 그런 임산부도 만나. 그런 임산부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출산하면서 해서 빨리 이렇게 퇴소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 또는 아기 1년 될 때까지 이렇게 쉼터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함께 지내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쉼터에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말은 쉼터라고 하지만 저희 그냥 방 많은 집이었죠. 방 4개짜리 집. 거기에서 저희 가정도 함께 살았었고.
2: 그니까.
0: 한 많게 살 때는 18명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1: 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 중에 위기 임산부도 있을 테고 미혼모도 있을 테고 정상적인 부부인데 혹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0: 그런 엄마도 있었어. 저희가 그때는 몰랐는데 미혼모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 아빠가 이제 혼인 관계 중인 아이 아빠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정말 저희 위협하고 많이 협박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만삭인 임산부를 이렇게 정말 폭행하고 때리는 아이 아빠들도 있었고.
1: 그 도망온 거네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3: 근데 참 저는 이렇게 남편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요.
3: 그 목사님도 참 솔직히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2: 어떻게.
0: 저희 남편이 쉼터에서 산 3년 동안 한여름에도 뭐 파자마 한 번을 입고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고요.
1: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사실 다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0: 남편이 근데 되게 선하고 착하고 정말 사역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같이 했지만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쉼터에 없을 때는 남편이 집인데도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미혼 엄마들, 여자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항상 이제 조심스러워했어. 그래서 집이 이제 편안하지가 않았죠. 근데 저는 저희 남편만 이렇게 불편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살, 4살인 저희 의진이. 의진이가 이제 말을 할 때였어요. 남편과 어느 날 어린이집 다녀온 의진이를 데리고 태우고 이제 쉼터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꼬맹이가 엄마 아빠 바람 쐬고 싶어요.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녁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했는데 엄마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쉼터잖아요.
3: 그 어린아이가 다 아는구나.
0: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가 사역한다고 이제 아이는 어리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1: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섬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은 전혀 돌보질 수가 없고 섬기는 그 대상자들만, 물론 뭐 그들 그 거기 시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나름 또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2: 맞아요. 아유, 진짜.
1: 정말 선하신 목사님이시고.
0: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보다도, 네. 네, 이 저희가 두 아이를 입양을 했잖아요. 예. 이 의진이는 어리지만 아는 거예요.
3: 알죠.
0: 여진이는 저 누구 이모의 딸인데, 왜 우리 방에 와서 자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왜 여진이한테도 내가 네 엄마다 그러고 자기한테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의진이가 저랑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죠. 근데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의진아, 의진이도 엄마 배에서 나오진 않았어. 의진이가 이제 자꾸 내 배를 이제 만지면서 나 엄마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 수술 자국들이 있으니까 의진이한테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의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의진이는 엄마 아들이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는데, 한동안 의진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3: 아, 세 살의 아이가 건강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 근데 이렇게 사실 참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하고 보람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인지라 지칠 때도 있잖아요.
3: 그럼요.
1: 어떠셨을까요?
0: 정말 선하고 아이 키우기 위해 쓰는 그런 우리 미혼모들도 많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저희를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음해하는 말들, 미혼모들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할 때는, 아,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저희는 또 그리고 후원해 주신다고 찾아왔는데 사기도 당하고.
1: 네. 애아빠들이 혹시 찾아와서 뭐 농담을 해주세요?
0: 네. 애아빠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내가 잘못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법에 그런 심판을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 찌르고 나 감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와 남편이야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가면 되지만,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미혼모나 또는 미혼부나 또는 어떤 미혼모의 아이 아빠들 중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 목사님의 집이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네 의진이 여진이가 어느 어린이집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할 때.
1: 왜 협박을 하는 거야? 뭐 달라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0: 이제 더 자기 지원해주고 뭐 돈 달라고.
1: 돈 달라고?
0: 뭐 그러기도 하고.
3: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맡겨질 때는 저는 책임감 없이 나 몰라를 하다가 여기서 보호받으니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는 거죠.
0: 네, 대부분의 우리 미혼모나 미혼부들은 이제 이런 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은 선하게 자기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사모님 병실에 지금 혼자 계시죠? 목사님 의진이 돌보느라 제가 가서 간병해드릴게요. 사모님 식사는 잘하세요? 세수나 이런 것도 못하시죠?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여러 미혼모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혼모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진짜 조금밖에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 미혼모들이 오히려 사모님 제가 가서 간병해드릴게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식사는 하고 계세요, 의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거기 어린 엄마는 어떻게 밥은 먹고 있나 하면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그 전에 목사님과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남편과 정말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던 중에 남편과 제 마음에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 네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사랑으로 하는 거야. 저희가 많이 배울 만큼 배우고 이렇게 경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남편과 둘이 무릎 꿇고 심터해서 정말 많이 이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켰고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 22년 전에 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 살려주셨는데 이 죄인된 나를 먼저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 이제는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하자 그렇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거저주신 사랑 또 거저드리는 예, 내리사랑이 신청하고 계시네요. 아휴 지금 뭐 사모님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얘기하시면서 자꾸 눈물 흘리시는 게
2: 그치.
1: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유, 그럼요. 오고 가고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0: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했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도 않고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의 길로 이끄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나를 받아주신 나를 전적으로 정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듯이 우리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1: 뭐 어느 사역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또 이 사역은 또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또 네. 많이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0: 첫 번째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멸시천대받아요.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 엄마들 아빠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쉼터 사역은 안 하고 이제 종료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미혼모, 미혼부 가정들 한 2천 가정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혼모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분유, 기저귀, 물티슈 등 그런 이제 임산부와 출산한 갓 태어난 아기들만 생각하고 또 어린 엄마만 생각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돕고 지원하는 미혼모 가정들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년기 자녀들 키우는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많아요. 그래서 러브돌드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뭐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사역을 이제 저랑 남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국에 사역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도움을 받던 미혼모였다가 지금은 또 엄마들을 돕는 그런 미혼모로서 저희 간사로 있구나.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세 명의 간사들도 있고 뭐 다른 사역자들도 몇 명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러브돌즈 사역자들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지만 심리 정신적으로도 많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러브돌드 사역자들의 몸과 마음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정말 어떤 것이 구원의 손길인지 그리고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우리가 좀 특히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러브돌드를 또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첩이 괜찮아요?
2: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고 어둡고 외로운 존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근데 종류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혼모에 대해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아플 때 남자친구였던 분이 사모님을 왜 안 낳는 줄 알아요? 사모님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여성으로서도 너무 멋있고 약간 깊은 어떤 커다란 강같이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강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사모님이 사모님 자신을 더 아끼고 그래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전 무엇보다 사모님 좀 건강하시고 네. 사모님들 기뻤으면 좋겠어요. 네.
3: 맞아요.
1: 이 사역이라는 것이 늘 눈물뿐이고 늘 버겁기만 하면 정말 골고다 같은 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건강하고 네. 목사님과 늘 즐겁고 네. 또 우리 의진이 의진을 통해서 늘 너무 기쁘죠 아이들 돌보는 네, 일. 그리고 또 아이들을 워낙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미혼모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성경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을 돌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 고아와 과부가 저였더라고요. 우리였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헐벗고 외롭고 이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존재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영혼이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일이 결국은 곧 나를 돌보는 일이더라고요. 또 돌보면서 그런 느낌 드시죠? 내가 오히려 그들이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내가 외롭고 내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들이 날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이 웨이 철치와 이 러브 더 월드 이곳이 서로 사랑을 상호작용으로 서로 전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손길들이 또 이어져서 정말 따뜻한 곳 양지가 되어서 우리 정말 따뜻한 집과 같은 우리 어린 시절 고향과 같은 따뜻한 곳이 되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가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편 119편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혀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넓혀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아이들이 수영장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영장 안에 건장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나한테 점프해 와.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근데 두 꼬마가 그 남성의 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두 꼬마 아이의 아빠니까요. 다른 애들에게는 아저씨지만 그 꼬마들은 자기 아빠니까 자기 몸을 맡기고 수영장을 향해서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웃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순종인데 어려우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32절에 이 이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삶. 이게 사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가리이다. 본문에 먼저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에 먼저 시편 기자가 다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기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모습, 택하고 두었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죄인의 인생 수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유명한 글귀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인생에 대한 씁쓸한 그러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백치의 이야기. 인생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바보 백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Life is a tale of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뭐 셰익스피어의 그 뛰어난 관찰력입니다. 정확한 인생에 대한 지적이며 묘사며 관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럼 바보들의 엉뚱한 스토리를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친히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32절에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주의 계명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 나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달려가리이다. 적극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나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니요, 나는 주의 계명들의 길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절 상반절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나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면, 넓혀 주신다는 말씀이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순종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나이다. 마음을 넓힌다는 표현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에 관한 기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행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과정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세탁기를 주문합니다. 세탁기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 세탁기가 괜찮으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있다 답변이 왔어요. 책을 보내주십시오. 그 책이 괜찮으면 우리가 세탁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한번 보내보시죠. 주님의 계획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괜찮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물건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나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인데요? 누가 주인인데요? 적극적인 순종, 주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그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보고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겠나이다. 먼저 충성을 맹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순종을 아뢰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 참된 믿음입니다. 미적지근한 미적지근한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 눈치 봐가면서 하는 순종,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의 이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가 아닌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과연 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 더 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범죄인 줄 알면서 그 행위도 또 행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다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미리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지칙 보네포 얘기하기를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으며 오직 믿는 사람만 순종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실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적극적인 열심을 품은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배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어기적거릴 수 없습니다. 분위기 살피며 눈치 보며 계산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I am willing and ready to obey whatever you say to me. 무슨 말씀하든 저는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니까 마땅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눈 팔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쟁취하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영생의 재미는 쟁취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이 그 재미가 내 것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음을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넉넉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리스도의 삶을 뒤짐짓고 슬렁슬렁 걷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뒤짐짓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동시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기꺼이 행하고 기꺼이 버리고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거기에 주님의 지혜를 퍼부어 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내 속에 의지를 심어 주시면 친히 의욕을 집어넣어 주시면 적극적인 순종의 능력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나이다. 이 적극적인 순종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로 전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가능케 줍니다. 이 힘은 우리 속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또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많은 분들이 무겁다,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더 깊이 경험해야 될, 더 자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서 이 주님의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해 그 계명 주님 무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력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의지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갈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성루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여기 말씀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무리 죄짐이 그 등에 어깨에 많이 걸려 있어도 여호와를 향해 나가는 자가 의인이며 그는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안전함, 완벽한 평강입니다. 안전함, 완벽한 평강,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 샬롬을 경험한다고요? 의인. 누가 의인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달려나가는 자. 여호와 이름은 내 견고한 망대라 외치며 나아가는 자. 이 다리는 달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어디로요? 누구를 향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 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남미 선교사였던 분께서 저에게 이과수 폭포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과수 폭포, 나야라 폭포, 그냥 그 물들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막힘없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쉬지 않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체증을 경험하죠.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반마일 가기를 30분 걸리는 내 영혼의 상태는 꽉 막혀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이과수 폭포수같이 막힘없이 거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루, 그리로 피하는 자, 곧 의인, 안전함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셔서, 넓게 해주셔서, 막힘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콜콜콜 쏟아져 내림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눈은 보라고 주신 겁니다. 뭘 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다리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뭐 생계에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당연히 하셔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향해 달려나가며 우리 눈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모습이 희미해지는 경우 우리 인생 다시 수치에 휩싸이게 되고 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영광과 은혜의 그 빛 아래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욕심들이, 수치가 사라져간다. 원문가세 strangely, will grow strangely dim.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세상을 향해 열심을 품고 욕심을 토해냈는데 이상하게도 주께서 그 마음들을 다 거두어가시고 그 빽빽한 구름 같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내게 크게 보이네, 환하게 보이네, 갑자기 내가 찬송을 불러대네, 갑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그 싸구려 것들에 대한 매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약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며 간구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어떡하십니까? 소위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달려 나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세상을 향해 떨지 않고 사탄을 향해 떨지 않고 악한 세력을 향해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에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상하게도 세상이 희미해져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드립시다. 인생 평안하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He's our master. He's our Lord. We do not use him. We want to be used by him willingly, joyfully.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경건한 마음, 경건한 의욕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리로 한 발자국 더 저희들을 전진시켜 주시고 더 성숙해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마음껏 펼쳐지고 전개되고 설명되어지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그 막강한 성루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금도 양팔을 벌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환영하시며 주의 계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기꺼이 의욕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말씀 가르쳐주신 그대로 삶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히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하여 주의 도우심 다시 한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나뵈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6: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더우먼.
0: 이름 너무 좋으시죠.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르는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 있죠.
0: 날아다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5: 텐션이 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1: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2: 전문가.
1: 네,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 씨. 예. 네.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3: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리고 어디 공부해, 어디서?
3: 아,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1: 아, 움직이는 거.
2: 예. 병원이 많아.
3: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1: 아, 진짜로?
3: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1: 진짜
3: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잠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2: 랩인데.
3: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4: 잘 먹고 잘 살아라.
3: 이게 1등 했던.
2: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3: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4: 뭐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
2: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3: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 번.
2: 아, 난 싫어요.
1: 아니, 우리 교수님은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5: 아, 우리 여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1: 네네네.
5: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로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1: 좋다.
5: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1: 네네.
5: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1: 향수를.
5: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1: 아이고.
5: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1: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끝자리에서. 근데 귀엽다.
2: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

0: 후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1: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0: 멋있다.
1: 죄인가요? 아, 그럼요.
2: 달리는 순환선이네.
1: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0: 아, 왜요?
1: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남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3: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사람과.
1: 제가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3: 그러면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은 그래도 서로 아, 좀 그치, 좋아해야 그치. 되니까.
0: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3: 저희 아내는 아니고. 네, 아내랑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1: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3: 직업병이
1: 마지막에 가면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요. 네,
2: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4: 아, 진짜. 아,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1: 왜 우리만 얘기해요?
4: 아, 저 첫사랑이요?
1: 네.
4: 아, 제 첫사랑이
0: 이거 궁금한데?
4: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0: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첫사랑인데.
1: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4: 아, 그래요? 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1: 아, 아이, 장난 아니지.
0: 그렇게 넘어가시네.
1: 지금 남편이 28살 때
4: 아, 그렇구나.
1: 그렇게 따지면.
4: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던. 아, 그 만나 지금 혼자만의 짝사랑인 것 같은데. 허경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0: 맞아, 그런데.
4: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진짜요?
0: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막 그 막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5: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네.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네.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건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그치, 불안해하고 네.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암만 네.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간에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쵸.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0: 그래서,
5: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그러고 나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맨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어,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0: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5: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줘.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0: 그런, 예.
5: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그쵸.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2: 그쵸.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 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1: 참고로 네.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2: 아이덴티티
5: 그럴 때는 좌우당간
2: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아 네.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이 되는구나.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1: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아,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0: 그러네요.
1: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우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3: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2: 맞아요.
3: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2: 맞아요.
3: 그쵸?
4: 맞아요.
3: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2: 맞아요.
3: 네, 너무 바쁘게 살아요.
2: 맞아요.
3: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 그럼요.
3: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1: 그래요?
3: 그렇지 않나요?
2: 그런 적 없는데.
4: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3: 아, 그런가요?
4: 괜찮으세요?
1: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3: 그랬던 건가요?
2: 목사님 신기한데요?
3: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맞아요. 또 줄어들기도 하고
2: 맞아요.
3: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1: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5: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4: 앉아봐.
5: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2: 이제까지 연애를 5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0: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2: 그래서 헤어진 거야.
0: 이제 이겨봐.
3: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4: 귀엽다. 미잘룡.
3: 미잘룡.
2: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0: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4: 웃기려고?
0: 네, 웃기려고.
4: 화났는데.
0: 막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그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를 왜 안 들어? 막, 막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나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화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막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이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1: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0: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2: 이거 아니야.
0: 이거 그냥 바로 윤동근이야.
4: 한 판으로.
5: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하네요.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아,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오프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4: 앉아봐.
5: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그치, 당신 그치.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4: 그럼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5: 해도 이제.
4: 뭘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5: 구체적으로 얘기해.
4: 구체적으로 얘기해. 네. 네.
5: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맞아요, 것 같아요.
2: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0: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2: 그래서 헤어진 거야.
0: 이제 이겨봐요.
2: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0: 반성문을
2: 그래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0: 시원하겠다.
2: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시원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4: 사과를 구할게.
2: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난다.
4: 진짜.
2: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0: 아는데 왜 이래?
2: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0: 더 나쁜 사람이야.
2: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4: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0: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2: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0: 그래 그것들은 헤어질 거야.
4: 가야지.
2: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4: 어려워.
2: 사랑이 어려워.
1: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POP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4: 환청.
1: 잔소리의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면
1: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0: 평생 연분이셔. 네. 평생 연분이야.
1: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4: 네.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0: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3: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2: 이해돼.
3: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4: 만나고 있는데.
3: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5: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요. 그죠?
1: 언제까지 기다려요?
5: 그러게요.
1: 40년 기다렸으면
5: 아시겠죠. 알겠지만
0: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죠.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상황에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에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0: 아 근데 그래?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2: 네, 부부니까.
0: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1: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4: 그렇죠.
1: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난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4: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4: 그쵸.
5: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는데.
0: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 듣는 노래.
5: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못 올라서 다 한다면 재미없지 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이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오,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맞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2: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부럽다. 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5: 아, 숨 막힙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2: 그렇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5: 큰일 납니다. 이제.
2: 혼자는 되나.
3: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4: 오, 귀엽다. 미잘용.
3: 미잘용. 이게 진지한 건데 네.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작에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2: 좋다 좋다.
3: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2: 미잘용.
3: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6: 해야겠다.
3: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좋다, 그런 이거, 되게.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6: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미잘용.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죠, 가면 바로 풀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똑같아요, 근데. 이거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1: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6: 좋다. 말미잘, 미잘용.
1: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6: 써먹었지. 아니, 좋은 것 같아요.
2: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1: 갈 것 같아요.
4: 미잘용.
6: 미잘용 너무 귀엽다.
1: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이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4: 네.
1: 70% 같습니다.
2: 아, 70%? 네.
1: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
6: 결론이 네. 이렇게. 네.
1: 그렇죠. 아, 어머니 사랑합니다.
6: 소통은 네. 유산이다. 네. 소통은 유산.
4: 근데 사연에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 라고 아,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4: 그쵸.
2: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5: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4: 맞아요.
5: 네.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근데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6: 거친 생각과
5: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2: 가수예요 가수.
5: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6: 끝에 이게 나오네.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5: 빙고
6: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1: 맞춘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유은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 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 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5: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사장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네.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재밌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2: 항상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4: 미고.
2: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로서 하는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아,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6: 수여하는 것처럼.
3: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6: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1: 저는 180도로 할 거예요. 네.
6: 180도요?
1: 저는 뒤집어졌어요.
6: 민들민들.
3: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에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역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4: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나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7: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아멘. 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7: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4: 맞아요.
7: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때로는 다윗처럼
4: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0: 토크
2: 다음 주에 만나요.
4: 처달급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8: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달급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아,
0: 전 다 들었어요.
4: 아, 진짜로?
1: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이런 뉘앙스.
4: 결혼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3: 네,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6: 아, 그렇지, 맞아.
1: 맞아.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현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2: 일반 세상 사람은 돈 키울 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 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X 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어.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남북극장 함께 볼까요?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내가 얼마 전에 그 실버 모델 인터뷰를 갔거든. 근데 살결물 바르고 피아스 곱게 바르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야. 완전 멋있더라. 나
3: 멋있지?
2: 너무 자극받았어.
3: 자극받았지.
4: 많이 받아야 돼.
2: 야. 때리라요.
4: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인생은 60부터다.
2: 그렇지.
4: 하지만 이제 좀 올려야 돼. 인생은 70부터다. 왜냐하면 요즘에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활동하지 왕성하셔.
2: 그렇지. 그래, 맞아요.
4: 그래서 이 연로 보장 나이를 조금 이제는 올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2: 정말 맞는 말인 게.
4: 맞지.
2: 요즘 그 실버 세대가 분야가 뜨고 있잖아.
4: 뜨고 있어.
2: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어. 이 북한에도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려나?
4: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실버 세대! 그들만의 세상! 빠밤!
2: 맞췄어.
1: 야, 우리 여련 너무 감사합니다. 유나 씨가 막 계속 막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주시느라고 언젠가 꼭 세 분이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2: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시라요.
1: 자, 오늘도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유나 씨, 어떤 네. 말이 있었죠?
5: 살결물.
4: 살결물.
5: 그러면 러션은 뭘까요?
4: 로션?
2: 아, 살결물은 스킨이에요?
5: 그렇죠.
2: 로션.
5: 러션이 빠졌네요?
1: 로션? 네. 그 뭐라고 해요?
5: 물크림. 물크림.
1: 물크림.
5: 물크림. 물크림. 그 다음에 피아스는 파운데이션. 그걸 피아스라고 그래요.
4: 피아스. 네.
2: 완전 생각 못했어요.
4: 완전
1: 물, 살결물, 그 다음에 네. 물크림.
5: 피아스.
1: 피아스. 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듣던 말 중에 뭐가 있었어요?
6: 연로보장.
1: 연로보장. 연로보장이 뭐예요?
6: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말을 하면 은퇴, 정기은퇴. 예, 그걸 말하는 거죠.
2: 정년퇴직.
1: 연로보장이라고.
6: 정년퇴직, 맞아요.
1: 정년퇴임. 아니, 우리 아까 상태 씨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60부터란 이야기, 이제는 맞지 않는다.
4: 맞지 않는다.
1: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뭐지 70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70세, 80세도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의 실버 세대. 과연? 어떨까? 궁금해요.

0: 제가 이해하기 쉽다 하더라고.
1: 네네.
0: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북한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놋친네 영감 이렇게 말하는데
2: 영감,
0: 거기다가 실버
1: 네.
0: 이해 못했더라고.
1: 아~
0: 저거를 질문지를 쓰면서 실버 세대란 뜻을 처음 알았어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2: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로 네. 실버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로인들,
0: 네. 로인, 네.
2: 할아버지, 뭐 아바이, 그리고 할머니, 뭐 아메, 아마이 이렇게도 말하고 네 어르신들은 로인 부부, 영감은 너치네를 너치네라고 부르고 네. 너치네는 또 우리 영감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0: 구수하네요.
3: 그럼 저희는 보통 뭐 어르신,
1: 그렇죠.
3: 아, 아니 어르신. 선생님 뭐 네, 호칭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노인네 영감은 좀 격이 좀 없지 않나
4: 그러니까.
3: 하는데.
0: 아, 저 격이 좀 없지 않나.
5: 맞습니다.
1: 맞아요?
5: 네.
1: 그럼 뭐 어떤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한국에 오니까 네. 언어가 완전히 고상하고.
1: 고상하고.
0: 네. 격식이. 네.
5: 그리고 언어가 니가 있어요.
3: 니가 있다.
5: 한국은요. 네. 딱 님자 붙입니다. 아. 어르신 님.
1: 네.
5: 북한에 어르신님이 없어요. 네. 어르신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
0: 그치, 그치, 그치.
5: 네. 룡감.
1: 룡감.
5: 예. 네. 좀 심한 사람들은, 야, 이 룡감택이야. 룡감택이야.
0: 맞아. 맞아. 룡감택.
5: 네.
1: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놓친네 뭐, 이렇게 영감택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그죠? 북한에서는 그런 말들이 뭐, 너무 일상화된 거 아니에요?
5: 우리 북한에서는 저거, 그거를, 그래서, 뭐, 모욕이거나, 그런 걸 몰랐어요.
1: 평상시 그냥 늘 쓰던 말.
5: 북한이 그저 네.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네. 대비해 보니까 네. 이거 남한의 문화는 완전히 수준이 높아요.
1: 네. 네.
5: 그 북한은 완전히 쌍스러운 소리고.
1: 아 진짜요? 아버님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호칭을 뭘로
5: 저요? 2011년도에 올 때 57살이었단 말입니다.
1: 네.
5: 북한에서는 그 개천대만 받고 야 이 새끼 소리만 그런 말만 듣다가
1: 네.
5: 국정원에 척 들어왔는데
1: 네. 네.
5: 아, 강 선생님.
1: 어, 선생님.
5: 아, 네. 강 선생님이래요.
1: 강 선생님.
5: 중학교도 졸업 못 했는데,
1: 네. 네,
5: 강 선생이네요. 저건 지가 무슨 선생님 됩니까? 네, 선생은 자격도 없는데, 아, 그런데 강 선생님이, 아, 어신으로 수고했다고, 아, 그러면서, 아, 이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신 것을 환영한다고,
1: 네, 네.
5: 야, 그 말 할 때, 그 강 선생님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고. 네, 나 처음 뒤져봤어요.
0: 근데...
5: 전경의 말은.
1: 우리 아버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65세 이상.
0: 네. 네
1: 65세 이상 그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0: 아하.
1: 그래서 교계에서도 사실은 그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6: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의 리더 분의 네. 나이가 71세.
1: 어머!
6: 네, 저희 리더 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워봤고
1: 네.
6: 얘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얘네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 클래스만 열면
1: 네.
6: 매진.
0: 아유.
6: 네.
0: 우와.
6: 그러니까 그 연륜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시면서 지금 이 실버 세대는 네. 교회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0: 아니 그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1: 네네네.
0: 104세신데 강연을 강연 스케줄 1년 내내 잡혀 계세요.
1: 그러니까.
0: 제가 그 강연 들을 일이 있어 강연 듣는데 그분이 네.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해주시냐면.
1: 네.
0: 60세 정년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세상이 나를 은퇴시키는 나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은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 맞아요.
7: 아버지 들었지?
0: 오,
7: 우리 아버지 70세거든요.
0: 그래서 그분은 104세신데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쓰기부터 시작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1: 아니, 저도 이제 배우로서 우리 가장 또 신망 높으신 선배님이잖아요. 이순재 선배님,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배우는 은퇴할 시기가 언제냐?
4: 이게 외워지지 않을 때.
8: 아, 대사가.
4: 네, 대사가 외워지지 않을 때. 지금 뭐 거의 아흔 다 되셨잖아요.
8: 네.
4: 그러니까 은퇴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은퇴시키는 네.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 아니, 우리나라가 81년 이후부터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 올라가야 돼요.
4: 바꿀까요, 우리가 이제?

0: 그래야겠어요.
1: 북한은요, 네. 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 늙은이.
2: 늙은이?
1: 예. 네, 늙은이다 그래요.
2: 대략 몇 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1: 근데 60 되면 늙은이라고.
2: 벌써?
1: 네.
2: 60세? 너무 빠른데?
0: 그럼 괜찮은 거예요.
2: 괜찮은 거라고?
0: 50대부터 머리가 살짝 쉬거나 이러면 네. 뭐 아바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3: 아니 그럼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몇 세 이상?
0: 정해진 나이가 없어요. 원래 60세 맞아요.
3: 정년퇴직은 60세가 맞아요. 연료보장 받는 나이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65세 딱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아까 실버세대 이런 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머리만 해도 그저 50살인데 머리가 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바이 이렇게 말하고 농산일을 평생 하신 할머니는 허리가 떡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갑 때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얼마나.
0: 뭐, 암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4: 네. 네. 북한에서는 할머니, 남자들은 61세면 연노보장이란 말입니다. 퇴직, 여자들은 5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 벌써 50세만 돼도 완전 할머니.
3: 맞아요. 허리도 구부러져.
4: 저 마흔아홉에 한국에 왔는데, 네. 저 그때 올 때 사진은 진짜 할머니, 윤아 내 사진 맞아, 맞아, 완전 맞아. 할머니입니다. 그건 누가 50살 안 된 여자라고 믿지 않을까?
0: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거짓말 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진짜 나이가 이거 맞냐고.
4: 완전 할머니.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5: 사실 예전에 그 북한 하면 사실 못 먹고 아사하고 그런 데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북한에 계실 때 장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시면 북한에서 장수했다. 아이고 장수했다라는 말을 듣는지.
1: 장수. 네. 북한에서 남자들은요 네. 80세 이상 산 분들이 제가 지금 북한에서 57년 살면서 세 분밖에 못 봤어요.
2: 세 분이요?
3: 세 분밖에 네. 없어요?
2: 네. 아, 그럼 대부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1: 평균 수명이 그죠? 좀 남자들은 많이 살아야 75세.
0: 아니, 근데 네. 아버님이 되게 네. 높게 부르신 것 같아요.
2: 높게 부르셨다고요?
0: 그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60세 사시면 정말 잘 살았다.
3: 진짜?
0: 제 나이 다 살고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60세도 한갑상을 네.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3: 병 때문에.
0: 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60세, 뭐 네. 한갑상은 거의 다 받고 돌아가시는데 네. 그 전에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52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한갑상 받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이 좀 짧 해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60 살고 돌아가면 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갑상 받고 돌아가셨잖아.
3: 맞아요.
0: 싫은 나라. 이게 북한의 남성분들입니다.
5: 그 이유는 뭐 영양 부족 이런 거 때문일까요?
0: 영양 부족도 있고 노동을 수동적으로 많이 하시고 영양 보충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3: 병원도 안 좋고
0: 네.
5: 6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환갑을 안 챙겨드리면 섭섭한 분위기. 네. 우리나라는 환갑을 챙겨드리면
3: 욕먹어요.
5: 섭섭한 분위기. 완전 동상이에요.
3: 큰일 나요.
5: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증명하는 분들 제가 모셔왔습니다.
2: 오, 진짜요? 네. 진짜요?
5: 오, 진짜?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 네.
5: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 네. 네.
5: 궁금하시죠?
2: 네. 궁금하죠.
5: 좀 나와주시죠.
3: 어디 계세요?
5: 좀 나와주시죠.
3: 어디 계세요?
2: 오. 오.
3: 주시죠. 어디 계세요?
5: 어디 계세요?
2: 어디 계세요?
3: 어디
2: 가시죠? 라고 하면 보시는데
5: 그게 아니라
2: 보시겠습니다.
5: 어디 가시죠? 라고 하면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2: 보시겠습니다.
5: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2: 아~ 아~ 사진.
3: 우와.
2: 우와.
3: 우와.
0: 우와.
5: 자, 먼저 선우영녀분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0: 북한 나이 60.
1: 60.
0: 네.
1: 60. 60.
2: 60. 네. 60. 우리 아버님이 60세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죽 씨는
5: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4: 지금 현재 두 사진을 보면 네. 한 65?
2: 65.
5: 65세.
4: 네, 65세.
2: 65세. 근데 저분이 요새 그 무슨 플렉스 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6: 아, 그럼요.
2: 뭐. 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호텔 호캉스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1: 아니, 더 젊어 보이네.
3: 멋있다.
4: 시간을 보인다.
7: 50대 보인다.
3: 이를 좀 넘기다.
4: 너무 예쁘다.
5: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80세.
7: 아버님보다 10살 많으세요.
1: 그렇죠. 누님도 한참 누님이네.
7: 한참 누나.
4: 네. 아유, 이 한국 사람들 나이를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5: 자, 그러면 과연 이분. 자, 이분이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7: 이진료 총장님.
5: 현역,
7: 맞죠?
5: 현역 총장님이십니다.
7: 네. 혹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5: 맞아요.
7: 어느 정도 되실까요?
5: 자, 과연. 이 총장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3: 아니, 그래도 50세면 아, 얼굴은 어떻게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분 55세.
7: 55세.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맞추실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 저분의 실제 나이는 한 80, 한 5세 정도.
7: 85세?
1: 네.
7: 아까 우리 선우영님 선배님 보고 이제 짐작하신 거야. 좀 더 많겠지.
1: 여기는 저는요 네. 한국에 와서 사람 보고 나이 못 맞추겠어요.
4: 아, 나도 그래 못 맞춰.
3: 근데 저 머리숱.
5: 아 맞아요.
3: 근데 저 머리숱도 다 자기 거예요?
5: 그러니까요. 나 다 네, 본인 자, 겁니다.
7: 우리 상태 씨.
5: 자, 과연 몇 세일까요? 1932년이요?
3: 92살이라고요?
5: 93세입니다.
7: 93세?
3: 마마마마마 이거 너무하다.
4: 말이 안 나와.
3: 우리 아버님이
4: 82년이면 아니 이제 저 진짜 제 나이 맞아서 그럴 친구는 아니긴
7: 한데.
4: 아닙니다.
1: 저는요 이제
4: 와 미치겠다.
1: 저는요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진짜 본 견해서는 한 65세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 나이를 맞춰서 좀 높이 부른 게 85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93세라니까 아예 깜짝 놀라네요. 이야.
5: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사진 올려주세요.
4: 더 놀라우신 분?
5: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자, 오!
2: 이분은,
5: 자, 할리우드 과연 이분은
2: 누구세요?
5: 누구일까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3: 성경 속 인물. 모세. 어디 차?
7: 모세?
3: 여기 구세. 저 구약 속.
8: 사울. 구약의 저 시작이에요.
7: 구약입니다.
3: 구약.
5: 구약입니다.
7: 제가 볼 때 구약 같습니다. 네? 그냥 느낌이 구약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3: 다니엘.
7: 아브라함.
3: 누구지?
7: 힌트를 좀 주세요.
5: 힌트요? 네. 힌트는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7: 네, 제가. 네, 목사님.
9: 네. 네.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
3: 아.
9: 그리고 이렇게
3: 아브라함.
9: 아닙니다.
7: 아니래요.
3: 그리고 무슨 이렇게 무슨 얘기. 무슨
9: 얘기.
3: 무슨
9: 저 얘기 좀 할게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이분에 관련한 정말 유명한 그 문구가 하나 있죠.
5: 뭐예요?
9: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
3: 이산지를.
9: 네.
3: 갈렙.
9: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었는데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살고 모두가 두렵다고 말하는 그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3: 80세?
9: 80세가 훨씬 더 85세의 나이.
7: 85세에?
9: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힘은 여전합니다. 젊을 때와 같이 난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고 꿈을 이뤄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5: 사실 뭐 80세 하면 진짜 모든 게 은퇴할 나이야.
7: 그러니까.
5: 근데 내가 가겠나이다.
8: 그 나이에 정복을 한 거야.
4: 그리고 그 시대의 나이 진짜
1: 많다.
4: 그 시대.
1: 하나님께서는
7: 네.
1: 모든 사람께 복만 주고
7: 네.
1: 불행은 다 막아주고
7: 네.
1: 생명도 길게 해주네요.
4: 오, 아멘, 네. 아멘. 맞지? 너네 맞지?
3: 가시겠다.
7: 말씀하신 게 맞아요.
8: 지금 아버님이 72세신 것처럼.
7: 아니 우리 아버님이
8: 길게.
7: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거든요.
2: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4: 부지하는 집행이 하나 네. 생겼네요.
10: 어제 자 대답이 시원치 않아. 시각해야지.
2: 예, 예, 예, 그렇게.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행은 막아주고 딱 복만 줘요.
11: 복만 줘?
1: 네, 모든 복만.
10: 근거가 뭐예요,
11: 근거가 뭐야?
1: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오래 살게 해준 거고, 나 여기 한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온 가족 다.
10: 아멘.
1: 네. 네. 여기 대한민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2: 자, 우리도 80세,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아까 보듯 갈렙.
12: 갈렙.
2: 마찬가지죠. 야, 그 사명 감당하면서 활력있고 건강한 통일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 아멘! 네.
2: 자, 그런데도요, 그 북한에도 실버 문화가 있나? 하고 살펴를 딱 봤더니, 있어요.
11: 오!
2: 전국 노병대회라는 행사를 꾸준히 열었더라고요.
11: 노병대회.
2: 어떤 행사예요?
11: 어떤 대회입니까?
4: 저기 6.25 전쟁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침략한 걸로 지금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남조선에서 침략한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조선을 괴뢰도당이 일으킨 6.25 전쟁을 이긴 거, 동해반전쟁을 이긴 게 바로 김일성이다. 그때 참가했던 전쟁 참가자들을 저 전쟁 노병이라 한단 말입니다.
2: 아...
4: 네. 전쟁을 참가한 의존 나이 다 드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분들도 좀 몇이 없단 말입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승기념일이라는 거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이 7월 17일 한국은 정전협정조의 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전승기념일이라
10: 사기죠. 사기.
4: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거 전국 노병대회라는 거 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태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공화국 영웅들, 뭐, 또, 나이 드신 자식들, 영웅 자식들을 불러드린 거.
2: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 유공자, 뭐.
4: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죠? 유공자. 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유공자 자식들을 불러드린 게 바로 저 노병대입니다.
10: 아, 근데 보면은 진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전쟁 노병들이 제가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분들이. 근데 키가 다 자꾸 구성해서 그 대우를 나름 받는 전쟁 노병들이신데도 정말 건늙으셨어요.
2: 아, 네. 고생은.
10: 근데 노병대회 말고도 국제 노인절? 네네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들어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노인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13: 네,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그거 TV로 이제 방영해 주니까 북한도 사회주의가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
2: 아.
13: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10: 10월 1일.
2: 10월 1일. 10월 1일.
1: 완전 사기. 완전 사기.
2: 완전 사기.
11: 완전 맞아, 사기. 맞아, 맞아.
13: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하는데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뭐 체육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노인들이 뭐 이제 그날 모자란 특별한 날 하는 걸 텔레비전 중계로 계속 보여줘요. 노인들이 또 뭐 음식 경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날만은 특별하게 이제 노인들이 TV에 많이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김정일이가 무슨 뭐 이게 생일 선물상 보내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 노동당에 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거 이제 선전하는 방송을 보여주는 근데 실제는 이제 노인들이 연금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에요.
10: 없어요, 없어요.
2: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의 말들을 우리 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평양에 양로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답니다.
11: 보여주시기
2: 근데 그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막 운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1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 보죠.
2: 우와.
14: 국제노인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평양 양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링크로와가 21세기에 가장 주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협심함이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가정보험 제가 직접 찾아주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12: 거가

0: 이렇게 보면 연세들이 그래도 70, 80은 되신 분들 같이 보여요, 우리가.
1: 60, 70
0: 그러니까.
1: 만나겠어.

0: 할머니 춤은 조금만 잘 추십니다.
1: 날에 가서 언니 춤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난 날에 만나면 춤이 절로 나와요.
0: 할머니 처음 왔을 때 무용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1: 아니요, 무용대회 안 했는데 공장미술 서서에서 춤을 많이 췄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1: 올해 70세입니다.
0: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1: 춤을 자꾸 추니까 10년 젊어졌다고 말해요.

0: 할머니들이 건강 최소 노인 율동 최소한다.
1: 저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에이, 이거 더 촬영하기 위해서.
2: 엄마도 건데 다 마르셨네.

0: 야,
1: 그거는 누가 봐도 난 보기만 해도 연출.
2: 연출이지.
1: 너무 냄새가 나서.
3: 아, 연출이죠.
4: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고생시켰겠냐고.
1: 다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등장하신 어르신들이 대략 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 제가 보기에는 한 60세, 70세.
0: 저 완전 선전령이죠. 가짜.
1: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지?
5: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 저기 나오는 어르신들보다 더 늙었어요.
0: 그랬을 것 같은데.
6: 지방에 제가 이제 살던 대홍단이나 맹산 이런 데 네. 진짜 북한에서 구시양촌이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보면요. 죽을죽을하시고 이 기름기 하나도 없고 가죽이 다 쳐져가지고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고난행군 때 굶어 죽은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60 초반대 아,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랬고.
2: 사실 그 화면만 보면 사실 저기는 일부 고위층들만
0: 그렇죠, 맞아요.
2: 평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것 같고 아무나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0: 그렇죠. 예.
2: 그렇죠. 북한에 말씀이. 계실 때 뭐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양로원 보셨습니까?
0: 아, 좀 양로원 멋지도 봤어요.
2: 아. 그러니까.
6: 네. 나도 못 들어봤어.
0: 저 양로원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양로원이 생겼다 하더라고. 근데 평양 하는 거 그것도 그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고 실제는 지방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평성, 순천, 개천, 덕천, 안주, 함흥, 사리원, 남포 양로원 하나도 없어요.
3: 아, 근데 우리네 양로원이 있어.
4: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3: 우리 양강도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인데 난 거기 양로원이랑 가서 그때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햇빛에 앉아서 밖에 나와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나와 앉아서 멍땅 앉아서 옷을 벗고 이자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벗고 진짜 알몸에 앉아서 이자비하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썩해 이제 이거 알 흩어주고 그거 이렇게 흩어주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한데 한국에 실습을 나갔다 했습니다. 네. 실습을 강원도 춘천이라는 데 나가서 실습했는데 요양원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늙은이들만 딱 어르신들만 요양보호사들이 실습을 나가서 그분들을 해주는데 밥, 칼로리 이거 식표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매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사람은 어떤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줘라.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은 이거 피해줘라.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1: 다 맞춤으로.
3: 네. 그치. 근데 제가 본 북한의 양로원은 말 자체로 노인들이 무덤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진짜.
2: 사실 뭐 한국에는 또 지역마다 뭐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어떤 어르신분이 할머니 아이고 야 막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한 70세 후반 되시던
1: 막내야
2: 아이고 형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님 대접을 받으려면 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한 80세 정도 되셔야, 예? 뭐 이렇게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도 혹시 경로당이나 양로원 가보셨습니까?
2: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3: 한국에서도?
1: 한국에서? 예,
2: 한 번 가서 슬쩍 가면.
4: 어디, 어디요?
2: 저기 괴산이라는데, 충청남도가 충청, 괴산. 네, 예, 그 친구가 그 양로원에 무슨, 뭐 소물도 하고 네. 한다 그래서 거기 한
4: 봉사활동 같은 거
2: 봉사
4: 네, 네, 네. 네.
2: 그래서 가봤는데 네. 거기 가니까 뭐 한 85세 90대 나신 분들인데 아니 그 무슨 총 거의 뭐 60대 같이 보이더라.
4: 아, 진짜 그렇죠.
2: 젊어 보여. 뭐죠? 키도 구척 같고 이 그저 얼굴이 볼이 이렇고 몸이 이런데
5: 네?
2: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뭐 하트야 요거 네 뭐 요마 하트 널고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거 장기 예예 예, 봐도 이거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형님 여기 가고 봐요 이거 가면 어떨까 가지 말라요. 왜 그래. 형님 여기 들어가야 이 맨 막내고
4: 막내다 막내
2: 심부름꾼이래요.
4: 아 심부름꾼 예,
2: 심부름밖에 할 거 없어요. 거기 안 간대요. 예, 거의 70대들은 안 간대요. 네. 양로원에.
1: 그럼 우리 아버님은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활동하세요?
4: 취미 있으세요?
1: 네.
2: 저 자전거 타고.
4: 자전거?
2: 예, 예. 동네 한 바퀴 돌고 그죠.
4: 네.
2: 예.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그저 산책하고 그저 이런 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5: 아유, 왜 또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 사드렸어요, 제가. 120만 원짜리. 그랬더니 야 엄마가 좀 한국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여보하고 기분 나쁘면 영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끔 저한테 왔다가 영감 오늘은 뭐 해요 이러면 나 지금 저기 한강으로 자전거 쭉 타고 무슨 남양주까지 왔다가 지금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다가 어디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스별로. 예. 네. 그렇게 사세요.
4: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니까.
5: 아, 네.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지, 아버지. 자전거 사준 걸 얘기를 해야 돼.
6: 아, 자전거 자기 간다 했잖아.
4: 네. 그 우리 강일교 아버님처럼 참 북한에 그 평범한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그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사실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아 이거 상상이 좀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좀 우리 지영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 평양에 가니까 그나마 이제 평양 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장기도 나와서 뜨시고 그 보통 가 거기 붕어도 막 있고 뭐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낚시도 이렇게 두리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본 어르신들은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소토지 일커야 되고 집 빠져야 되고 텃밭 갖춰야 되고 돈 벌어서 줘야 되고
4: 아이고야.
7: 이 장사를 해야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눈치 거기서 밥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하고요. 그나마 평양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1: 보니까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안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기가 힘든데 그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권한의 인근 때 진짜 어르신들이 한번 이게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몰래 나와서 안전원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더라도 앉아가지고 팔고
5: 그리고 혼자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그냥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발 긴는 걸 해주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막 장마당 앞에, 네. 이런 거 이제 다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돈도 받아서 끼거리를 해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알아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7: 돼지 또 키워줘야지.
5: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도 며느리들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 저는 서터지 읽고, 어떡하나 그 밥값을 하려고. 처참하죠.
2: 그렇게 안 했다간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쫓겨나요. 네.
5: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늙은이들은 산송장이라고 네, 진짜란 말입니다. 시체. 우리네도 보면 진짜 저는 완전히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네. 산골에 대신 이제 은정이 말한 것도 반대. 우리 산골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3: 너무 많아요.
6: 정말 장수사들이라고 봐도 되죠. 70살 먹은 사람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산에서 진짜 약초란 약초는 다 캐드시고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기농들. 와, 그래서 농촌에는 네. 어르신들이 지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거두지 않겠다고.
3: 아,
6: 네. 건강해서 앓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 정정하시는데 산에 가서 서토지 않고 이런데 그것도 도 안 주고 앉아있으면 내쫓고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남편을 몰래 막 내쫓고 막 이래가지고 길바닥에서 꽃에 비치는 게 애기들 어린애들이 꽃에 비치는 게 두 번째 많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에 비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진짜 산송장들이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지.

0: 아니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노동까지 막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에서 이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재취업들이 막 일어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인턴 과정들이 막 생겨서 이분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지방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서 그 이거 휴게소에 식당 우리 이렇게 폈대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거 밥 해주시는 분들이 다 실버 세대.
3: 맞아. 맞아.
2: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아주 뭐 엄청 일 잘하세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에 가면 그 손두부집이 되게 유명해요. 그 두부집에 가잖아요. 다 70대 어머니들이 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젊은 세대를 먹으러 가고 소명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막 받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희한한 장면들이 많아요.
3: 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사람들 아는 분들하고서 이제 지방이랑 나가서 어디 먹으러 가자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알려주는 게 정숙 씨 맛있는 거 먹자면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 들어가라.
2: 맞아요, 맞아요. 맞아.
3: 그 식당들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당들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식당 무조건 가라. 진짜 맛있습니다. 돈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아, 저는 지하철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네. 대구를 간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가고 거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KTX 타고 가고 네.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 길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어르신이에요. 근데 영어로 외국인한데 This is 뭐 왜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그 어르신한테 반했어요.
1: 반했어요.
3: 멋있다 멋있다.
5: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 간증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아니 여기 교육열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됐길래 어르신이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 길잡이를 해주더라 하니까 이제처럼 어르신들 그 직업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1: 그러니까
6: 우리 나라에 보면 이제 노인 복지관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많거든요.
7: 사실 뭐 네.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요즘 그 노후에 연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
2: 근력.
7: 그렇죠.
1: 근력. 네. 네. 근육.
8: 운동.
1: 근육.
8: 네. 근력.
1: 네.
7: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육 1kg이 400만원 상당이다. 뭐 그런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 맞춤 건강체조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버님 잘 따라하세요.
7: 쉬우니까 네. 잘 보고 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작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귀를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시면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작
2: 하나 내려갔다
7: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2: 머리야
7: 쭉 펴세요.
1: 오우야 시원한데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쭉 피세요. 어렵지 않죠?
2: 좋네.
7: 이거 뭐 어르신들도 누구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두 번째 동작은 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앞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트 사랑해 머리로 하시면서 옆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다시
7: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자세입니다.
1: 야
3: 아니 이제 오래 앉았는데 몸 풀리네 좋네.
9: 저희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씩 벌었어요.
7: 다 버신 거예요.
9: 네, I love you.
7: I love you.
9: I love you.
2: 아버지, I love you.
7: 스트레칭 되죠?
9: 그러네.
5: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9: 이게. 우리 아버님 방금 네. 체조하니까 어떠셨어요?
10: 아, 좋았어요.
9: 좋았어요?
1: 네, 시원하시죠?
5: 아버지가 네. 근육자랑 가끔 하세요.
1: 아, 진짜요?
3: 어, 진짜요? 이렇게 해봐요.
5: 근육? 엊그제 산에 갔었는데 네.
10: 근육 만져봐 안 보다.
3: 아니, 진짜.
9: 만져봐.
3: 어, 저기. 뭔 남자라도 군요. 아, 이보세요, 이거 군요.
6: 아,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상태 씨 말처럼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하시래요.
4: 네, 맞아요.
6: 그래야지 오래 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네. 요즘 뭐 청년들만 외모 가꾸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4: 네. 네.
6: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곱게 하시고 네. 그래서 모두 올리시고 모두 피시고 모두 넣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8: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뭐 좀 해드리고 싶다고 자꾸 얘기했었는데요. 뭐예요?
5: 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무 뭐 고생하고 사셔가지고 네. 주름이 골짜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싫다고 하셨었는데 예, 네. 막 싫다고 너무 그러시니까 네. 이제 못하고 있다가 네. 제가 약속 받아냈어요.
8: 아 진짜요? 오.
5: 아버지 이거 수술하러 가자.
8: 아, 정말로?
5: 예, 그러니까 네. 가게 가시겠대요. 근데 오. 요즘은 여기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네. 잔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마음껏 피시고 술도 드시고 장기도 있는 대로 뛰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갔다 오더니 열받아가지고 저놈한테가 여자가 생겼나 봐.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니까 운동화 보라 하더니 다리를 거추 편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더래요. 그러고 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잔뜩 받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떨어진 않더래요. 이게 바로고 여기 바로고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즘에 급하게 지금 미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여기
6: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화장품이 유명하잖아요.
10: 예, 유명해요.
6: 예. 특별히 또 미백기내 있는 거, 뭐 주름 개선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10: 없어요.
11: 예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김정은 일본이 네. 대한민국 화장품을 압도하라고
8: 압도하라.
11: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네. 요즘에 북한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맞아요. 나왔대요.
4: 맞아요. 맞아요.
11: 그래서 맞아요. 평양에 백화점에 가면 이거 네. 기능성입니까? 뭐 운하수, 범양기,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6: 아, 브랜드 이름이?
11: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천년 뭐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알로에라든지 네. 그걸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기능성으로 해서 미백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한다든지 얼굴 화사하게 하는 거 뭐 네. 기능성 돼서 얼굴에 뭐 진피까지 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 나왔대요. 네. 요즘에는
8: 오, 네네. 네네.
2: 근데 북한이 화장품이자 그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공개하는 줄 알아요?
8: 어떻게 해요?
2: 북한이 원래 선전이 없거든요.
8: 네.
2: 근데 이걸 광고예요. 뭐랑 그래요? 자기네 화장품하고 이제 그 범양기하고 네. 세계적인 화장품 랑크하고 비교했대요.
8: 아.
2: 나왔어요, 영상에. 그래서 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방송 다 뺏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자사 화장품, 뭐 홈쇼핑 보면 하자. 그렇게 해서 촥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처럼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화장품은 산삼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줬고 랑콤을 이겼대요.
8: 네.
2: 어, 그러면서 공개했어요. 선전으로.
11: 요즘은 피부 분석기까지 나왔어요. 얼굴 딱 대면 이 사람의 피부는 뭐가 뭐 건조하고 한 번에 딱 분석기가 나오는데
9: 화장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 새치, 염색 이런 것도 있어요?
3: 아, 임플란트란 말은 나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는데
5: 보철을 입기
3: 근데 우리는 보철도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고 자제들 개인이요? 누구 다니면 집집마다 이제 이빨 틀니를 우리 틀니를 한단 말입니다. 네. 보철이라고도 하는데 틀니를 개인이 해가지고 이제 강냉이 받고 콩을 받고 이렇게.
6: 와 세상에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11: 진짜 상관없는데
3: 그렇게 해 지금 개인이.
11: 아니.
6: 그 지영 씨 어떻게?
11: 아니 언니는 진짜 상관짝인 것 같아. 네. 저기 임플란트는. 네. 병원이잖아요. 네, 그 보철과라는 게 치과가 따로
3: 아, 있어요.
11: 있어요. 그래서 그 보철 틀니. 이런 걸 해줘요. 그리고 썩은 부위를 파내고 그걸 소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땜쟁이처럼 떼어주고 그다음에 씌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임플란트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어도 못 봤어요.
3: 뭐 없어 나도 못 봤어.
9: 새치 염색은?
3: 있습니다. 새치 염색 있습니다.
11: 아, 있어요?
3: 있어. 염색은
5: 새까만 거, 그냥 새까만 거, 그냥.
11: 색칠 염색이란 말이 없고,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그냥.
2: 흰머리 염색.
11: 네. 아예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새까맣게 하고. 네.
9: 까맣게만 하고 노랗게나 부동색은 안 해요?
2: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도 73세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까맣게 염색하시다 가셨어요. 못쟁이셨어요, 할아버지.
11: 자, 우리 유나 씨가 이제 갈색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걸레요, 저한테.
2: 그러면 이거 자본주의 날라.
11: 이거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누나 머리를 했다.
10: 머리깔 다 잘라버려요?
11: 네, 잘라버려요.
5: 청년동맹에서 길 지키고 있다, 씩 잘라버려요.
2: 저런 머리 색깔 안 돼요, 이거.
5: 안 되죠.
2: 은정언니가.
10: 그렇죠,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6: 네.
7: 네. 사실 뭐 그런데 그런 시술보다 중요한 건 또 마음의 평화, 그렇죠. 감사하는 뭐 일상,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0: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피부 얘기도 하고 뭐 근육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과 또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머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7: 비결. 아, 중요한 거야.
0: 이거는 네. 제가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2: 아이고.
0: 뇌졸중으로.
2: 아유.
0: 그리고 나서 약간의 풍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뇌 기능도 다 퇴화하셔서 자녀들이 모여갖고 의문을 한 거예요.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되겠구나.
7: 아하.
0: 근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을 하신 거예요.
10: 몇 시간씩?
0: 네, 계속 몇 시간 동안 이거를 하시다가 네.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하시고
10: 진짜요?
0: 어느 날부터 예전의 총기를 100% 회복하셨거든요.
10: 자, 이것은 뭐지?
2: 정답 탁구.
10: 이게 아니요.
7: 아니에요?
2: 이거 뭐지? 성경책 읽기.
0: 성경 읽기.
2: 아, 이렇게.
6: 야, 이게 바로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야.
0: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7: 성경 읽기.
2: 아, 나 탁구인 줄 알았어.
10: 정의 성경책.
0: 네네.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하라.
10: 진짜.
0: 읽으실 때. 진짜.
2: 진짜 않고 그냥 넘겨.
6: 아니,
2: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책 읽진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더 번지기만 하시고.
0: 아니, 그러진 마시고, 그냥 조금만 네. 이렇게 읽으시면.
6: 그러니까.
0: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건강해져요.
5: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2: 아버지도 오늘 읽으면 되겠다.
6: 아버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10: 네, 읽겠습니다.
6: 그러니까.
3: 근데 저도 저 말이 형편없이 빨랐단 말입니다. 내 말 다 알아먹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2: 사투리도 막 심하고.
3: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많이 나섰단 말입니다. 네. 제 말을 그래도 상대방들이 거의 다 알아듣죠.
2: 네.
3: 처음엔 알아먹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 이 말투를 저는 진짜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 고친 겁니다. 성경이 글 읽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 읽는 게 좀 힘들단 말입니다. 예, 네, 그걸 또막 읽기 연습한 게 저 지금 이것이 된 겁니다. 진짜.
2: 근데 엄마 말씀 정말 중요한 게 이 네. 영어 공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경의 그 영어 버전이 진짜 멋있어요. 네. 멋진 와. 단어, 막 이 멋있는 단어들이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추천해요.
3: 명언이야, 명언. 네. 성경은 진짜 명언.
9: 아니, 저희 신랑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경색 진단 받았었어요.
6: 맞아요.
9: 언어의 장애가 왔어요. 나 이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5장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테타 하나나 타 이러다가 점점 발음 좋아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3: 말씀 진짜 그건 나도 느낀 게
6: 느끼셨어요?
3: 네.
6: 와, 오늘부터
7: 성경 열심히 읽기.
6: 성경 열심히 읽기.
2: 진짜.
6: 네, 우리 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성경 열심히 읽기 하시죠.
9: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6: 그러니까. 자,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6: 목사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섬김, 그리고 네.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북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네.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빨랐고. 네.
6: 대부분
11: 네, 그래서 종이를 보면 좀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북한에서는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네. 입은 무겁게 항상 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미소를 항상 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없이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늙으면서 같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7: 네, 맞아요.
5: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쭉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뭐 위험한 것들 좀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2: 하더라
5: 아닌데.
2: 하더라
7: 가짜 뉴스 같은 거
5: 이런 뭐 연예인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게 참 저는 안 좋은 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가짜에 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거에 혹하게 해가지고
2: 우리
5: 봐요.
2: 우리 아빠가 그래.
5: 그래서 엄마가 막 욕을 해요. 어머나 이 갓난 새끼가 이게 사람이야. 저 내가 가만 뒀다가
2: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
5: 엄마 그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데 엄마가 봤어? 야 그래도 야 말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봤냐고. 정말 우리 엄마도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엄마 찬양 듣고 기도하자. 그게 훨씬 낫지. 왜 보지도 못한 그런 위험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분노하고 에너지 생기고 주름 생기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좀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7: 맞습니다.
8: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오면서 가만히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에 참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는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남과 북의 실버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버님, 어떤 울림이 있으셨어요? 오늘 실버세대, 북한에는 없는.
4: 야,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8: 네.
4: 원래 한국에는 고르신 분들이 수없이 많고 북한에는 70에 난 이상, 80에 난 이상 분들 보기 힘듭니다.
8: 네.
4: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 이거 복지가 잘 됐지. 우선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8: 그러니까.
4: 한국은요, 잘 먹지, 네. 운동하지, 건강 검진하지 하니까 이 생명 길어질 수밖에
8: 그러니까.
4: 없다.
7: 맞습니다.
2: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죽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쓰러지면 119가 와서 그냥 막 실어다가 꽂아놓고 다 살려놔요. 그런데 북한은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8: 네.
2: 그냥 정확하게 반대다 그러면 됩니다.
8: 네. 네.
2: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8: 선조 씨 어떠셨어요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9: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네. 막 오래 장수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찐한 데이트,
8: 네.
9: 네, 또 하나님과 찐한 데이트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르신께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말씀을
8: 네.
9: 성경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거기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실버 세대가 어떤 뭔가 내가 그냥 그 누리기 위한 실버 세대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실버 세대가 돼서 네.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8: 네.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면 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린 그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2: 네, 네.
8: 자, 우리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이언!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네네.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그게 색소폰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그 시간 가끔 발표도 하게끔 하고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쎈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라든지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1: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옛날 우리 감성에 좀 옛날 노래에 그렇지 하늘 담아 있는 그런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꼭 노는 것 같이 보여요.
1: 그러니까
0: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어? 아버님 차 트렁크에 있는데
2: 네.
0: 아니 거 있는 거예요.
2: 어머냐 어머냐. 운명이 좋다고.
0: 스모는 절대 누르고 싫어하긴 안 돼.
3: 싸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주님도 비오 말을 좋아하실 거예요.
0: 정말 저 눈물이 한 방울씩 나오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습니다.
2: 네, 섹스폰 연주계의 멋진 분입니다. 로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0: 네.
4: 그 예명이

0: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1: 예, 예.
0: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네요.
0: 네, 네, 네.
1: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네. 어떤가요?
0: 꽤 이제는 많죠. 많아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않은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이제 됐죠.
2: 네,
0: 예, 많은 분들도 하시고.
1: 예. 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그러면?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어디서 예.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0: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예. 이제 하는 거는
1: 예.
0: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예.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1: 예.
0: 프로가 있었어요.
1: 예. 예.
0: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가 제일 핫했던
1: 예?
0: 김유래 씨가 나왔던 그 프로의 이제 하우스 밴드죠.
1: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네. 이,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올려면은 네. 쉽지 않은
0: 쉽지 예. 않죠. 예. 그게 대학교 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예, 뭐 예.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 예.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1: 그냥 밴드.
0: 네, 그냥 밴드. 네, 그냥 밴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1: 예.
0: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 원씩
1: 그렇죠.
0: 지인들 팔아서
1: 예.
0: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고
1: 그렇죠.
0: 아니면 공연 다 한 다음에 얼마씩 더 걷어서 털어서 내고.
1: 예.
0: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2: 네.
0: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1: 예.
0: 이제 목사님만 아니셔서
1: 예.
0: 저희가 그냥 뭐 임봉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1: 대표였었거든요.
2: 그런 예, 예. 이런 표인봉 말고
1: 예예.
2: 그 개그.
1: 예, 개그맨.
0: 아,
1: 예.
0: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1: 예?
0: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1: 거예요.
0: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2: 그러니까
0: 아, 너무나.
2: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0: 네네. 네. 그렇죠.
1: 예.
2: 그러면 네.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0: 네.
2: 손 들게 된 네. 때가 언제였어요?
0: 예, 그래서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1: 예.
0: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1: 예.
0: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1: 아.
0: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1: 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1: 네.
0: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1: 예, 예.
0: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또.
2: 네.
0: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1: 네.
0: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1: 예.
0: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2: 예,
0: 군대 생활을
1: 예,
0: 직업군인을 하시다가
1: 예.
0: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1: 그렇죠.
0: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2: 예,
0: 그냥
2: 예.
0: 공부해라.
2: 예,
0: 그래서 뭐 음악한다 뭐 좀 뭐 딴따라 뭐 이거 하지 말고
2: 공부해라.
0: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1: 아~
0: 예,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
1: 갔어요.

0: 예, 비슷하게 예, 예. 가게 됐는데 예.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1: 어머나.
0: 너무나도 신기하게.
2: 근데 무슨 악기로 예. 군악대? 예.
0: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1: 건반.
0: 예,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예. 네.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1: 제대로 모를 때
0: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2: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0: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이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시키니까 했고 네.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악기의 어떤 그런 남성적인 면이랑 그 집사님 말씀하신 어떤 한에 대한 그런 소리도 있고 이게 좀 그런 상당한 좀 매력이 저한테 많이 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악기구나 하는 생각을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1: 탬버린 아닌 게 정말 다행이네요.
0: 네, 그렇죠.
1: 네. 안 그랬으면 노래방에서 잘 봤을 것 같은데. 네.
0: 제 뒷근본이 그 탬버린 쪽으로 갔어요.
1: 아, 그래서, 진짜요? 네.
0: 그 참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네. 그 흔히 말해 뭐 저 줄을 잘 사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0: 말도 하잖아요.
1: 예, 예.
2: 그럼 군에서 예. 그 얼마나 배웠어요?
0: 군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복무할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네. 제대를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네.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왜냐면은 예. 네.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네.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1: 예.
0: 네.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실용음악 학교 쪽으로는 네.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 예, 생각이 예, 안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이 듣는데
1: 네.
0: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네.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1: 네.
0: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네.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네.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아, 네.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거 같이
1: 그쵸,
0: 보여요.
1: 그렇죠. 취미생활로. 예, 예.
2: 그 공부인데.
0: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을 이게 그냥 노는 거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1: 그러고 있을래?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돌연변이네.
0: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1: 예.
0: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1: 네.
0: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찾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1: 예. 네네. 그러니까.
0: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네?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 TV에 나오고
2: 네. 그러면은
0: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네. 봐도 저기 TV에 나가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서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0: 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예.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 예, 너무 예. 웃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1: 네.
0: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1: 네.
0: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웬 색소폰?
0: 그리고 이게 뭐지? 그 아버지가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게 이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색소폰을 몰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어서 좋으셨는데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1: 말은 못 하시고
0: 말씀은 못 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 어디서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 번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예.
0: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2: 그러니까 뭐 1년의 시간을 예. 줬다고 하는 그게 네네. 오히려 네.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0: 예.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2: 근데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0: 네네.
2: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요.
2: 한번 소개해 줘. 어떤 경력들?
0: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1: 보이니까?
0: 내 있는 거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마스터를 그 10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많이 다녔었고
1: 심수봉
0: 네 심수봉 선생님도 제가 밴드는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도
2: 그러면 뭐 유명하신 분들 다 했네 네.
1: 그러니까는 주위에 네.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0: 아니
1: 예. 소문 맞아요?
2: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
0: 네,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안 되겠죠
1: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0: 네
1: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0: さよなら。
1: 바람소리에도가슴이금성이나봐
2: 네안녕하세요매일주와함께시청자여러분가수박상민입니다예쁜성민누나인석씨반갑습니다굉장히오래전인것같아요20년가까이됐을것같은데요일단그너무착했어요그리고뭐워낙잘생겼잖아요얼굴에빛도났고그리고이런말을하면좀그런가아내가볼때주님도이말을좋아하실것같아요싸가지가있었어요주님도싸가지있는사람을좋아하실거란말이에요그런거매너어린친구인데도매너도있고싸가지도있고일단실력도뭐점점점점늘고있고그런모습이너무좋았죠

0: 아티스트로서 힘세하다. 제 밴드에 지금 또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또 편곡 이런 것도 쫙 하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좀 강한 스타일이고 인성 씨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그걸 절묘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좋은 음악이 나와요. 후배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성아, 지금처럼만 쭉 하자.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야, 그 어린 인성이가 이렇게 커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음악인이 됐어. 그런 음악 변하지 말고 쭉 가고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니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해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은.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1: 아, 쟁쟁한.
3: 네, 쟁쟁한 그 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었더니 아니야 다시. 아니야 다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저도.
1: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습니다.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화면으로 네. 화면으로 답장을
3: 화면으로 보시죠. 아, 네. 네.
1: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파이팅입니다. 아, 예.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네?
2: 모태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네.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네네.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2: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예. 음악상을 유천이. 키워준 거잖아요.
3: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컸죠. 예. 그리고 어떤 악기를 20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늦었죠. 느린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찬양팀 하면서 반주하고 예. 성가대면서 반주했던 게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를 나중에.
2: 근데 음악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성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예. 뭐 하나 잘하면 또 금방 하잖아요.
3: 네네.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어머니는 네.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3: 네.
1: 어머니. 하지 마라 이런 쪽이셨어요.
3: 네?
1: 잘될 때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네. 이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3: 네.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1: 있어요. 아, 네.
3: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도 기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고
1: 네.
3: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1: 네.
3: 있어요.
1: 네? 뭐라고요?
3: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1: 네.
3: 예,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네.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3: 네네네.
1: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3: 네네네.
1: 우리
3: 그렇죠.
1: 그래서 어땠나 네.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3: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3: 네, 거기까지는
1: 네.
3: 잘까지.
1: 네.
3: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1: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3: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풀어집니다. 네.
1: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네, 거죠.
3: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네. 다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1: 네, 네, 네. 그렇죠.
3: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 한 적이 없었어요.
1: 네.
3: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 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2: 정말로 네. 기도하셨겠지. 네.
3: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네,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1: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3: 네,
1: 한쪽으로 되고 나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3: 네, 네, 네.
1: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3: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말 이 음악을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 네.
3: 뭐 체조 경기장 한 만 명이 들어가요. 만 명이 들어가는 무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뤄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요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 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 예, 소규모고, 예.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예,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합성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으로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네요.
1: 네.
2: 근데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3: 네네.
2: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3: 네네네.
2: 그 앨범도 됐나요?
3: 네네네.
2: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어도 한국식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0: 안 들어볼 수 없죠.
2: 그렇죠.
0: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역시. 예.
1: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이제 작곡가긴 한데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쌍둥이.
0: 쌍둥이?
1: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있고요. 예. 예.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힘드셨겠는 게 아니에요?
2: 예. 하여튼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정이거든요. 예.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란 판정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일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9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스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9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아주 조용하게
2: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만든 앨범이고 이게 이른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이런 이른동이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0: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0: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예.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맞아요.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욕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가 또 건강하게 그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대게 찬송가 있는 걸 제가 좀 신나게 이렇게 좀
1: 바꿨어요.
0: 편곡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낸 앨범에 이제 또 실었었는데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매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쪽 이제 남미 쪽에 어떤 그런 뮤지션들이나 그 교회 이제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똑같이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너무 저기 그래서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가서 같이
1: 좋다
0: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버블 알자의 진행자 설아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유명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감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감시 서비스는 주로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같은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데요. 각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한 후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은 뒤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신용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기업에서 보내주는 안내 메일이나 우편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사례 중 Equifax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신용평가기관인 Equifax에서 무려 약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죠. 원인은 시스템 취약점을 제때 고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개인들과 주정부들이 에쿠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중에서 연방거래위원회 FTC,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그리고 50개 주 검찰총장들이 연합해서 집단 소송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쿠팩스는 총 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억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내기로 했고요.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신용감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신원 도용, 피해 발생 시 보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엄청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제 웹사이트는 www.sarahkimlaw.com입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라이프 버블 알자의 설아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하시기 위한 것이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늘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이 정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가장 낮은 패를 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로볼 게임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지는 게 곧 이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보다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일, 빈틈없는 모습보다는 적당한 허당끼를 보여주는 일, 겉보기에는 왠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승자일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품는 아주 유연한 기술이니까 말이죠.

라이언 엘리치의 노래 Stuck on You. 이 곡은 뿌요님이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기고 나서 마음이 무거운 적은 있을 거예요. 또 언쟁이 생겼을 때 논리로 상대를 꺾었을 때의 쾌감도 잠깐 그 사람과 싸워온 신뢰가 한순간에 금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게임의 고수는 판을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본인은 실리를 챙기죠. 오늘도 누군가와 서로 맞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선 일이 있었다면 슬그머니 먼저 다가가 보기로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위에 서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또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니까 말이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안버레이의 노래 You Needed Me 그리고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저도 모르게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어느 방송인지 여쭤봤는데 그게 8년이나 됐습니다. 청주에 내려오면서는 차 안에서 방송 끝까지 끝곡까지 다 듣고 나서 집에 갔던 생각도 요즘에는 라디오로 이어폰 끼고 들으니 너무 행복하죠 하셨습니다. 007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준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카세트에 녹음해 준 곡 2548님 엘튼 존의 투나잇

생애선가 마음 한번 베인 후로 꽃의 안부 묻지 않는 것이 늦골의 통증이 그냥 통증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 꽃이 바람에 스치는 것 꽃지는 의미 알라는 것 아니겠는가 꽃 피었던 자리가 어디였나 더듬어 보라는 것 유시완님의 글이네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0337님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잉거마리의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가슴에 품고 살면 인생은 언제나 봄날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나누는 날들이 되시길 9779님 정하신 곡은 스팅의 노래 Windmills of Your Mind 였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내는 어버이날 선물로 저에게 그린 자켓을 주었고 저는 아내에게 발표한 운동화 그리고 초콜릿 바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차가웠는데 이제는 아내의 손이 많이 따뜻해요. 손잡고 둘레길을 걸을 거라 하셨는데 2884님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When the girl in your arms 포랭카의 노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이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버이날 신경 많이 쓰였지? 나도 그랬어. 9월 출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채랑이 파이팅! 독거노인님이 도리스데이의 노래 캐세라 세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겸해서 아들 내외와 저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외출 준비하다 싸워서 아들만 아기를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옆에서 화를 벌컥 내는 남편에게 아들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싸운 사람 속도 불편한데 거들지 말자고요. 빈자리는 허전했지만 저희끼리 점심 심사하고 집에 가는 아들 편에 준비했던 음식 골고루 쌓아 보냈습니다. 며느리 먹으라고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럭저럭 하루가 저물어가고 저는 라디오에 좋은 음악을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합니다. 6971님 지미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뒷바라지한 보람도 없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근데 지금은 딸을 똑 닮은 손녀가 왔다 갔다 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잔정이 많고 어찌나 살가운지 싹싹한 것도 지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요새는 월급을 탔다고 시장에 들러 족발을 사오거나 과일을 사옵니다. 한 번을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어버이날이면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와서는 카네이션 달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갔죠. 밥을 먹으면서도 조잘조잘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진리 맛있어 할머니 밥이. 근데 엄마는 할머니 딸인데 왜 요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이렇게 지 엄마 흉도 보고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서도 밥도 달라고 밥공기를 내밉니다. 남자친구하고 싸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베스트 프렌드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핸드폰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너무 이뻐서 갈 때 슬쩍 주머니에 용돈 찔러주면 오, 나도 이제 돈 버는데 할머니 쓰세요. 사양할 줄도 아는데 저는 또 기어이 주고 말죠. 또 이쁜 손녀를 볼 텐데 손녀가 좋아하는 묵은지 등갈비찜 그리고 갈치구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길목에서 백여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해서 많이 서운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딸을 닮은 예쁜 손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요즘에는 모두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그렇게 예쁜 손녀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손녀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사연 주신 백여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템테이션스의 노래 My Girl,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5314님, 바브라 맨드렐의 노래 정하셨네요. Years.

우리 집의 3남매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퇴근길에 응원을 보낸다 하셨어요. 우와. 1930님 브로클 하르메널의 Why the Shadow Pale. 25년 전 대구 살 때 귀촌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울진 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저녁 스케치 듣는 게 유일한 우리의 비타민. 우리 짝꿍 하늘나라 간 지 15년. 첫 수확한 두릅, 취나물, 달래순을 고르쇠 된장에 묻혀 혼자 시골집에서 먹는데 목이 메입니다. 우리 남편 스모키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포항 바다를 달려올 때 따라하던 모습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6529님 스모키 멕시칸 걸.

보고 싶고 돌아가신 양가 아버님들도 참으로 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이영수님, 루도벤드로스의 노래 Dance with my father, 뱀이 양이었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감정을 느낄 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때 달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맛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인데요. 초콜릿 한 조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도 뇌는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달콤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은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과 바람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거기에다가 음악 한 스푼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비간 즐겨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보내고 모처럼 맞은 한가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성미경 물안개 8287-2222 남혜윤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7673번으로 정해주신 조덕배씨의 꿈에였죠. 5040번 저는 오늘 부모님 댁에 내려와서 맛있는 장어 먹고 왔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장어라 그런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순간. 그거만큼 좋은 것도 없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멋진 오후입니다. 9095번. 마당의 꽃들에게 모처럼 꿀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즐기고 있네요. 그래요. 이 벌들, 나비들. 사람들 모두 행복한 5월의 오후입니다. 하태석 씨는 충남 청양의 귀농에서 구기자 농사를 지은 지 10년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작업하실 때 항상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십시오. 민유정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르죠. 욕심쟁이.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욕심쟁이. 이 두 곡을 들으시고 가요 속으로 해서 왜 이렇게 젊은 음악이 나오지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보세요. 2002년에 발표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04년쯤 발표된 욕심쟁이 두 곡이거든요. 이야, 이 노래들도 얼마가 된 거야? 한 25년 정도의 전 노래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요 속으로서 다양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33년 전 연애 시절 다녀온 여수 오동도와 금오동 섬 여행을 마치고 아내와 서울 가는 기차에서 듣습니다. 늘 변함없이 지켜준 아내와 CBS에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자, 6537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으로 마침 한민영 씨가 신청하셨네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 평생 잘 어울리는 그 모습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씨, 아카시 꽃이 피어서 사진 찍고 콧바람도 쐬고 왔어요. 좋은 날 빨리 가기 전에 누리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카시 꽃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일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순혜 씨가 숲길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동진 씨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 신청하셨네요. 원성남 씨도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들길 따라서, 오늘 들길 따라서 이렇게 걷기 참 좋겠는데요. 상암동 월드컵 천변 걸었답니다. 보리가 피었더라고요. 계절은 정말 못 말려요. 야, 보리. 거의 익어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그 정도 안에 수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보이는 5월이에요. 김성형 씨, 오늘 참 여유롭게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네요. 평소에는 퇴근길에만 듣다가 오늘 휴일에도 들을 수 있어서 급히 회원 가입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듣는데요. 묘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듣는 라디오. 이거 최고죠. 그쵸? 추하영 씨, 이번 주 지나며 지갑은 조금 얇아졌지만 그래도 웃습니다. 웃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네요. 다시 두둑해질 날을 꿈꾸며 하셨는데 맞아요. 지갑이 조금 얇아진 거 사실이죠. 추하영 씨의 지갑이 다시 가득가득 차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박보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영웅이 부르는 바램입니다.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찰소님 그리고 277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친정 부모님 뵙고 올라가는 길 도로는 주차장이에요. 언제나 묵묵히 같이 가는 우리 남편 김동교 씨를 방송에 소개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막히는 길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교 씨 아내분과 함께 기운 내서 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가인 민서가 부른 이미 오는 소리였어요. 3951번으로 정해주셨고요. 9849님 이거예요 이거 진정한 휴식. 이야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진짜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아침부터 씻지도 않고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종종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식에 가서 없으니까 더 편하네요. 예, 이런 일이 뭐 자주 생기지는 않잖아요. 9849님, 아무 일정 없는 일요일은 우리 세수 안 하기로 이렇게 안 되나? 좀 그런가요? 전 자주 그러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6752번으로요. 야, 이 사연은 정말 황당합니다. 화딱지가 나요. 주말 농장 들렀는데요.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잘 자라던 당귀랑 미나리를 누군가 홀라당 베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심어놓은 호박 모종도 다 캐어갔어요. 우와, 진짜 못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정말 삑! 누군지 참.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 짜증나. 그쵸?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7409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시아의 노래 사랑의 인사 이어드렸습니다. 0707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시아의 모습 자주 보이게 되던데요. 아, 이 세 명 노래도 참 잘하고 아, 아무튼 시아의 재발견을 요즘 우리가 보게 됩니다. 9597번 양주 홍중리에서 의정부를 운행하는 5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바깥 풍경과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져서 운전하는데 피곤함을 잊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 오후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실까요? 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걷기 운동하기 좋은 5월의 일요일 오후 여러분과 오늘도 가요 속으로 함께했네요. 향기가 가득한 이런 저녁 시간. 오늘 끝곡이에요. 양준일의 뷰티풀. 9651 3586 5614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